0: 잘못을 벌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0: 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화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아는 그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문은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후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아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소모는 무릎에 놓았던 종이 포장을 꺼내 책상에 놓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니 좋아하면 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주아는 표정 변화 없이 낡은 신문지를 천천히 뜯었고 그 안에는 고전본 현대 시초가 나왔다. 주아는 책을 펼쳐 시가 수록된 페이지를 펼쳤다. 시는 아름다운 한자로 쓰여 있었다. 소모는 시가 마치 애국의 시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주아는 낮은 목소리로 이 책은 한 번도 정식으로 인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소모는 웃으며 태풍 포장소에서 얻었다고 답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과 신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이 책을 발견한 것이었다. 소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고 주아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그냥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문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아의 말에 동의했다. 주아는 다시 책을 넘겼고 또 다른 시대의 희귀한 시집이 나왔다. 주아는 소모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일부 곰법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 있었다. 펼쳐진 시는 송나라 시인 오대요의 점강순이었다. 주아는 시를 모두 읽고 고개를 들어 소모를 세밀하게 쳐다보며 왜 이 시를 적었냐고 물었다. 소모는 웃으며 그저 시가 좋아서 적었다고 답했다. 주아는 무엇이 좋으냐고 물었고 소모는 소조와 강가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으며 날씨가 춥고 차가운 점심시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주아는 자신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후생은 이 시가 풍경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노 하나로 혼자 젓는 큰 배도 있고 두 개의 노로 부부가 마음을 합쳐 젓는 배도 있지만 오직 하나의 노소리만 조용하게 들려온다고 얘기했다.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주아는 시의 맛을 충분히 음미한 듯 은율이 촘촘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있지만 자신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처럼 소모와 주아는 낡은 시집과 필사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학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과거 상해 거리 풍경과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진 이 장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는다.

소모와 호생은 주하의 집에서 약 한 시간가량 머문 뒤 건물을 나와 영화관을 지나 북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주하가 지닌 차분하고 기이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문은 그녀가 가족에게도 다정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주아의 부모가 구역 노동조 간부로 늘 바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호생은 함께 항공모형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형 전문점으로 상해가 시대를 앞서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흔쾌히 동의했다. 길을 건너 항공모형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두 칸짜리 매장 안에 가득한 손님들을 보고 놀랐다. 카운터에는 간단한 고무줄 비행기와 모형부터 구축함 설계도 고급 항공 모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진열되어 있었다. 1960년대의 배 모형은 모두 수공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게에서는 각종 작은 기자재도 판매하고 있어 소모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소모는 손으로 9,000톤 원양선 모형을 가리키며 자신의 이웃인 은봉의 남편 해덕이 이런 배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구축함 설계도가 피트와 인치로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고 호생이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집 앞에 도착한 호생은 소모에게 자신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소모는 저녁 시간이니 돌아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호생의 강한 권유에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영국인 고급 직원 기숙사로 매우 넓었고 한 층에 세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철 창문과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호생이 문을 열고 소모를 안으로 들이자 동쪽에는 큰 주방이 보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원형 케이크가 놓여 있어 소모는 깜짝 놀랐다. 이때 서쪽 방에서 몇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고 호생은 오늘이 소모의 생일이라고 일러주며 아보와 배체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말이 끝나자 공군 제복을 입은 중년 남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소모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모는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에는 주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1960년대 상해에는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호생의 부모님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생일이고 첫 데이트도 생일에 했기 때문에 생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호생의 아버지는 10월 1일 조국의 생일에는 더 크게 축하할 것이니 모두 꼭 와서 불꽃놀이를 보라고 권했고 다들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소모만은 이런 따뜻한 생일 파티를 받을 줄 몰랐다며 황당한 듯 했다. 사람들은 소모가 케이크를 자르기를 기다렸고 배체는 소모에게 소원을 빌라고 권했다. 소모는 마땅히 떠오르는 소원이 없어 모두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소모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크림 케이크를 맛보며

호생의 부모님은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요리사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해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소모는 들어올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기분 좋게 얘기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자리에 모든 사람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소모의 귀여운 이야기에 웃었다.

주하는 대화의 주제를 돌려 호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아주머니는 부대에서 휴가를 받아 돌아왔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허생은 말없이 침묵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아버를 따라 나갔다. 멀리 바라보니 동쪽으로는 국제 호텔이 보였고 남동쪽으로는 대세계의 어두운 세계 탑이 보였다. 소모는 테이블 정리를 도우며 주변을 정돈했다. 다들 다시 홀에 모여 벽에 붙은 책장을 살펴보았다. 책장에는 대부분 정치 관련 서적이 꽂혀 있었다. 다른 작은 책장에는 선박 업무, 군함, 부도, 해류, 기상 등의 항공 및 해양 기술 자료가 꽂혀 있었고 외국어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소량의 문예 서적도 섞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 구석에는 인민일보와 홍기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작은 테이블에는 군함 모형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이 모형이 형 호민이 만들고 있던 전함이며 입대하기 전에 반쯤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소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생이 정말 전문가라고 칭찬했고 호생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며 겸손해했다. 이처럼 당시 상해 청년들의 문화활동은 우표 수집, 책 읽기, 시필사, 모형 제작 등 매우 풍부했지만 이런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오래 누릴 수는 없었다. 머지않아 큰 폭풍우가 몰려왔고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개를 판매하던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도도는 정말 용기하고 사업에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담배를 판매했고 이후 대개의 가게를 열고 작은 호텔까지 운영했다. 그의 호텔은 결혼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숙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비교적 잘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도도는 지인의 소개로 어류 양식장 주인과 연결되어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에는 기생충이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생식을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행조각, 조림, 장어 등의 요리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상해에서는 해산물 사업이 급격히 흥했다. 복건과 광동 출신의 해산물 상인들이 상해로 몰려와 식당의 해산물을 위탁 관리하고 오류 공급 시스템을 총괄했으며 양식 해산물도 인기를 끌며 도도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운이 좋게도 대개는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었고 남북시장 모두에서 호황을 누렸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대개를 선호했고 도도는 다시 본업인 대개 사업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를 차리고 전화로 고객과 직접 연계하며 회사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다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 문서를 구하는 과정과 같았고 사업가들이 제시하는 맞춤형 선물 세트에서는 대개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가 가장 유행했다. 선물 세트는 대개 수십 바구니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 수십 대, 추가로 디스크 여러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도도는 이런 주문을 꾸준히 처리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은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금,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강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시작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RA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주 익숙한 이런 병원이라는 것을 거의 인정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도강 중년이 위치적으로 보면 시내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백하를 오시게 되면 금방 일백하에서 머리를 들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 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 규모가 큽니다. 도강 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부도 마련했고 그리고 그 침대 수만 하여도 50여 장의 침대 수가 있게 되어 있는 보통 그 작은 병원이 아닙니다. 중등 정도를 거의 갖춘 이런 그 의료 설비와 조언 설비와 의료 수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실이 종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우수한 병원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검사도 아주 순조롭게 잘 지나갈 수 있고 특히 골밀도 검사라든지 유물나선 강균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큰 병원에 가자면 꼭 오래 해야 되고 주로 오래 서야 되고 이러지만 해도 여기에서는 척척 그런 걸 해내는 우수한 이런 조건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준확한 병 진단을 하시고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병원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강 중년에 가시게 되면 조일만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로 알려지는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님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이런 의사 선생님이라고 인정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한 분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이렇게 이사를 쫓아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조일만 선생 지금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도 꽤나 긴 시간 동안 진수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가 하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년의 중리 경력이라면 단순히 숫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동한 류형의 환자분들을 많이 접촉했겠는가 하는 걸 충분하게 설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큰 그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중풍, 중풍 후유증, 그리고 관심병, 고혈압, 현은증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단순 우리 연변지구를 제외하고 길림성에서 모두 꽃에 타고 와서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풍 후유증이라면 일단 반신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생 마지막까지 너무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중풍 오기 전에 조일만 선생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강 딱 검사한다면은 어느 정도 진행됐구나 어느 정도에 가서 이 정도로 진행하게 되면 중풍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진단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일만 선생 심장과 뇌혈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항진이 있거나 저하가 있거나 갑상선 기능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항진이나 저하가 있다면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는 식물신경문란, 식물신경문란은 아주 힘든 이런 고통을 겸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염, 손끝 발끝이 절에 나고 메뉴얼종합증, 메뉴얼종합증은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이런 질병에 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나는 계속 이렇게 빙빙빙 360도로 도는 이런 감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성 두통, 그러니까 펜토통 포함해서 완고성 맨탄, 얼굴이 탄화나온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0: 국가질병, 왕거성 예인 포함해서 구강의 여러 가지 문제, 불면증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난 잡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조일만 선생 찾는 것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조만간 혈압이 높고 그래서 자꾸 높아서 좀 거래 환자인데 약을 그냥 먹습니다. 먹는데도 파동이 심해서 지금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0: 예.
2: 요즘에 이렇게 테라리하고 두 가지씩 뭐 그냥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어도 엄청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다 보다 어지럼증이 자꾸 나서 예, 앉아 때려나면 집이 막 빙빙 돌아간다든지 그게 많이 나왔었다 미랍니다.
0: 예.
2: 그래도 다른 것도 무슨 효과가 좋는가 뭐 그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침을 맞은 게 그 많이 낫단다.
0: 예.
2: 그 붓기고 아프던 게 지금 붓기 다 내리고 뻘겋은 것도 지금 어렵다 미랍니다.
0: 그럼요. 예예.
2: 예. 예. 그래서 오늘 더 가려고 하는데 갈 때 우리 형부가 뭔가 뭐 흥과 치과에서 가려고 그랬다.
0: 예, 흥과 구강. 예예.
2: 예. 이빨을 자꾸 한 개 무슨 몇 개 없답니다. 원래 하자에서 몇 개 없는 게 자꾸 흔들어서 아파서 통신을 꼼짝 못하겠다 미랍니다. 제가 한번 예. 가서 보이고 선생님 하란 대로 하겠다 미랍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연길 예, 흥가구강 예. 여기 아주 경험이 좋은 이런 의사 선생님 예. 역에서 여러 가지 구강 내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2: 네. 예.
0: 치과 문제도 해결하고 예. 찾아오세요.
2: 아프고 통신 나서 보이고 하라면 하고 이래겠다 이랬대다. 그래 오늘 한 분으로 절만 선생님을 예약하고 한 분으로 치과 예약하고
0: 치과하고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절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아주 충족합니다. 찾아오세요.
2: 네. 예, 지금 예. 가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도광중이원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예.
3: 요즘에 두 번까지 가서 치료받고 약도 쓰고 했습니다.
0: 예.
3: 이 계속 나는 어지럼증이가 좀 심했습니다.
0: 예.
3: 집이 통고체를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앉았다 막 일어나 막 이렇게 오컬별 뜨는 것 같고, 이래서 계속 이렇게 그 전통편하고 노침폐 이런 것 좀 세게 먹었댔어요.
0: 아, 예.
3: 조금 낫게는 그래서. 그리고 먹는 순간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래 아프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 조일만 선생님 약을 쓰고 이게 지금 정말 좋아졌습니다.
0: 예.
3: 아, 이 어지럼증 난 얘가 영 힘듭대다 이래 보니까는 그래서 정신도 안 나겠지만 앉았다 난 막 이 힘 돌아가는 게 미네 어쩔 수 없이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런 증상 제때 개선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쓰러진다면 망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있고 중풍 전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뇌혈관에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이 소화기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 음식 좀 먹으면 자꾸 이 얼리미는 것 같습니다.
0: 예.
3: 이 냄침이 자꾸 올라오면 입안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음식 좀 먹으면 저리 그래서 배가 막 불러가지고 예 그리고 털임 나고 팩이 나고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0: 예.
3: 약을 쓰고 하면서 예. 이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화 수요일이니까나 오늘에 가도 괜찮죠? 예?
0: 그렇죠.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젊은 선생.
3: 예. 아, 예, 그래서 좀 났을 때도 치료를 받자고 지금 그 가서 또 약도 짓고 이래라고 지금.
0: 그렇게 하셔.
3: 예약을 받잖아요.
0: 예, 이름이 예약된 겁니다. 찾아오세요. 예.
3: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고모님의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중풍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0: 예.
4: 그런 게 머리가 흐리투분하고 혈압 조절이가 다 안 돼서 예, 그래서 머리 아프다 하면 그저 머리 싸지고 소리에 그래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조일만 선생이 예약하죠. 그런데 오늘은 또 시간에 대해서 예, 내일이 아침에 이제 갈래고
0: 그래요. 내일이 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월부터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한
4: 예, 내일 목요일이니까
0: 예, 예, 됩니다. 예, 예. 내일 찾아오세요. 예예.
4: 예. 예, 그래 내일
0: 아침에 일찍 오세요. 예, 오늘 전화를 예. 예약했다고 내일 일찍한 그 거화번호를 해서 예약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예예.
4: 예.
0: 찾아오세요.
4: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남편이 빈가리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남편이 놓고 이래서 이 방송을 듣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리명길 선생님 못 봐요.
0: 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그럴 땐 찾아야 됩니다. 예,
5: 예. 예. 예 선생님 짬내 정차입니다.
0: 그 대단하죠. 중약으로서 좌뇌 증상으로 돌아온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좌뇌 증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뇌 높게 되면 간 세포의 그 병덕이 계속 복제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예.
5: 네, 제 허리 다리 아픈 것도 아예 욕만이 났습니다.
0: 그렇죠.
5: 부모에 같이 넣었을 때라 약과 같이 쓸까요?
0: 아, 리맹경 선생님 모두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예.
5: 그것도 그 이빨을 또 들리려 했습니다.
0: 예.
5: 들리란 게 딴 데서는 몇 번 해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입건이 아프긴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입건이 아프고 다 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구강에 와서 했는데, 들리를 했는데 그렇게 좋다, 그렇죠?
5: 예, 예.
0: 그렇습니다. 예.
5: 해보고서는, 뭡니까, 우리 언니 또 가서 그런다. 우리 언니도 또 딴 데서 이빨을 한 게 입건이 자꾸 아파서, 그래서 저녁마다 알로에를 붙이지, 계속 이란다. 이빨이 자꾸 또 아래께 떨어지지. 우리 언니 또 가자고, 우리 남편과 우리 언니 오늘 둘이 예약하자고 그래.
0: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흠까구강에 두 분이 예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때 찾아오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5: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이 저기 도강병원에 가서 예, 지금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6: 예, 나는 심장을 해서도 어제는 한 몇 년 됩니다. 고생한 지.
0: 예.
6: 어디 가서 다툼 가다가 심장에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항상 예, 답답함이 있죠, 그러니까.
0: 예.
6: 이게 어떤 때는 목 안에 자꾸만 뭐 없는 것도 걸리는 것처럼 있죠, 그러니까.
0: 예.
6: 자꾸 이렇게 막힌 것처럼 올라 이렇게 더구나 가깝지 나고 이러고 그리고 조금 나가 그래도 숨이나 잘 꼼짝 못했습니다.
0: 예.
6: 그래 집안에서도 소소한 일도 못했습니다. 이 소소한 일 해도 숨이 차서 뭐 꼼짝 못하고 아이언이 움직임 땀이 거저 막 나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한 현장의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0: 예.
6: 예, 이런 증세가 완전 없, 이제 두 번째 치료 받았습니다.
0: 지금. 예.
6: 예, 그런 게 지금 뭐, 심장이 답답하거나, 뭐, 이런 증세가 완전 이렇고,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예.
6: 예, 하지 나가 좀 많이 운동해도, 저기 숨 차거나, 뭐, 땀이, 뭐, 심이 땀 나오는데, 이런 증세도 없어지고, 지금 예, 모든 게 지금 내, 이거 지금 이 선생님 약쓴 다음부터 내 모든 면이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그렇죠. 모두 평가 예. 영 대단히 좋습니다. 예, 예.
6: 가슴이 항상 답답하며 침침하던 건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예.
6: 그러니까 뭐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원래 잠도 영 못 잤습니다. 저녁에 하루 저녁에 한 3시간씩 못 잤습니다. 옛날
0: 딱. 예.
6: 예, 신경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이랬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식으로 나오고 이래서, 내게 이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도 이렇게 받아서 효과가 솔직히 바짝 좀 더 치료하려고 오늘 좀 또 여행에 가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죠.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오전에 전화 놓고 금방 찾아오세요. 이분한테 어지간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중위 경력이 40년이 되니까 어지간한 질병을 진단과 처방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제때 찾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6: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안녕하세요.
7: 예, 우리 저 동서가 지금 그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저는 여러 번 받고 나까나 지금 많이 소화됐습니다.
0: 예.
7: 그래서 그 뒤지 아주머니가 또 관심병도 심하고 경색도 한번 왔댔다는 게 도와지는 거 보고 자기도 그러면 거기 가서 치료해보겠다고 그런 내일을 두 분을 예약해달랍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찾아오세요.
7: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치과에
0: 예.
7: 우리 시에게 우리 동서 같이 데리고 그 뭡니까 내일 가시게 그 흉과 치과에 가서 이빨을 그 뭡니까 그 하나 이렇게 빠졌답니다. 아래께 예. 빠진 지 오랑개인데 그거 가서 그런 심겠다 한나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7: 우리 어렵이 하고서 이용 도와줬다고서 그래 마음대로 얻어놓은 무슨 아픈 데도 없고 뭐 원래 이빨 같다 한다면서 어, 그러니까
0: 치아가 심는데 그래 뭐, 예, 여기 예, 너무 그 기술이 발달해서
7: 하겠다 한나 말입니다. 그래서 아. 심겠다고 내일 같이 그 예약해달랍니다.
0: 아, 내일 두 분이 치과입니다.
7: 예, 두 분이 설마 선생님이고
0: 예.
7: 예. 한 분은 혼과 치과.
0: 아, 그렇죠. 예, 예. 두 분이 오시는 예. 걸 알고 있습니다. 예.
7: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8: 예, 저도 조이마 선생님 그 노세산 와서 그래서 다리가 잠깐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쓰고 한번 썼는데 효과 상당히 좋아서 내일 예약하자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조이마 선생한테 예. 맡기게 되면 우선 로중이 선생님에 속하니까 진단에 준학합니다. 거기에 네. 따른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치료를 받고 와 중풍후유증으로 얼굴이 비뚤었던 게 행동거지가 불편하던 게 많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진찰하고 처방내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8: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9: 네, 저는 예, 임윤실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9: 예, 위궤양이 있어서 예, 소화한 음식을 먹긴 먹고 소화는 되는데 한 두 시간이나 먹은 후에는 이또 쌀쌀 아파서 연 쓰리면 연 아픕니다. 더구나 태어나신 음식이나 이래 두루두루 입질하면 이러는데 저녁에는 한밤중이나 11시나 12시 후에 무슨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어미라도를 먹을까나 별로 또 효과도 없습니다. 이랬던지 이민길 선생님이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은 유기한이 좋아져서 그게 저녁이라면 돌아누울 때는 아프지 않고 소화도 지금 됩니다.
0: 그렇죠. 그러시오? 예, 그렇죠. 리맹길 예. 선생님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서 찾아보신 분들 어느 한 분이 효과성이 의심이 간다는 분은 한 분도 없고 효과성이 너무 감동할 정도로 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예. 됩니다.
9: 그래, 왜 지방간이 있어서 아, 골도 그냥 속골이 아프고 맥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 후에 오른쪽 옆구리에 무지감이 피어면서 저녁에 돌아누우자니 처음으로 밥들고 돌아누고 이 약을 먹기 전에 그냥 쌍수꽃도 붙여봤습니다.
0: 네.
9: 그러든지 이 선생님이 약을 먹고 약을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가서 지금은 오른쪽 옆구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9: 그래 후에 입도 뜨겁지 않고 어떤 후에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도 되고 하니까 네. 예, 이래서 이내길 선생님 치료를 아직은 더 받겠습니다. 지금 권고하지는 못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9: 그래서 내일이 우리 옆집 할머니는 이축동 의원인데 설사했다 변비했다 이래서 제 효과 보는 거 보고서 내일이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0: 아, 내일이 리맹길 선생님 예. 두 분이 찾아요. 리맹길 선생님 토요일 빼놓고는 다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내일 찾아오세요. 예.
9: 네,
0: 건강하세요.
9: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네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강중년은 여러 가지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 향해 준확한 진단을 하고 준확한 병치료에 많은 효과를 느끼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3층에 도강중년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척추이료기계가 여길 자리 잡았습니다. 척추이료기계라 하게 되면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한 이료기계인데 이 이료기계는 지금 전 지구를 휩싸는 아주 우수한 이런 이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하다가 오신 분들이 와 거기서 치료할까 그렇게 좋던데 여기 와는 어디 있는가 한데 맨발로 저희들 방송을 듣고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순서를 잡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척추이료기기 스피인 MT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 척추이료기기를 하면 됩니다. 이 이료기기는 주약에 뭘 치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인류가 원래는 파행으로부터 진화해서 리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를 제외하고 꼬꼬지 서댕기는 이런 펭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약에 척추관 그 협착이 온다든지 신경관이 협착이 옵니다. 눌려와서 결국 펑추가 매개 마디마다 그게 빼서 나오거나 펑추가 오거나 그리고 뭐 너무 허리가 아파서 경추 7마디, 흉추 12마디, 여추 7마디 이렇게 다섯 마디 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 경추로부터 여추 이렇게

0: 까지 통통이 심해갖고 정말 어떤 분들은 땅하고 90도로 걸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90도로 걸으면 걸는데 통통이 너무 심해서 힘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러기기를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한 번 있다고 두 번 있다고 세 번 있다고 네 번 있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 그 딱 25분 좌우 거기 딱 25분 내지 30분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계 아주 누워 있으면 원래 이 체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당기면서 인위적으로 당기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이 리로과에 가면 있었는데 이거는 체인류에 속하는데 편하게 점차적으로서 점차 자기 감각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서 목이 비뚤어서 왼쪽은 못 보고 오른쪽은 못 보던 분들 몸 돌려야 되던 분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온 하루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 편하다는 이런 분들 허리가 아프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기와 치료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직접 목격한 여사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왼쪽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지팡이 짚을 정도로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못 쓴다. 마비가 와서 다리를 완전 쓰죠. 지팡이에 이갈 정도 됐는데 여기에 치료를 받고 왼쪽이 나아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오른쪽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침대에서 여기 치료를 받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여기 치료를 받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반에는 자기절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치료는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여기에 뭐 외창 수술이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기계로서 체인하는 이런 그 척추관이 협착된 거고 폐주는 이런 그 치료에 속하는데 다섯 번 하면 다섯 번은 증상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잘 살리겠다면 오지간은 경추로부터 요추로부터 흉추로부터 이게 아프거나 펑추가 왔거나 협착이 왔거나 이런 그 후유증이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서 치료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아지니까 오지 말라 해도 더 하면 와야 되는가. 이제 한번 치료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한계료정이 다 치료하고도 또 다시 오고 싶어 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료 방법대로 따라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경추로부터 전반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는 데는 안전하면서도 어떤 분들 자면서 치료하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통이 없고 안전하고 다섯 번 하면 다섯 번은 중성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 치료는 100분제 퍼센트가 나온 데는 90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고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층에 올라가게 되면 그 척추 이료기계가 있는데 이 이료기계를 사용하면 오징어는 허리 통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허리를 굽혔던 게 허리를 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원장 선생님 계십니다. 최기명 피부원장 그리고 이료적으로는 최기명 주임선생 이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이분은 치료과가 뛰어난 이런 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거의 나라적으로서 소문난 이런 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보게 되면 줄을 서야만이 제대로 그 자기 순서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최기명 주임은 원래 연변중의원에서 몇십 년간 계속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러 곳에서 이분을 오시려 하는데 여기서 정말 그 기회가 돼서 지금 도강 중인 3층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치료는 피부과에 있어서는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그 저희 마 선생님 약을 쓰고 예 효과를 봐서 다시 연락드립니다.
0: 예. 예 다시 오려고 그, 그랬죠.
2: 예 고모가 오지름이 너무 나가지고 저번에 가서 보였는데 예 지금 점약을 한 일주일 쓴게 어지럼증도 많이 써가지고 효과 많이 봐가지고.

0: 지금 그 물리치료 그거 또 좀 해보자고 하는데 되는지 물어본다.
1: 예, 그렇게 하셔. 이제 내 한 차서 오게 되면 좋은 효과를 예.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2: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1: 지금 최기명 전 선생님, 원장 선생님 찾아오시게 되면 대상포진, 그 백증풍 어려운 질병이죠. 피부과에서는 대상포진 한 번 범하게 되면 2차, 3차로 재차 범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 치료를 받게 되면 우수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보짐이라든지 그 외에 뉴피신, 우리말로 한정말로 말하게 되면 뱀핑유라든지 구강 그 궤양이 있다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도 매독, 림병, 여러 가지 피부병은 모두 막내해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부스럼이 나거나 소보짐이 나거나 이런 분들 대상포진은 한 번 범한다면 2차, 3차를 범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막내해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의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주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습관되면 정작 자신의 약점은 보이지 않게 되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변명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창문으로 보이는 이웃집의 빨래가 좀 더러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더러운 것은 이웃집의 빨래가 아니라 자기 집 창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기 집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다면 이웃집의 빨래도 아마 깨끗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비난하기 전에 상황과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비난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장점을 떠올려 본다면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비난을 멈추면 삶이 평온해지고 자신도 훨씬 느슨한 마음가짐과 여유로운 생활 스타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윤율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자, 이제 우리 조선말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1: 네. 이제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 두 사람이 할 때도 이 코너가
0: 있었죠.
1: 예,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0: 왜 있어야 예. 되냐면 조선말 방송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예. 많아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1: 그 이제 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는 네. 그런 느낌이
0: 같이 공부하세요. 예, 그동안 좋습니다. 어느 만치 했는지 제가 지금 점검할 거예요.
1: 그래요. 예.
0: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뜻 모르고 자주 썼던 우리말 어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남을 두다. 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두남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정하도록 참답게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서 두남을 두다가 무슨 뜻일까요?
1: 사실 평소에 두남을 두다 이런 얘기는 자주 안 씁니다만은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역시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0: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1: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리를 두다.
0: 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두둔하여 주다.
1: 뭐 편을 든다 그런 예.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다.
0: 네, 어느 네. 것이 정답일까요?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실수에 대해 무조건 두남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정하도록 참답게 도와줘야 한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두남을 두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는 거리를 두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두둔하여 주다. 세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다.
0: 네, 어느 것일까요?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윤희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2: 예, 오랜만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진짜 예, 반갑습니다.
2: 익숙한 목소리네요.
0: 그렇죠. 예.
1: 세 번째로 합시다.
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다.
1: 예.
0: 알겠습니다.
2: 네, 그래요.
0: 예, 참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2: 잘못된 것을 두둔하여 주다.
0: 알겠습니다. 그래요.
3: 예.
0: 두남을 두다, 이런 말. 근데 왜 소리말이 좀 어렵다 하냐면 평소엔 다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다 하는데 같이 배우다 보면 또 괜찮아질 것입니다.
2: 그게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사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0: 네.
2: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상대방에게 또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아하. 바로 이런 우리말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두남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정하도록 참답게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남을 두다가 무슨 뜻일까요? 1번 거리를 두다, 2번 잘못된 것을 두둔하여 주다, 3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0: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2번. 잘못된 것을 두둔하여 주다가 맞습니다.
1: 네, 잘못된 것을 두둔하여 주다가 정답 될까요?

0: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뜻과 유래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남을 두다는 잘못된 일이나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싸거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흔히 두남두다라는 한 단어로도 쓰이는데 이는 누군가를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허물을 덮어줄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편드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뜻도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냥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허물 덮어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편파적으로 막 판단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네, 두남을 두다가 바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을 들어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류사어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구별할 점은요. 도와주다가 상대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힘을 보태는 긍정적인 의미라면요. 두남을 두다는 잘못된 부분까지 덮어놓고 편을 들어줘서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됩니다.
0: 생활 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은 주로 교육이나 인격 수양 네. 혹은 공정한 일 처리와 관련된 상황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렇죠.
0: 예를 든다면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두남두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언적인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남의 결함을 보고 두남둘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충고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참된 도리다. 예.
1: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댓글을 체크하고 있는데 참 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실수를 눈 감아주곤 하는데 그럴 때 스스로 경계하면서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두남을 두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네, 잘못을 바로잡는 도지개 같은 역할이 필요할 때 이 단어는 우리에게 냉철한 판단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요 꾸짖지 않고 두남을 두는 것은 당장엔 좀 배려 없어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네. 결국 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뒤틀린 활을 도지개로 바로잡고 또 무뎌진 칼을 도쟁이가 숫돌에 갈듯 우리도 서로의 부족함을 만홀이 넘기지 말고 참답게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0: 자, 뒤냉기치다. 아, 역시도 좀 생소한 단어죠.
1: 좀 어려운 네. 말들, 우리가 몰랐던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0: 자,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으니 기쁨과 슬픔, 그리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 뒤냉기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뒤냉기치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 1번, 화가 나서 물건을 내동댕이 치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이 서로 엇바뀌며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다. 자, 세 번째는 태질하다. 예.
1: 아유. 네, 어느 것일까요? 자,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으니 기쁨과 슬픔, 그리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서 뒤냉기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뒤냉기치다가 무슨 뜻일까요? 1번 화가 나서 물건을 내동댕이치다. 2번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이 서로 엇바뀌며 떠올랐다 사라졌다 한다. 3번 태질하다. 뒤냉기치란 말 여러분 평소 잘 못해보셨죠?
0: 뭐 저도 사실 이 방송 사업을 하면서
1: 네.
0: 또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도 이 얘기는
1: 정말 잘못 들어봤죠.
0: 예, 잘못 들어봤거니와 또 네. 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또 2번 하겠습니다.
0: 2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네. 예. 윤일 씨 목소리가 오랜만에 지금 토크쇼에서 나가고 있는데 진짜 총각 때문에

0: 때부터 프로를 같이 해왔었잖아요.
1: 맞아요. 아.
0: 근데 또 오랜만에 다시 함께하게 됐고 여러분도 앞으로 토크쇼프를 통해서 윤일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그 사실 청취자분들이 제가 예전에 알고 계셨던 또 자주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성남도 기억나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네. 아직도 참여를 하고 계시죠?
0: 그렇죠. 예. 아직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60대 분들이 이제 70대가 되셨고 70대 분들이 80대가 되셔가지고 예전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 저도 이제 40대가 넘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연세가 또 연륜이 네. 그만큼도 계시겠고
0: 그렇죠.
1: 그래도 이제 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토크쇼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년 됐죠.
0: 네, 예. 20년 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가끔 뭐 이제 인터넷 댓글도 뭐 이렇게 잘 못한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괜히 취향이겠죠. 잘못하면 듣지 않으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좋으시면 계속 또 예. 저희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지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타자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 좀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뭐 엄지손가락을 이제 뭐 네. 예, 뭐 하나 보내줘도 고맙고
0: 그렇죠.
1: 예, 하트 보내줘도 고맙고
0: 아니 근데 댓글 가운데 예. 민위라고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께서
1: 네?
0: 막 칭찬 이름이 저희랑 민위라고 하는 분께서 저희한테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0: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참 어렵나 봅니다. 뒤냉기치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으니 기쁨과 슬픔, 그리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서 뒤냉기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은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근데 어때요? 많이 변하셨죠?
1: 근데 이제 이 문장 안에서도
0: 네.
1: 되게 어떤 뜻인 것이 이제
0: 느껴질 수가
1: 느껴질
0: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느껴질 예. 수가 있어요.
1: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뒤냉기치다 이 뜻의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이 서로 엇박히며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다.
0: 아, 잠시만요. 네. 또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1: 그래요.
0: 네, 훈춘에 계시는 김 여사님께서 전화 걸어오셨는데요. 잠시만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0: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두 번째로 합시다.
1: 예, 그래요.
0: 그래요. 그리고 또 방송 보시다가 하트 보내준 분도 계시고 또 엄지손가락 척 내밀어 본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1: 사실 요즘 그 소통의 방식은 여러 가지 경로로 예. 참 많이
0: 좋죠.
1: 발달했죠. 예, 특히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틱톡이나 뭐 여러 가지 예, 경로로도 이제 저희 방송 참여할 수도 있고
0: 네.
1: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1: 굳이 뭐 이제 전화 참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과 또 저희를 지지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을 또 이제 요즘 발달한 예 이런 경로를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쓰시고 남한테 하는 좋은 말들이 또 거기 복이 되어 나한테 돌아오고 남한테 하는 안 좋은 말들이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1: 예.
0: 좋은 말 많이 쓰시길 우리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할게요.
1: 자, 방금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정답은 바로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이 서로 엇박기며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다. 어떻습니까? 고향에 다녀오신 지 명옥씨도
0: 네.
1: 꽤 되셨죠?
0: 아니요. 저는 자주 다녀요.
1: 아, 자주 다닙니까?
0: 뭐 훈촌이 훈촌. 뭐 멀지도 않은데 자기 집 앞이시. 저는 꽤 먹으러 갑니다.
1: 아,
0: 소고기.
1: 요즘 뭐 고속철 이용하면
0: 운전하고
1: 가죠. 아, 운전하고. 네. 오, 그래요. 우리 고향 땅은 사실 그리움이
0: 많죠.
1: 묻어있는.
0: 제가 네. 고향에서 세 바퀴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운전하고 다닙니다. 좀
1: 맞아요.
0: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1: 그래서 고향 땅에 가면은 이제 방금처럼 슬픔, 뭐 여러 가지 그리움, 추억 이런 것들이 뒤냉기치지 않습니까?
0: 네. 예.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맴맴 돌았던 기억들이 뒤냉기칩니다.
1: 네. 자, 그 뜻과 요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냉기치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엇갈리며 솟구쳤다 가라앉았다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데요. 단순히 감정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 마치 파도가 뒤섞이며 거칠게 일렁이는 것처럼 마음이 어지럽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0: 네, 류사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사는요, 교차하다, 소용돌이치다, 뒤섞이다가 있겠고요. 네, 구별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이 교차하다가 다소 정적인 표현이라면 뒤냉기치다는요 감정들이 서도 막 부딪히고 요동치면서 일어나는 움직임에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큰 물결 같은 그런 느낌을 더 주거든요.
1: 자, 이제 문학 및 묘사 속의 뇌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심리 변화를 깊이 있게 묘사할 때 아주 탁월한 효과를 주는 단어인데요.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그는 기쁨보다 지난 고생에 대한 회한이 뒤냉기쳐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훔쳤다. 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과 기대가 마음속에 뒤냉기치는 바람에 밤잠을 설쳤다.
0: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 때 이 단어를 써보십시오. 어제 그 영화를 보고 나니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냉기치더라고요 라고 말입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복잡하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강물이 얼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하는 막사리처럼 우리 마음도 때로는 수많은 감정이 뒤냉기치면서 뜨겁게 일렁이곤 하는데 혹시 오늘 착잡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냉기치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네, 그 물결을 억지로 잠재우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면서 마음의 늦줄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0: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뒤틈발이란 단어인데요. 그 친구는 사람이 참 좋긴 한데 가끔 일 처리하는 걸 보면 뒤틈발이 같아서 싫어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뒤틈발이는 무슨 뜻을 가리킬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 2번 뒤통수론 어수룩하고 미련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세 번째는 뒤쪽의 틈새를 메우는 도구.
0: 네, 그래요.
1: 뒤틈발.
0: 뒤틈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친구는 사람이 참 좋긴 한데 가끔 일 처리하는 걸 보면 뒤틈발이 같아서 싫어집니다. 여기서 뒤틈발이가 무슨 뜻일까요? 1번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 앞에서 헐뜯는 사람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리고 2번입니다. 뒤통스러운, 그러니까 어수룩하고 미련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3번입니다. 뒤쪽의 틈새를 메우는 도구, 어느 것일까요? 자, 291-9333번 열려져 있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 방송하는 남성분이 윤일입니까?
0: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 윤일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예.
0: 그러셨어요.
1: 감사합니다.
2: 알고 지냈다고요.
0: 알고 지냈다고요.
1: 이제.
2: 아니, 예. 여성분은 최명옥이 맞지요?
0: 네, 맞습니다.
2: 예, 예. 예. 예, 이번 문제는 1번을 하겠습니다.
1: 1번. 네,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윤일 씨가 없을 때 새로 이제 함께한 애청자분이셔가지고요. 궁금해서 전화하신 겁니다. 자, 그래. 전화 받습니다.
3: 아. 가만있어라.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여보세요, 네, 어머니.
1: 네. 예, 맞습니다.
3: 아, 어째 이렇게 잘 듣기지 않는가?
0: 어머니, 좀 안 들리세요?
3: 아, 네, 아무튼 창문 속에 가봅시다. 예.
0: 예,
1: 예. 예.
3: 오늘 늦었음 다 시내가 떠다니까.
1: 예.
3: 아, 두 문제 지나갔습니까?
1: 네, 그래요.
3: 아, 근데 오늘의 반가운 목소리 들립니다. 선생님.
1: 예. 아, 진짜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이제 바깥
0: 목소리가
1: 예.
0: 쨍쨍하시죠.
1: 아, 그래요.
3: 예. 오늘 문제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0: 1번. 알겠습니다.
1: 뒤에서. 예, 그래요. 예.
0: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국이라고 하는 분 2번이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2번 맞을까요?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네, 2번을 하겠습니다.
1: 2번.
0: 네, 네. 그래요. 네. 목소리를 잘 가다듬으시고, 근데 박기자 어머님 목소리 보니까 이제 20년은 아마도 거뜬하게 앉으실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야, 그 예전에도 네. 전화를 주실 때면은
0: 씩씩하셨죠.
1: 예, 그렇죠.
0: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5: 민희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이네요. 예.
5: 예. 1번 남자 1번.
1: 1번.
0: 네, 그래요. 1번 정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또 시내 오늘 며칠이죠? 오늘
1: 13일이죠.
0: 그럼 369 시장
1: 예, 예, 맞아요.
0: 아, 흥안 시장 그쪽에 뭐 어디나 다 369 시장이 있던데 저는 그 시장 도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 가지고요. 가끔 주말에 369가 뛰게 되면 또 화룡 쪽에 갑니다. 그 시장도 참 재밌거든요. 로투구.
1: 그러니까 아니, 이제
0: 투더입니다. 아, 투더.
1: 이 역시도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0: 네.
1: 모습들이고. 자, 아, 이게 사실 오늘도 이제 전화 참여하는 시간은
0: 네.
1: 이제 제가 좀 토크쇼를 이제 이번 주에 진행해서 처음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익숙한 목소리의 청취자분들이 늘 이렇게 옆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 방송이 참 우리 명옥 선배가 그동안 참
0: 이끌어갔죠, 이끌어갔죠.
1: 예, 잘 지켜낸 것 같아요.
0: 아니 여러분 제가 미혼 때 20대 저부터 봐서 이제는 애엄마가 된 저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의 네. 성장을 함께 지켜준 모든 분들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정답입니다. 아, 뒤틈발이. 그 친구는 사람이 참 좋긴 한데 가끔 일 처리하는 걸 보면 뒤틈발이 같아서 싫어집니다. 여기에서 뒤틈발이가 무슨 뜻일까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정답은 바로 2번. 뒤통스러운, 어수룩하고 미련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 뜻과 유래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틈바리는 생각이나 행동이 어수룩하고 미련하여 미련 구석이 없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뒤통스럽다라는 말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일에 대해 영리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둔하게 구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해서 조금 손해를 보거나 헷갈려하는 이들을 묘사할 때 쓰기도 합니다.
0: 네, 류사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사는요, 어수룩이 멍텅구리 바보가 있습니다. 네, 구별할 점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의미보다는 성품이 지나치게 순박하거나 또 요령이 없어서 남들 눈에 답답해 보이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때로는 당박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핀잔을 조듯 부리는 정교한 뉘앙스가 섞여있기도 합니다.
1: 자, 생활 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익살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소설 속의 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뒤틈바리라며 놀려댔지만 그는 늘 허허 웃으며 제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생활 속에서는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길을 헤매다니 정말 뒤틈바리가 따로 없구나.
0: 어떡해요. 예. 자,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지인에게 가벼운 농담이나 걱정을 담았을 수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뒤틈바리처럼 굴다가 또 손해보면 어쩌려고 그러니? 라고 말이죠. 네,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은 좀 느리고 서툴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인간미가 느껴지는 존재를 지칭할 때 사용해보십시오. 똑똑하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라지만 때로는 요령 부릴 줄 모르는 뒤틈바리 같은 사람이 우직함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한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덤턱스럽다. 예. 어머니가 차려주신 명절상에는 덤턱스럽게 담긴 고기 산적과 각종 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자, 여기서 덤턱스럽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0: 네, 덤턱스럽다가 무슨 뜻일까요?
1: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투박하고 거칠다.
0: 네.
1: 2번 크고 푸진 느낌이 있다. 3번 먹음직스럽다. 예.
0: 어머니가 차려주신 명절상에는 덤턱스럽게 담긴 고기 산적과 각종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덤턱스럽다가 무슨 뜻일까요? 막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차려주신 명절상은 항상 맛있잖아요. 자, 1번입니다.
1: 예.
0: 투박하고 거칠다. 2번 크고 푸진 느낌이 있다. 3번 먹음직스럽다. 어느 것일까요?
1: 뭐 이것도 사실 이 문장에서 예문에서 뜻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예. 여러분 천천히 들어보게 되면 문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아, 오늘에 우리 내 전화 용신호 나쁘네요.
0: 어머님, 네. 따님 보고 전화기 하나 바꿔달라 그러세요.
6: 네. 문제 정답 2번 하겠습니다.
1: 2번. 크고 푸진 느낌이 있다. 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자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따님 보고 바꿔달라고 제가 사줄 것도 아닌데 졸이라고 했어요.
1: 근데 우리 박기정 어머님은 예선에도 네. 전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0: 따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어머님께서 전화기가 안 좋다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자주 좀 바꿔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따님은 참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0: 대단한 분이세요.
1: 따님이거든요.
0: 어머님 휴대폰 예. 한번 좀 바꿔보십시오.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7: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예.
7: 역시 2번을 하겠습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정답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1번은 어떻던가요? 잊어버렸습니다.
1: 1번은 투박하고 거칠다.
8: 투박하고 거칠다.
1: 네, 2번은 크고 푸진 느낌이 있다. 3번은 먹음직스럽다.
0: 어떻게 할까요?
8: 1번 갑시다. 2번.
1: 2번.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온유라고 하는 분께서 이본이라고 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맞을까요?

0: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예. 자, 정답은 바로 담덕스럽다. 정답은 2번 크고 부진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려준 명절상에는 덤덕스럽게 담긴 고기 산적과 각종 나물이 가득했습니다.
1: 넉넉하고 예. 푸짐한 거죠, 한마디로.
0: 그러니까 이제 그 밥상이 참 푸짐하다. 네.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뜻과 요리에 대해서 저게 알아보겠습니다. 덤덕스럽다는 사물의 크기나 양이 큼직하고 넉넉하여 보기에 푸진 느낌이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단순히 많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데 덩어리가 큼직큼직하거나 담음새가 소복하여 인심이 느껴질 때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민족이 넉넉한 정과 푸짐한 살림살이를 묘사할 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죠.
1: 네, 류사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사는요, 푸지다, 수북하다, 큼직하다가 있겠고요. 구별할 점은요, 푸지다가 양적인 풍성함에 집중한다면 덤덕스럽다는요, 시각적으로 덩어리가 크고 탐스러워 보이는 형태까지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입안 가득 찰 듯한 큼직한 음식이나 한아름 안길 듯한 몽텅이 물건을 떠올리면 리해가 쉽게 될 수가 있겠죠.
0: 자, 생활 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정겨운 인심이나 풍요로운 가을 거지의 풍경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장날 사온 수박이 어찌나 덤덕스러운지 온 식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집은 인심이 좋아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도 고기를 덤덕스럽게 썰어 넣어준다.
1: 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무언가 크고 넉넉해서 기분이 좋을 때 이 단어를 활용해 보십시오. 선물로 받은 사과가 참 덤덕스럽게도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푸짐하다는 말 대신 덤덕스럽다를 쓰게 되면 그 물건의 부피감과 감성이 점점 더 잘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 모양이나 량이 덤덕스러운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쌓듯이 우리의 마음도 타인한테 덤덕스러운 넉넉함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0: 세상을 좀 모르는 뒤틈발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조일 것보다 때로는 당박한 순수함으로 이웃에게 덤덕스러운 미소를 건네는 여유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가끔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을지라도 그 안을 채우는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푸지고 덤덕스럽길 바랍니다.
1: 우리 모든 하루가 좀 풍요롭고 넉넉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요. 온유님께서도 어머님 밥상은 항상 푸짐하고 먹음직하죠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직장생활의 일상에서 힘들 때 어머님의 넉넉한 덤덕스러운 밥상을 생각해본다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보물 같은 우리말로 찾아오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소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 원액과 명소방 우대활동은 이번에 특선 우대활동이라고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입니다.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사지 원액은 한 각에 124원인데요. 40각을 싸면 5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를 높게 많이 싸지 않고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번에 60각에 70각을 드리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20각 적게 싸 40각을 싸도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황차 지금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2억 3천만 전의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420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누가 선택하면 바로 그분은 장수의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인삼독용이 5~10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팥이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고 하는 데는 뭐 아주 우려가 있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다.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명세방이 우대활동은 한강에 598원인데요.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야드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이왕에는 12각을 싸야만이 12각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대활동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되 501-7765번 연락하시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도 또 항상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그리고 어떤 때 메스컴에 아예 특히 손발이랑 차고 차갑습니다 지금.
1: 예.
2: 네, 그런 걸 그래서 소리 나고 혈압도 안 좋아지는지 아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약 먹었는데 효과 큰 못 보다가 아주 오늘 약을 딸 반 먹었습니다 지금.
1: 예.
2: 그러니까 혈압 어느 정도 머리 어지럽고 어지럼 증상 좀 이렇습니다.
1: 아 예 예.
2: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던 게 조금 손에 온화한 감 두고, 예. 하여튼 여러 방면에 조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1: 기혈부족을 해결해줍니다. 인삼독용이 5~6배의 효과니까 손발이 차가운 원인 자체는 기가 모자라고 혈이 모자라 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삼독용이 5~6배 효과니까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걸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랬습니다, 예.
2: 명세방 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1: 그 자각 증상들이 많이 해결을 가져오는 데는 명세방입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식전에 소근이 허락되면 식전에 사지원에 식후에 명세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일거다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예, 그러면 배달받아 좀 쓰겠습니다. 예.
1: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0: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예, 이 사지원에서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 주위하게 이 혈압이 그냥 양배까지 막 올라가고 해변 썼는데 지금 이 사지원에 그냥 반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반년 쓰니까 기본상에 혈압약에 먹는 게 하루 권이씩 먹습니다. 어떤 정상을 돌아왔다.
2: 예.
1: 예, 그래서 예, 오림째도 그렇게 나고 낭 난실 번짐에 119를 보러 병원 입원했는데 지금 그 이 사지원에 증언이 기본상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2: 예.
1: 용 좋습니다. 이게 그 저기 혈압이 조절이 잘 되니까 몸이 편안하고 예, 잠을 잘 자고 야 용 고소시했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가면서 예, 힘들었는데 지금 70을 내려오고 기본상에 100을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용 좋습니다. 네, 이 사지원에 선택 용 잘했습니다.
2: 그렇죠.
1: 그리고 민서방 같이 쓰는데 민서방은 그런 대문이가 아까 수술하라 때다 백내에서 있어서 예, 그냥 수술하지 않고 이거 내 어떤 이것도 이것까지 썼습니다.
2: 예.
1: 그러니까 눈이 보통이 말수간 감이 나고 예, 그렇게 침침하고 눈물이 나던 게 지금 기본상 이롭습니다. 용도습니다.
2: 예.
1: 그래 내 네, 이거 두 가지를 다 지금 오늘이 활동이 용도습니다. 예. 그럴 때 두 가지를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2: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사지원액은 3고에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에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가 조절받고 이제 이거 반년째가 아주 신심 있게 말씀드리죠. 반년 1년 견제하신 다음에 병원에 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거의 적어지거나 없어질 거라고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은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잠깐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24지원액으로 저는 거진 1년 되게 견지에 묵고 있습니다.
2: 예.
3: 이거 먹으면서 예, 나는 계속 그러니까 혈지가 아마 높습니다. 예.
2: 예.
3: 그래서 그런지 잠을 제대로 자는 것 같은데 이튿날에 일어나면 계속 아픔이 나며 잡으름이 오는 것 같고 피곤한 이런 상태 됐습니다.
2: 예.
3: 그런 게 지금 이 증상가에 벌써 한 반년 정도부터는 이 증상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2: 예.
3: 그렇게 피곤하고 막 그러던 게 이롭습니다. 그리고 얘 항상 머리가 오지름증이 나고 혈압이 좀 온정 안 되면 오지름증이 나고 머리가 그냥 아프고 이런데 그래서 혈압약 두 알씩 먹던 거네 지금 하나씩 줄였습니다.
2: 아, 점차적으로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런 것도 예. 지금 이 혈압이가 온정
2: 두 알씩 된 게 하나씩 점차적으로서 예.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죠. 믿어도 됩니다.
3: 예. 예. 그리고 가끔씩 심장이가 이게 현역이 답답하고 이러면 맥이 떨어지면 신주리가 정상화 돼가지고 예, 맥이 떨어지고 식은 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도 지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2: 그렇죠.
3: 그러고 보니까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여러 가지가 예, 뭐 이 상세하게 말해도 이 내 몸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개선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이게 선명하게.
2: 그렇죠. 428가지 영양소를 어디에 가서 어들끼리 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아주 천 가지 만 가지 제품이 있다 해도 이 제품이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2억 3천만 전의 고로한 제일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방면의 효과를 볼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 사지원액은 아마 계속 꾸준히 쓰려고 그런다. 그래, 지금 활동이가 오라지면 끝난다고 하는데 오늘도 40가지 주문 받다고 전화했습니다.
2: 아, 그렇죠. 이번에 이 활동을 싸기도 좀 편한 이런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사지 원액 쓰고 있습니다.
2: 예.
4: 내가 이 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지 원액 썼는데, 야 정말 이제라 이게 그 밥은 뭐 그저 두 숟갈 떠도 무슨 한 술이나 두 술이나 먹으면 어쨌든지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가 자꾸 나면서 소화가 안 나옵니다. 이래서 이거 복용한 지 어제는 반년이 넘었었는데 지금 무슨 말 때문에 벌써 한 달 뿐 있으니까니 이 배가지가 꺼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좋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이날 때까지 저 반년 넘었었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음식이 내려간다면 그리고 예. 이 설치도 걸고

0: 제라도 넣고 이런 게 이승산은 많이 좋았었습니다. 계란은 완전히 오늘 제가 재정사를 했다만 그리고 이
1: 눈병치료 명서방 예
0: 명서방 있잖아요. 나는 오랜 백내자랑다 백내자에 그럴까니 어떤 시민 많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이날 때까지 계속 꾸준히 쓰면 이러다 하니 딱 벗어나는데 이 명서방에서 도대체 이 눈이 가 확실히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북단에서도 딱 저쪽에서 보더니 뭐 저기 어디 먼저서 본다면 우리 둘 다 다 이게 지금 내가 오니까 이게 둘 다 같이 씁니다 지금.
1: 어, 보통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예, 내가는 예, 연세가 예,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예, 비슷한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죠.
0: 무슨가 이번에 활동 이렇게 어딘 또 이 가시가 또 어느 어느 아이들이 이렇게 이번에 할 때 좋으니까 이때까지 계속 둘 쓰면은 약 계속 예, 우리는 비싸게 했었나만
1: 예. 예. 그렇죠.
0: 이제 얼마 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받는 게 이 길에 놓지 말고 지금 여기 뺏어봤어요.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45년을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3: 예, 이곳 수고하세요. 쭉 내려가서 쓰니까 아주 이 몸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 어째 몸이 가벼워지는가 혈압이 조절 잘 받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항상 무겁고 어지럽고 이러던 게 몸이 무겁죠. 머리가 지금 맑아진다.
1: 그렇죠.
3: 심장도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질 뿐이 심장도 좋아지거니와 그 다음에 뭐니까 이거 담나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위, 이 비상, 이것도 다 좋더란 말입니다. 제가 소화도 쑥쑥 잘 됩니다. 예. 그래, 이 밥도 많이 먹으니까, 예. 저기, 내가 지금 면역력이 제고돼서, 예. 지금 동산부터, 작년부터는 감기 한번 아예했습니다.
1: 예.
3: 나중에 원액을 쓰므로.
1: 인삼독약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요. 예.
3: 예, 그거 보시오. 그러니까, 예. 지금 걸어도 매일 나고, 아, 이거 다리랑 영 무겁고 그랬던지 이 다리랑 척
1: 쉽게 들리죠. 다리가 가
3: 예, 쉽게 가, 들립니다.
1: 예, 가벼워지고
3: 무겁고
1: 예,
3: 예. 예 이전에 영 무겁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항상 그래서 이게 내리처리면 무겁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리도 척척 정말 잘 들립니다. 걸어도
1: 예,
3: 예.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한 가지 선생님께 문의할 것은 명서방으로 뭐니까 그 초중학생이 어쩐지 자꾸 눈에 영 이제 근시처럼 자꾸 아프여라 딱 보면서 눈에 피 주시고 영 피곤하고 이런 사람 합니다. 그 학생 있으면 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선생님과 문의하.
1: 예,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3: 아, 열일수한다.
1: 예?
3: 16살.
1: 아, 그러면 얼마라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면 15살 이상부터 복용할 수, 완전히 성인처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안경 도수를 많이 낮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백도로부터 초고도 근시 800도, 1000도 이상을 올라가려부터 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경 도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 공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눈이 많이 피로해지고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학생들 가운데 이거 복용할 수 완전히 있습니다. 이거는 상처열, 간열을 쳐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예.
3: 예,
1: 식후에
3: 예,
1: 복용하라 하세요. 예, 밥
3: 예,
1: 먹고.
3: 예, 예, 식후에.
1: 예, 예.
3: 예,
1: 예. 예,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견우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사지본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아유, 좋습니다. 나는 이 관심병이 있어 그런도 혈압도 소리 잘 알겠네. 그냥 이 오드름도 해소리. 그도에 이 아침에랑 깨어나게 되면 막 집이 빙빙 돌아서 한참 약 먹고 잠들고야 조금 일어나고 이랬댔습니다.
1: 네.
4: 이 사지원에 지금 쓰니까 이 혈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이 숨 내키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 어지럼도 아야 한다.
1: 예, 네, 그렇죠.
4: 예, 그리고 소화 잘 돼서 예, 이 사지원에 이용 소화 잘 된다. 예.
1: 이게 다각도로 좋아지,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4: 예. 예. 그래도 속이 날 터지게 해서 예, 그래든지 소화 잘 되니까 이용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4: 예기구도 예, 어제그런도 일찍 자꾸용 이렇게 그런 좀 붓기던 게 심사에 좋아서 그런도 지금 붓기도 쑥 빠진다.
1: 콤팥이 좋아지니까, 심자에 좋아지니까 콤팥이 좋아, 콤팥이 좋아지니까 신주수로 수분이 잘, 소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부종이 빠집니다. 예.
4: 붓기 쑥 빠지면서 이 몸도 해가고 용도 없이 나오거든, 여름에는.
1: 그렇죠.
4: 님 내에 한 가지 사문하고 이 빈혈 환자 이거 써도 됩니까?
1: 무슨 환자랍니까?
4: 빈혈이 있습니다, 빈혈이.
1: 빈혈이, 아,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조혈 공능 도와주는 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잘 물었습니다.
4: 예, 빈혈을 오래 하니까 그런도 어떻게 이전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어. 매일매일 딱 떠.
1: 여기 426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분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예.
4: 예. 그러면 오늘 또 배달 받기죠.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날씨는 여행의 편의성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 폭설은 교통을 마비시키고 관광 일정을 어기게 하며 야외 활동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반면 맑고 쾌청한 날은 야외 관광과 촬영, 레포츠 활동을 즐기기에는 이 최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등산, 해수욕,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여행에서는 날씨 예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한 날씨는 여행자의 기분과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좋은 날씨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추억을 오래 남기지만 나쁜 날씨는 피로를 높이고 기분을 가라앉힙니다. 현재 기후와 풍토에 맞는 옷과 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날씨에 대한 대비이며 이것이 편안한 여행의 기본입니다. 결국 여행은 날씨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날씨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며 자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여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원씩 팔았는데, 우리 건신고는 그게 고브레입니다. 예, 그러나, 300g 되죠. 300毫升. 예. 그래서 고브레로 되니까 원래는 값은 800원 돈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값이 올라서 698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원래 598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장 측과 부단히 이래 상의해가지고서 연변의 환자분들이 이런 경제 수준에 맞춰서 나오느라고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부득불 값은 올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부에 비싸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곽 사는 분들 옛날에 2곽 드렸는데 지금 3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이만하면 예. 그래서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그리고 10곽에는 8곽 드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6곽 드렸는데 8곽 더 드리죠. 그러면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5곽에는 15곽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침구를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침구를 거슬볼 게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침구려법이 있음으로써 우리 사람의 오장육부 이것을 병 진단도 침구로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어디에 경락이 막혔는가? 환자의 반응을 통해가지고서 진단이 딱딱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어떤 병들은 이미 엄중하게 심해지지 않은 이상이 병원에 가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 건신고를 강의를 할 때, 자꾸 알려드리는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인가? 몸속에 이런 물이란 찬 거, 나쁜 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 이런 물이 찬 거는 병원에 가서 검사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우리 폐지수이라면 나타나는 건 있는데, 만약 장도 어간에 물이 생겼거나, 예, 위 어간에 물이 생겼거나 위 안에 물이 생긴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도 위 안에 물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몽땅 죽은 물입니다. 인체 내에서 리용되지 못하는 거는 다 나쁜 물입니다. 예, 중에서 그거 몽땅 물이라는 거 탄인이랍니다. 탄인, 쉐인, 그다음에 이인, 쯔인. 이거는 예, 그 머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예, 이 명칭이 틀리지만 총적을 놓고 말해서 몸속에 이런 대사에서 나가지 못한 머리가 가득 차게 되면 예, 오장육부를 자꾸 제대로 공작 못하게 만들어 놨으면 방해를 준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들을 몽땅 빼내는 작용이가 우리 이 건신고입니다. 예, 그래서 10곽에는 8곽 드리고 이렇게 하나의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상담을 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드리는 겁니다. 응답분들입니다. 특급 응답분입니다. 운남 응답분이죠. 황금 색깔 나는 응답분입니다. 한 곽에 서른 병사를 드리는 겁니다. 1680원짜리를 그저 증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실증死人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虚症不死人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병원은 모두 虚症하고 实症으로 나눕니다. 몽땅 통틀어서 뭐 병 이름 달자면 뭐 몇천 가지나 되죠. 그러나 정적으로 제일 먼저 중에서는 갈라놓는 게 뭐인가? 이 사람이 实症에 속하는 질병인가? 虚症에 속하는 질병인가? 예, 이것을 분간해줘야 되죠. 虚症이란 건 도대체 뭐인가? 어떤 사람들은 몸이 영 약합니다. 뭐 바람불 막 날아날 것처럼 이런데 수명 영 깁니다. 뭐 80, 90살, 100살까지 막 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이 영 실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영 건강한 것 같은데 몸이 실증이란 겁니다. 실이라는 거는 몸에 무슨 물체가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쉬란 건 없다 이런 게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쿵베이드 신타이

0: 이 말을 많이 들었죠. 이 술잔을 자꾸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부술 수 있죠. 꼴떡 채워놓게 되면 거기다 대고 또 꼴떡 채웁니다. 자꾸 보충합니다. 이러면 사람 잘못 되는 겁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린 물, 이것도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몸에 이런 무슨 물체가 있다. 나쁜 물, 이게 많아도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 몸에 암세포라는 거는 암세포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단 이 암세포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영양가가 뭐인가? 기실은 몽땅 나쁜 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지수에 나올리오람이 생겼다. 이 나올리오란 게 왜서 자꾸 자라나는가? 기실은 거기에 그 나올리오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물들을 빨빨 청결해 내가야 됩니다. 이거 청결해 아예 내가고서 자꾸 무슨 그 암세포를 뜯어내겠다. 쓸데없습니다. 또 다른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에서는 이 쓰인, 이 탄인, 이것이가 이런 여러 가지 낭중이나, 그 다음에 그, 뭐, 방칼도 좋고, 어쨌든 이런 물질들이 자꾸 생기게끔, 특히 우리 사람이 실증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자꾸 도와주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인 없애줘야 됩니다. 건김에 관한 우리 여조 처방이가 뭔가? 반샤세신탕이라는 겁니다. 우리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샤세신탕, 세신탕도 어떻게 말한다 하면 간 담낭의 질병 전문 치료하는 처방, 특히 간경화라 맞거나 담낭 결석이라 믿거나 이것을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석도 실증에 속하는 겁니다. 원래 없어야 할 도리가 뚝 생겼죠. 이런 건 몽땅 실증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이런 사람을 구하자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실증인 사람을 쉬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쉬증 부스른, 이런 말 들었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권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오전 두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혈대강 쓰다가 또, 이 권신고를 나 셀러 나올까나 이거 썼는데, 효과도 빠르고, 예, 그런 영양도 더 많으니까나, 예.
0: 고브레드
2: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물하는 게 많아가지고, 손발이 시든 게 감각이 다 옵니다.
0: 네.
2: 저도 한 달씩까나, 예, 정신하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자고, 혈압 조절이, 아이들에서 그저 가슴 고통 닦겠고 한데, 혈압 조절이 정상으로 되고, 소화가 아이들 그래던 게, 소화가 잘 되고 꿀꿀트름이라는 막 올라와서 식음법이 어째 그렇게 올라옵니까? 그러던 게 그것도 잃어버리고
0: 네.
2: 잃어버립니다.
0: 네.
2: 그래 약이 좋아 그런지 효과도 더 빠르고 영 좋습니다.
0: 네.
2: 그래 오늘 활동에 10일까지 한다는 것 같은데 그 활동에 참석해서 좀 10시에 더 받으면
0: 지금의 우대 활동, 새로운 우대 활동 시작했고, 지금 값도 다 올랐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 값 오른 그 뒤끝에 또 약을 더 많이 드릴까나, 기실은 원래 값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예, 그, 열 곽사도 여덟 곽을 더 드리고, 이러면 한 1년 쓸 수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그럼 그 활동에 참석하세요.
0: 예.
2: 친구도 더 하고 하겠죠.
0: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 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지금 이 권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예, 나는 몇해전만 해도 가사고로 피는 많이 흘렸습니다.
0: 어, 예.
3: 예.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숨이 차고 가슴 집어들어 아이 되고 소화도 아이 되고 어전히 나서 일어나도 뭐 이러도 못나고 눕고 있고 이랬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경력도 아이 되고 지방가 있을까요? 담낭이 아이 좋아서 달걀도 먹지 못했습니다.
0: 네.
3: 못 먹었습니다.
0: 그
3: 선생님 강의에 들어보니까 이 건신고가 경화꽃에 또 한층 더 좋은 약이요.
0: 승급한 약이요.
3: 예. 예, 또 좋은 약이고, 용도가 세고, 효과가 빠르다고 했죠, 그 선생님이.
0: 네, 예.
3: 그래서 이게 또 먹기도 하라고, 또 따스한 물에 타서 커피처럼 먹으면 된다고, 예.
0: 네.
3: 오늘 하루 끓이면 끝이 나고, 선생님 그러니까. 정말 이게 커피처럼 먹기도 하라고, 용 좋습니다, 약이.
0: 예.
3: 예. 그러니까 난 지금 이 건식을 먹고,

0: 중에 한 달 한 열흘 먹었는가 걔네 중에 소화도 잘 되고 오줌도 안 나고요 숨도 안 탄다 그러니까 전번에는 지방가 있어서 다게를 못 먹게 지금 다게를 마음대로 먹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미네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신고 본신이가 처방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네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뭐 자사고 나서 피랑 많이 흘렸다.
0: 네.
1: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0: 네,
1: 이 김에 보혈 처방, 스우탕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한론 거기면서 말하는 거는 당귀하고 생지, 이 생지황이 이 두 가지가 결합하게 되면 전문 보혈 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보충해주고 특히 이런 보충해줄 때 어디다 보충해주는가? 그 척추 있지 않까요? 척추뼈 거기에다 보충해주고 척추뼈에서 이 피를 잘 산생할 수 있게끔 예, 이것을 촉진시켜주면서 특히 눈앞이 캄캄해 나거나 혀가 막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예, 예 그리고 이 림상에서 보통 우리 가슴 그 다음에 윗골 거기에 구만 이렇게 답답해 나고 막 쾌원하고 예, 그 다음에 루팡 인콰를 하면 생겼거나 예, 이걸 치료해주는데 요 두 가지 요 처방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숙, 성디하고, 당귀하고, 그 다음에 그 바이샤오 촨슝, 이 네 가지 약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엄청 좋죠. 예.
0: 예. 그러니까 순간 알차오, 예. 벌써, 예. 아니, 다게를 마음대로 먹을까 좋단 말입니다.
1: 네.
0: 혼하고 빠져 다게를 전번에 나는 그냥 못 먹었어. 그 다음에 이 약 먹고부터 하루하루 나서 지금 다게를 마음대로 먹고, 예. 이래까 내가 지금 많은 헛과 볼까, 예. 또 뭐 우리 친척들 형님들 이래서 지방가 있어서
1: 네.
0: 예, 강릉아 뭐 지방가 있어서 예, 저기 병원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녔지만 네. 아이 된다 말입니다 이
1: 네.
0: 우리 형님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내가 이 허가 받고 우리 형님 소개했는데 지금 우리 형님 이 건수가 놓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강경화 복수 전문 처방 여기 들어갔습니다 깐단강이라고
0: 예, 그,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러니까
0: 우리 형님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 정말 내가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도 뭐 허가 처음에 한까 예?
1: 네
0: 그 처음이고 예 벌써 주문 맞으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예 밤도 하면 편안하게 잘 잔다니까
1: 네 그렇죠 예. 피 공급이 예. 잘 되고 이러면서 잠 잘 자죠
0: 예 밤도 하면 벌써 잘 자고 예 벌써 정신이 난답니다
1: 네 예.
0: 예 그러니까 뚝밖에도 이렇게 이런 약 처음 본데 이렇게 잠 잘 자니까 철저하게 헛가 보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 용서하지 않을까
1: 네
0: 예, 술탕 약을 먹어도 아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할당에 탕자서, 예, 많이 먹고, 지금 또 약을 또 싸고, 예, 침도 또 맞겠다 합니다.
1: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0: 예, 할당이 또 깨, 이번에 할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예 또, 이번에 뭐, 15곽 싸면 15곽 더 드리고, 예. 침을 또 12번 더 놔주고, 그렇습니다.
0: 예, 15곽 싸고, 그 15곽 더 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면, 우리 형님과 나도 또 이번에, 예, 할당이 참, 침도 맞고, 예, 약을 또 싸려고 합니다.
1: 네.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2880018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건신고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워낙 경호학과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경호학과를 오래 쓴 사람의 뭡니까? 예,
1: 맞습니다.
3: 알지만은.
1: 예, 예.
3: 그래, 특히 선생님께 가서 예, 진단받고, 그래, 그 다음에, 이, 건신고도 그렇고, 경호과도 쓰고 있는데, 선생님, 내가서 받는 그, 진단이 맞으니까, 약소도 다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나는
1: 예전에,
3: 다른 데 가서 내가, 어떤 나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째서나 진단과 약이 맞지 않고, 친구도 많이 맞았지만, 아플 뿐이지, 헛돈 맞고 이랬는데, 아이디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와서 예, 전 이 건신거고 경호거를 쓰고 풍수빵도 쓰고 예, 할배강도 쓰고 이러니까 예, 정말 거기다가 예, 고대 친구 요법으로 정말 선생님은 예, 그러면서 어느 한 가지 부위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거기 따라서 대상에서 침 넣는 게서 전신이 병증을 예, 상대해서 침을 넣으니까 다 깊은 곳이 숙지와 그런 나쁜 독소를 없애버리고 예. 그걸 다 보충해 주니까 정말 효과가 매우 큽니다.
1: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침이란 예. 게 뭐 딱 한 곳만 예. 딱 나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전신의 예. 경락을 다 열어줘야 이것이가 완전히

0: 그 질병도 치료되는 겁니다.
1: 그러게 이전에는 침 맞을 때는 그 헛돈 맞고 정력과 그 그래 스트레스도 정력 팔았으니까 아이들니까 예,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헛돈만 팔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친구 선생님이 진단이 딱 맞으니까 약이 따라서 또 친구 거기 합해서 친구를 하니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건 신고를 수고서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처방이 들어갔을까? 그 네 가지 처방마다 다 내게다, 내게 좋은 효과를 주고. 기침이 뭐 어떤, 있던 것이 기침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손발이 차던 것이 그것이 좋아지고, 예. 밤에 악몽이 있던 것이 악몽이 없어지고, 진구로 맞고, 그 다음에 건진걸 쓰고, 분수방도 쓰고 이러니까, 예. 오, 관절도 다 나서졌습니다.
0: 네.
1: 소소히 여러 가지 병이 다 나서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진단이 옳고 좋은 약 소개하고 친구에 난 언제나 댄전합니다. 선생님, 네. 계속 쓰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저는 저 건신고하고 혈배강을 같이 썼습니다.
0: 아, 예.
3: 네. 병원에서 이미 전에 위추성 유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예.
0: 네.
3: 그래 보니까 평시에 항상 위 몹시 아프거나 예. 그래서 불로 찢는 것처럼 그렇게 아리단 말입니다. 예. 밥을 조금 먹어도 배가 차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헛배 불는 것처럼 짱짱하겠어. 예.
0: 네.
3: 이렇게 돼서 위 밖으로 불어놨어요. 영도 견디기 바쁘고, 예. 그 다음에 또 빈혈이 생깁니다, 어째.
0: 네.
3: 항상 내겹다는 말을 입에서 떠오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0: 네.
3: 이제, 이 위에서 시구물이 올라오고, 예. 냄새가 나고, 막 가슴에 더위 올리고, 이런 현상, 어째서나 위를 인해서, 예. 영, 이런 현상이 올라왔어요. 정말 치료를 해두고도 효과를 못 보고 이랬는데 이 건신고하고 혈배강을 쓰면서 이전에 심장이 아파서 조금씩 움직여도 숨이 차고 아픈 것도 많이 나서지고 뒷단든가 어깨 이빨 어떤 때는 이 심장 아파서 아무 어깨가 어깨 박죽 어깨 자기도 아프고 이빨까지 막 아파서 온밤 자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0: 네.
3: 그런 게 정말 이 약 쓰면서부터 예, 손발이 차본 것도 나서지고 그다음에 물 마실 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제 손에도 막 깨끼고 하던 이런 것도 나서지고 예.
0: 네.
3: 그다음에 그 위에 나쁜 저기 물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냄새 하던 것도
0: 예.
3: 많이 나서서 땀한다.
0: 네.
3: 그런 게 기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소화도 잘 들고 하니까 영이 막 가슴도 편안하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게 그게 영이 온정됐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이 약을 써보니까 건신고가 이 고약이 많이 저기나 압축한 이런 많은 약재들 그 압축한 약이 돼서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3: 네. 그리고 또 많은 약재를 그래놓으니까 이 중이약에는 각 방면 처리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3: 아,
0: 예.
3: 예.
0: 공능 회복.
3: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우리나 다 지금 회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 난 지금 계속 이 약을 먹겠는데 이번 할때 참가하겠습니다.
0: 예.
3: 예.
0: 2880018번
3: 예.
0: 전화 치시.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이, 뭐니까, 건신고를 지금 이곳에 먹고 있습니다.
0: 네.
4: 처음에는 이 위가 좋지 않았죠. 위에도 좋고, 옛날부터 면으로 이렇게 좋다. 위야 같은 거 위에 아플 때마다 약도 많이 있으니 먹은 거 봤습니다. 그래도 난 그때 보이고, 옛날에 어제 다시 또 이렇게 발달하고, 예. 겨우 난 특히는 이전부터 제가 12자 귀향일 때는 거의 봄, 가을에 제가 계속 이렇게 약을 알 수만 알겠단 말입니다.
0: 네.
4: 그렇게 아프고 그냥 애청상들이 나타나고 그냥 거기서 또 이 위험이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식후물이 그다음에 또 이 뭐가 소화해야 되지 그다음에 계속 위부이고 또 차고 저 뭐 그렇고에 저 뭐가 뭐가 이 대포주의로 어째 그렇게 계속 자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병원 자꾸만 나타나더라 아마 말입니다. 근데 금년에 늦장까지 이거 먹은 다음에 이 정말가 이 범에 그렇게 계속 약 먹은데 금년에 들어서 이 범에는 이 약 알 먹고 술에 지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봐 진짜 효과를 받지매 약이 그러고 난다에 그렇게 정말가 자는 게 있잖아. 저녁에 그래서 한 10분 있을 뿐만 혹시 그래서 가방을 감았다면 그날 저녁엔 좀 안겨라에 엄마 못 자고 새벽에 또 가서는 그래서 조금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지나서 그다음 또 자는 것도 그냥 뭐니까 그래서 깊이 못 자니까 그다음 그 두 시간 세 시간이면 또 깨나고 하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이제 가 지금 왜 잠을 잘 잔다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한 그래서 10시부터 잠을 오긴 다음에 그래서 아침에 4시까지나 그래서 이렇게 자고 얘기해야 이렇게 사람 이렇게 참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자지 못하고 사람이 필요함이 있어요. 기운이 없고 그렇던 게 지금은 좀 안 겠네긴 하고 무슨 일 해도 기분은 좋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0: 네.
4: 그래서 이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뭔가 아직 조금 있는데 좀 지나서 또 계속 있어서 좀 먹자고 그랍니다. 그렇습니다.
0: 예.
4: 어떤 시절에는 친구 받고 이러니까 나의 진짜 치료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0: 기억하니까 효과 빠르죠.
4: 예,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특히 이 위누이 이전에 입원해서도 치료받고 무슨 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중요한 편에 이렇게 다 먹어도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밤가에 와서 딱딱 그래서 약 먹어야 그래서 그 지나지 아이 되던 게 있나 이번 금년에 보면 이제 그래서 무사히 지내고 나가 있지만 오늘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0: 하여튼
4: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4: 네, 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중의학도에서는 일상한론이라면 항상 처방 낼 때 그렇습니다. 보충 하기는 하되 뭔가 한쪽으로는 시해해야 됩니다. 부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나쁜 물이라면 그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을 때 그걸 빨빨 없애버려야 되죠. 예, 그래서 특히 나쁜 물도 그렇고 우리 혈관 안에 이런 혈전 생긴 것도 그건 나쁜 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이런 낭중이 생겼거나 예, 결절이 생겼거나 몽땅 나쁜 게죠. 예, 없어야 할 물고기가 떡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없앨 때 그 주요한 처방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샤세신탕 이 처방은 주약에 우리 서의에서 말하는 그 얼실증, 예, 얼실증 이석증이라면 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꾸 어지럼 지나지 않습니까? 예, 기실은 중저 그짝에 그 장도 위 그 어간에 물이 이래 차게 되면 예, 사람이 그걸 누워있을 때는 일 없습니다. 그걸 짜게 되면 그 물이 흔들흔들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막 하늘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찌는가, 자꾸 그런, 멀미람 합니다. 예, 차에 오르게 되면 자꾸 멀미한 사람들 있죠. 예. 그 다음에 강경화 복수. 예, 복수가 생긴 물이 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슨 먹게 되면 자꾸 먹자마자 막 토하고 미스겁고, 예. 위장도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샤란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예, 이 나쁜 물들을 리출해, 샤리해서 내보낸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런 위에 이렇게 물이 찼다 하는 사람들은 토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아래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반샤세신탕 주약이 상热下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에 기가 올리밀면서 위치상리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그 위궤양이라면 있거나 또 자꾸 만성위염을 인해가지고 식구물이라면 자꾸 올리밀거나 예, 유물라성 강규람이 있는 분들, 예, 그리고 또 장염이람 있거나, 이런 강경화람 있거나, 그 다음에 장도에서 구르륵구르륵 소리 난다, 물소리 난다. 이게 다 나쁜 물입니다. 이걸 몽땅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종통시에 뭐 해줘야 되는가? 피를 보충해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숙지, 그 다음에 당귀, 그 다음에 바이설, 천숭. 이 바이설한 약재는 예, 신체의 윤활유라고 말합니다. 윤활유란 게 뭐인가? 특히 우리 그 뻣뻣한 게 근육조직이란 뻣뻣해나거나 아파나거나 이 다 윤활유 모습을 그런 겁니다. 이걸 부수하는 동시에 윤활유 작용을 잘 되게 해주고 당귀란 약재는 이 혈액주동 잘 되게 해주면서 또 부수하는 작용도 좋고 오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숙지란 약재는 간신 이 길로 경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을 보충해주는 이런 기초를 닦아주고 천숭 이거는 혈액순환을 말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한 방면에는 또 정우탕 이 처방이 들어갑니다. 정우탕 이거는 폐의 곰팥이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곰팥이 이런 결석이라면 있거나 또 어지럼증하고 또 가슴이 황황해나고 답답해나고 특히 실상위샤 그러니까 이 습기가 아래 있음으로써 자꾸 이런 풍수성 관절이라면 무릎 관절이 자꾸 아파나거나 내일 비 온다면 오늘부터 아파나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좋은 게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3: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에 오면 무엇이 가장 보고 싶을까요? 정다운 거리, 인정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이겠죠. 조례와 작사 임금란 작곡의 연변에 오면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을 떠올리시길 바라면서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은 참 바쁩니다. 꽃을 피우고 바람을 데우고 우리 마음의 새싹도 틔웁니다. 허복순 작사 리경득 작곡의 봄의 길을 통해 봄에 대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황회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갑자기 가사 먼저 피어나는 연분홍 진달래는 차가운 대지의 생명을 알리는 강한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를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함께 웃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면서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고향의 냄새, 밥 짓는 연기, 논두기 흙냄, 어머니의 손길, 담현 작사 류용근 작곡의 고향 향기, 그 잊지 못할 향기를 음악 희로 들려드립니다. 최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게 인생입니다. 전옥선 작사 량승호 작곡의 우리 인생사는 인생길에 깨닫는 지혜와 여운을 노래합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강물의 봉균이 일고 산에는 꽃물결이 출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소렵시 물결치는 계절, 봄의 모습을 김인도 작사 정남 작곡의 봄물결 꽃물결이 아름다운 선율로 그 풍경을 그려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공산당에는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우리 조 각지 기층 당조직에서는 일로 일소 식사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심식당 운영, 대중의 행복식탁 지키기를 시작으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대중이 당조직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학생 시봉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은 양이 푸짐하고 영양 균형을 맞췄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유와 과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거 이 학교 식당은 설비 노후로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 학생들은 기업 배식, 학부모 배송 또는 학교 밖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상급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40여만 원 자금을 들여 식당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학생 비율은 70%로 올랐습니다. 왕청현 교육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영원입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 개조 대상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에 초점을 맞춰 사생식사에 관한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리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문적인 식사 봉사팀을 내와 식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교정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일로일소의 식탁에 확실하게 구현했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애심식당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 마을에는 70세 이상 로인이 상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독거 로인이 많아 식사 난제가 한때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당지부 서기 백문권입니다.
3: 오늘만 찐창 치반에
2: 로인들이 부뚜막에 앉아 반찬에 대수 곁들어 찬물에 밥 말아 드시기가 일쑤였습니다. 로인들의 식사가 어렵고 자녀들은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촌집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로인들에게 매주 닷새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범은시 량수진 경영촌에서는 65세 이상 로인들에게

무료 영양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71세 리춘복 로이는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후 자발적으로 식당 조리 보조팀에 합류해 배식, 청소 등으로 알차게 생활하는데 말수도 많아지고 몸도 훨씬 건강합니다.

0: 명이 있습니다. 촌당지부에서는 양로 정원을 보수하고 주방 기구를 갖춰 적은 돈으로 큰일 하기,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기 원칙에 따라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당지부서기 김광일입니다. 여름에는 노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거나 활동이 있을 때면 텃밭에 채소를 따서 가져다 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돕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식당 밖 나무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을 쬐입니다. 70세가 넘는 고순의 노인은 식당 음식을 연신 칭찬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 고순매입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합니다. 식단을 바꿔가며 만두나 조선족 만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김찬입니다. 당원 간부들은 거동이 불편해 식당에 오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에서는 정확한 실적관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늘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생봉사 단점을 보완하며 식사 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완성해 따뜻한 행복 식탁이 전주 여러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생 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처리해 체감할 수 있는 시로로 대중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4월부터 5월까지 우리 주에서는 22차례의 각급 각종 체육 경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높은 수준 경기로 전민 건강 체육 열조를 이끌어 연변대지의 운동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5월 사이에 펼쳐지는 우리 주 체육 경기는 3가지 국가급, 성급 경기, 10가지 주본급 경기, 9가지 현시급 체육 경기를 포괄하며 축구, 배구, 건강체조 무용, 제기차기 등 여러 인기 종목을 아우르고 참여 인원이 각 연령대를 망라해 진정으로 전민 참여, 전민 운동, 전민 건강을 실현합니다. 2026년 이보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가 4월 18일 연기리민경기장에서 첫 홈장 경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전민건강체육과학기청행 길림역 건강체육활동이 왕청에서 개최되는데 200여 명이 참여하고 1000여 명이 현장에서 상호 교류합니다. 5월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제기차기 경기도 왕청에서 펼쳐지는데 전성 제기차기 애호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룹니다. 주체육국 부국장 김호봉입니다. 5월 중순에 주건강체조무용대회가 두만강 광장에서 펼쳐지는데 전주 200여 명 건강체조무용 애호가가 경연에 참가하고 5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 본급에서는 제3회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및 2026년 연변주 홍성류컵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2026년 연변주 제3회 소프트 발리볼 엘리트 초청 경기 및 5가지 축구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다양한 경기 활동이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각 현시에서도 제2회 전국 전민 건강체육대회 계열 활동, 5.1절 체육유원축제, 탁구, 바드민턴, 농구, 도로 장거리 달리기 등 경기를 육속 개최하는데 5천여 명이 경기에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체육이 대중생활에 융합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운동을 사랑하고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0: 근일의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회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정책 선전 강연을 하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대 대표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실천 활동이 진정 민족 단결의 면심교, 민생 봉사의 직통차, 기층 치리의 추진기가 되게 했습니다. 활동이 전개된 이래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실시 방안을 내오고 선전 강연 대호를 조직 건설했으며 인원 책임 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현 190개 행정촌과 사회구역에 깊이 들어가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쳐 당의 민족 정책과 희민 조치가 기층 일선에 직접 도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안도현

0: 구룡가도 순산사회구역이 바로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전현기지입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구룡가도 순산사회구역 당위석이 있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곽염령입니다. 사회구역 안전우한정돈시정, 사회구역 내 편민통로보수부터 민족단결문화 진지조성, 이웃 호조 플랫폼 구축, 곤란대중지원, 이웃 갈등 해소, 사회구역 편민봉사시설 완선에 이르기까지 민생실사들이 락착돼 효과를 보고 기층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에서 인대대표들은 사회구역에 심입해 민정을 살피고 잔목 100여 그루를 정비하고 쓰레기를 10여 차 치웠으며 도로 시야를 넓히고 교통안전 위험을 제거해 사회구역 면모가 일신되게 했습니다. 안도현 인대대표이며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리린입니다. 대중이 반영한 문제 처리 상황 집단 대답회의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관할 구역 선거자들과 직접 만나 접수한 26건의 대중 의견과 건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답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주민 손소예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모두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원정 주거단지 입구 변전함이 시야를 가로막는 문제, 철도 아파트 수돗물이 탁한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명란 사회구역은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정 있는 사회구역입니다.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오심 행동을 실천하면서 민생 난점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민생 실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에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총 150여 차 조제 활동을 전개하고 240건 민생실사를 해결해 대중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줬습니다.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진홍화입니다. 우리는 사업 책임을 다지고 부문 연동을 강화하며 결과 향도를 중시했습니다. 주제 활동과 대표 직책 이행을 심층 융합시키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해 대표 직책 이행 우세를 안도 고품질 발전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12일은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이고 올해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 제고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2일 현장 소통 체험과 응급 지식 과학 보급 등 방식으로 대중의 재해 방지 감소 의식을 높였습니다. 오전 9시 2026년 주 및 연결시 전국 재해 방지 감소의 날 선전 활동이 연결시 소화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주 및 연결시 재해 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 총공회 연결시 진학가도 판사처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결시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신에너지 진화 로봇 등 소방구조 장비를 전시해 많은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선일꾼들은 선전 책자와 선전품을 배포하고 기술 시범, 지식 선전 강연 등 활동을 펼쳐 오가는 주민들에게 기상, 수해, 지진, 지질, 산림 화재 등 재해 방지 기본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차명일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재해방지 감소 선전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 사회구역, 학교, 기업 등 진지에 의탁해 응급 모의 훈련과 지식 선전을 상시적으로 펼쳐 선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우환조사 7위를 강화하고 응급물자 비축과 응급체계를 완성해 재해방지 감소 사업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동하고 관할구역 안전장벽을 튼튼히 쌓아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2026년 중국 훈춘 출발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 선발팀이 일전 훈춘 통창구에서 출발해 중로 변경 문화관광 교류를 1층 심화했습니다. 이번 선발팀은 상해, 안위,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자가운전 애호가 17명으로 구성됐고 6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훈춘에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0: 선발팀은 훈촌 통상구를 지나면서 변방 검사, 세관 등 부문의 효율적인 보장 아래 신속하게 출경 통관 수속을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향해 다세간의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에서 공훈호 잠수함, 러시아섬 해양관 등 명소를 방문하며 러시아 극동 풍정을 깊이 체험합니다. 상해 관광객 요홍광입니다. 지금 사증 면제라 아주 편리합니다. 이곳에서 며칠 관광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숙식도 아주 좋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일대 민경 마광입니다. 자가 운전 관광팀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소에서는 전용 검사 통로를 개설하고 인원과 차 동시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춘은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라는 독특한 우세를 발판으로 중로 쌍방향 사증 면제, TIR 국제 도로 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일괄식 봉사를 내놓아 차 통관, 인원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다국 관광 상품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완성해 훈촌을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5월 10일은 115번째 국제 간호원절입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햇빛 대청에서 다 함께 과학 보급, 지혜로 건강길 열어, 로인 안전 수호, 건강한 로후 함께 마련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쳐 전문적인 간호 역량과 따뜻한 건강 과학 보급으로 간호원절을 경축하고 로인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무 일꾼들은 로인들에게 무료 혈압 혈당 측정, 건강 상태 평가, 1대1 간호 상담과 개인별 건강 지도 등 전방위적인 건강 간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또 중이 전승, 만성병 관리, 안전한 약 사용 등 로인들이 관심하는 건강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 보급 선전 강연을 펼쳐 로인들이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중이 간호 전문과 소조 조장 사려려입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우리는 줄곧 중서의 결합 간호를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중이에 적합한 기술과 서의의 간호를 융합하는 것인데 이번 환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로인회복치료전문과 소조부조장 주진우입니다. 넘어지거나 욕창 등 로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위험을 둘러싸고 전문 검사를 하고 로인들의 자택 회복에 맞춰 로인과 가족들의 일상 회복 단련을 지도하고 자택 안전 돌봄 기술을 전수해 로인과 가족들의 안전 돌봄 의식을 강화하고 로인 건강을 수호하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 순회 공연이 11일 중국 전매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대학 대련예술학원 두 차례 순회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청춘의 선율로 문화관광융합의 서곡을 울리고 전매대학 학생들에게 연길에 와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라는 진심어린 초대를 전했습니다.
1: 5월 9일은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철새 이주 안전 통로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왕청 삼림공안분국에서는 선전 및 특별 순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민경은 그날 내 단속한 불법 조류 포획, 철새 매매 전형 사례를 설명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야생 조류 포획, 식용, 거래 등의 루습을 벌이고 각종 조류 관련 위법 행위를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0: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와 두 지역을 오가는 여객들의 교통비를 절약해줬습니다. 통근 카드 우대 활동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통근 카드 우대 가격은 1인당 원래 가격이 45원이던 일반 대형 버스는 35원, 1인당 원래 가격이 70원이던 상무차는 55원으로 할인됐습니다.
1: 중국 조선족민속원은 2026년 5월 15일에 림시 하루를 휴원하며 모든 관광객의 입장을 잠정 중지합니다. 5월 16일부터 정상 운영을 회복합니다.
0: 훈춘 비단의 길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고를 발표해 풍경구 운영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밤 9시 30분에 입장을 통지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드리는 외에도 활동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그 상강중의관 우리 체인점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특대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우리 이 우대

0: 활동 이제 그 뭐 공장 측에서거나 우리 오늘에도 전화 와가지고 끝난다게 되면 우리 활동이란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지금 우리 지금까지 우리 처음으로 우리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을 했는데 우리 이런 기회 또 우리 계속해서 복용하시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그 지금 다른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약을 바꿔서 새롭게 사시려 하는 분들에게 되면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전화에 참여하시고 우리 그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398원에 이런 선물도 더 드리게 되는데 그 우리 내가 사시는 분들 283-0666번에 연결하시고 사신다 하게 되면 또 우리 환자분들이 수여하는 어떤 이런 약품들이라든가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사시라는 분들은 꼭 283-0666번과 연결해 줄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이라는 거는 우리 연한 약, 그 약품 중에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 이런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고 4,500m 이상의 권위 악랄한 환경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이런 약품으로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발효한 이후로는 약이 중약의 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치료가 되지 않던 이런 병도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조절, 거리 높다 낮다, 예, 그리고 차다 덥다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음양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오장육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서 음양조절이 잘 되지 않은 문제는 제일 먼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또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체내 매개세포라는 것이 마치 고층 건물 중에 매개 벽돌장하고 같게 되는데 세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만성질병의 근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청하초 발효균분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동청하초도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이전에 1년 한 석 달을 썼는데 나이 당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야, 수태마에 고사했습니다. 한 28년 했습니다, 당뇨로.
0: 아, 예, 아우, 예. 오래 했구먼, 예.
2: 예, 그러니까나, 그저, 예, 이, 그저, 이 오당육부 어디나, 예, 산디 없이, 그저, 하는 곳도 치료라면 또 한 곳이 떼나고 이래네. 약도 많이 쓰고, 첨약도 많이 쓰고, 서약도 병원에 입원 치료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야, 마지막에 나아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집에 나와 이 방송 듣고 소리. 선생님 강의도 막 열심히 들었는데, 정말 이 동충하초만이 아무래도 내게 내 몸에 맞겠다. 이래서 시작했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선도 좋아지고, 제일 먼저 예, 소화용 잘 됐대다. 예.
0: 맞죠. 원래 합병증이 많던 분인데, 당뇨병이 예. 와가지고 오전 28년에 했다니까, 합병증이 꼭 온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하기 때문에 어느 합병증이나 다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나아집니다. 예.
2: 예, 오용 좋습니다. 지금 맞죠? 소화 잘 되는데 예.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이 잘 되지. 그다음에 이 심장하고 폐에 좋아지면서 연달아 선도 좋아져서 그래서 소변은 실세 없이 누구 냄새 나고 단백이 빠지고 그저 그 깡치 나가고 이래던 게 지금 소변이 깨끗한다.
0: 맞죠, 예.
2: 예, 그러니까 이 몸에 붓기 다 빠지지. 그저 이 심장이 나빠 그런도 얼굴이라는 게 눈이 뚝 붙어서 이 잘 보이지도 않았던데 이전에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0: 맞죠, 예.
2: 예, 오, 좋습니다. 그래고 나니. 이 아래 하체 배, 아래 뺄로부터 다리 꺼지고, 또 시리고, 저리고, 마하고 마지막에

0: 예. 제비도 이러도 못 놨다. 너무 이게 마하고 뻗치면서 예.
1: 그랬겠지.
0: 저때 사람이 없으면 이러도 못 나고 이랬다는데 지금 예. 이 동성화 터시니까 옹기 돌면서 예. 지금 마하지도 않고 용 따뜻하고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1: 맞습니다. 예.
0: 예. 여러 면으로 예. 용 좋습니다. 내 이 방송 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오늘 뭐 아들 딸은 뭐 대신에 얘기라는 것도 알고 자기들로 자기 땡이 나섰다고 그래 방송에다 얘기라니까 영 믿음 쏘이 가더라 말입니다.
1: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 믿음 쏘이 영 저 사람도 저렇게 나섰는데 나라고 내 병도 나 대캐는가 이래 시작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내 좋아지고 이런 바깥 운동도 나가 할 수도 있고 예.
1: 맞습니다. 예.
0: 이 또 예, 동성화 터스니까 나의 얼굴에 주름살이 다 펴진다.
1: 아, 예.
0: 예, 모두 나가 뭐든 그렇게 그저 조글조글하게 젊어지는가 이런다 미워했는가 이런다.
1: 맞습니다. 피부라는 게 폐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 동통화처 발효균문은 우리 폐를 치료할 때 다른 장기도 같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 도와주고 예. 제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이런 거 쓰기보다도 예? 같이 도와주는 도와주고 제약해서 병행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그 피부라도 꼭 고와집니다. 예.
0: 예, 피부도 고와지고 어쨌든 맥도 나고 예.
1: 맞죠.
0: 나,
1: 예.
0: 매일매일 내 생각도 못했던 병도 예. 오늘이는 이게 입도 아이 쓰구나. 그리고 옆구리도 아이 키우구나. 그리고 또 이 배 부러서리고도 예. 가서 잘 통화되네. 이 변비 생기면 이래고 고생했는데 그건 또 깜짝같이 어느새로 없어졌는 또 뭐 이롭선다.
1: 맞죠. 예. 맞습니다. 예.
0: 동성화초를 써봐야만이 이게 정말 좋은 약이구나 이런 거에 감성 느끼지. 그저 말만 들어 좋다는 말만 들어서는 예. 그 약에 대한 그 감각을 다 못 느낀다. 용접.
1: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내 또 이렇게 그런 무시니까 오늘이 아홉 가구 배달받아 그냥 쓰자고 그랬다.
1: 그러십시오. 이 활동이 공장 측에서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하지 말라면 예,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사실은 분들이 다구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2830666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전합니까?
1: 예.
3: 선생님 목소리를 또 부드러운 것도 들어야 되겠어.
1: 예.
3: 선생님 남이 동풍 한철수에 우수문도 혈압에 종사했지. 심지어 내 선생님 이전에 어때 홍진하다고 그랬는데 기침을 갖고 지쳤대. 기침을.
1: 대광릉이 예. 일반적으로 지금 감기랑 걸려서 기침이나 짓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인 추적에 대한 폐하와 관계 있습니다. 대광릉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3: 근데 선생님 내 기침은 오래 짓는 게 아니라 외마디 기침을 자꾸 짓는다.
1: 예, 예, 맞지요, 예.
3: 그것도 두 가지입니까?
1: 맞습니다, 예. 다우디도 애가 기침기 있는다, 가래가 많다, 예. 이건 다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감기 후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내가 감기를 한다는 것도 면역력이 낮은 게,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면역력이 낮아가지고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감기 걸리게 되면 상업도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기침 나거나, 예, 또 마르거나, 예, 이게 다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3: 아.
1: 예.
3: 네, 그러던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이 깊이 깊이 내줬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병을 다 좋다 해서. 그래서 예, 그거 먹은 게 기침이 감 없이 사라졌대. 예, 웃음 짓는 것처럼 별나게 이렇게 짓대.
1: 맞습니다, 예.
3: 예. 모든 데 와서도 예, 별난 창피감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죽게 짓는데 나는 그렇게 예, 예, 별나게 짓어는.
1: 지금 좋아졌죠, 예.
3: 그게 감 없이 사라졌지.
1: 맞습니다.
3: 이번에 예, 우린데니의 비염에서 예, 나의 여러 날을 구조를 끄떡하야고 잤어. 끄떡하야고.
1: 맞지요, 예.
3: 무릎이 싸나서 예, 밤에 자다도 자꾸 뒹굴고 이게 온도 뒹굴고 온도 하는 게
2: 네, 그래요.
3: 언제 뒀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예.
3: 예. 네. 그렇습니까?
1: 예.
3: 예. 근데 그다음에 이 누구 역할은 그래. 나는 동풍하초로 내 동미가 말해서 이 동미 저 딸이도 또 왔습니다. 이 시간에 사흘 전에. 그래서 또 싸겠다.
1: 그러십시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활동이란 게.
0: 네. 그러니까
1: 지금처럼 우리 이때까지 약

0: 오래서 분들이 알지만은 이번 활동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말고 쓰는 게 좋습니다. 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전해 주십시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통화 졸심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주약이 시랍 도전도 아이디고 이나 관측비심 인사 심률도 고르제고 심교 통도 생기고 남미도 있지, 진가래도 정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잦아가지고, 이래서 내 이거 써본 뒤, 지금 써보니까 많이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0: 맞죠, 예.
3: 이랍도서에 애들인 것도 많이 났고, 눈상 귀 진가래 성하던 게,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예.
3: 관심 빼시면 눈사 신교 통증 생기던 그 통증도 많이 가라졌습니다, 이거 쓰니까.
0: 맞죠, 예.
3: 특히 기력이, 소변 차수가 특히 밤이 여러 춥게 나오나 잠 기다 못한지 지금 어떤 차수가 많이 두니까 잠도 기다 잠다 지금
0: 전입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
3: 예. 기분이 활동이 특별히 좋다니까 아웃가웃도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다 오게 됩니다. 이거.
0: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나도 지금 방송 듣고서 이 약이 동충하죠. 좀 아무리 믿음이 가는 약이 돼서 지금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확실히 믿음이 가는 약이 맞습니다.
0: 맞죠.
4: 예, 내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조건한 게 뚜렷하게 알겠습니다. 혈당이 좀 높아서 좀 이렇게 안성약은 아예 먹는데 좀 이렇게 음식으로 조절해 좀 막았지 않습니까? 하나 보던 게 이 동충하초 먹으면서 혈당이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맞지요, 예.
4: 그걸 지내고 이렇게 가래 아이 먹어도 딱 조절됩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0: 예.
4: 그리고 나쁘던 혈지도 저번에, 진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했지만 그 혈지도 정상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0: 예.
4: 혈압도 나쁘던 것도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좀 무슨 증상 많이 나타나는가 봐서는 건조증이 있으면서 가려움증이 좀 나타나고, 눈이라면 그냥 건조하고 뻑뻑하고 이랬댔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4: 그래도 머리도 어쩌다 휑하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좀 두문두문 나타나던 게 이건 이 약 먹어서부터 어지럼증이 안 나타난다.
0: 맞죠.
4: 네, 그리고 소화에도 배가 그냥 쌍하고 혓바닥이 그냥 소화에도 혓바닥이 그냥 솔직히 새하였댔습니다. 근데 그 솔직히 지금 다 벗어졌습니다. 소화 잘 되니까나.
0: 맞죠, 예.
4: 예, 입이 많아 터받은 게 지금 다 벗어 지금 입이 요즘 거뿐났습니다.
0: 예.
4: 그래 내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 오늘도 활동이 제대로 좋았을 때다. 그래서 내 지금 약이 조금 있는 것도 오늘이 아까도 배달 받겠습니다. 꾸준히 먹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0: 네. 예, 지금 이 활동이 그래서 오늘이라도 전화 와서 끊으라고 하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 이런 우리 활동이 좋을 때 없었는데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네. 2830666번입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4: 네. 예,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진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0: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행인분이 그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우리 계단 가운데 두 번째 계단에 들어서게 되면 인체가 수복되면서 오장육부가 젊음으로 변해갈 수가 있고 만성병이 자기로 제거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를 반전으로 저하고 방송에서 물어볼 때가 되면 뭐 제일 전형적인 증상 한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아초 발행인분은 한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있었던 우리 잠재하고 있던 이런 병들, 또 그렇게 좀 그 중하지 않았던 이런 병들이 우리 그 중한 것도 해결되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몸에 있던 여러 가지 병들이 함께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약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분들,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데, 그 우리 동청아초 발행하면은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랫동안 약을 써가지고 잘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70대에서 90대, 지금 우리 방송에 참가하신 분들도 90대에 나타난 분들도 있는데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다시 신심을 갖고 동청아초 발효균물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병증이 정도가 또 높고 낮던 간에 동청아초 발균부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한 주기, 그러니까 한 백날을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많이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이 평온하게 조절될 수가 있고 동맥경화 덩어리가 작게 변하게 되고 신장 공능이 제거되면서 신속후 신염이라든가 신우신염, 전립선 질병, 방광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그 좀 중해가지고 신장적으로 중요한 분들, 우리 그 많은 분들을 우리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중해가지고 고생하시던 분들, 우리 지간이라든가 뇌수달이 높아가지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치료를 하게 되는 분들 모두가 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한 병들, 잘 해결되지 않았던 병들이 동맥 그 중 동청아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공능이 회복되면서 협심증이라든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 심근경색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심근경색이 중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 저자랑 하시는 분들, 우리 저자랑 단계 제가 그냥 얘기 드렸지만은 어느 부위가 우리 그 국부가 우리 막혔기 때문에 그 부위를 열어줬을 뿐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하게 되는데, 그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하지 않으시려 한다는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그 동청아초 발효균은 아홉 곡만 쓰게 된다면 우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심장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지금 주제에 이런 변두리 갔던 분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황황하거나 기가 짜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에 꽉 눌려는 이런 증상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찔해나던 증상, 일반적으로 우리 그 머리 피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 심장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심장이란 거는 피가 모자라게 되면 머리랑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이 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체가 마비가 오거나 뻣뻣해 나는 증상, 사지가 얼음처럼 차갑던 이런 증상, 목이 뻣뻣해 나면서 돌리기도 곤란했던 증상, 그러니까 공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도 말했지만 머리 피공급이란 것이 되지 않다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정신 나지 않던 이런 문제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같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0: 네, 잠시만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두부 선생님 좋아한다. 나도 예, 동평학으로 예,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으니까 영 좋아졌습니다.
1: 맞죠.
2: 신장도 마음 좋아지고 심장 좀 신장 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좀

0: 많이 도와주니 주한진 아빠도 춤 계속 때리지 뜨거든 많이 도와줬지. 혈압 높아서 머리가 항상 어지러워서 머리 굳이 못하는 게 머리 아래로 뜬 것도 많이 도와줬지. 그리고 위에 더불어 가면 좋아지셔서 유승용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밤 자지 못했어. 이거 아파서. 그래서 이제 이 미리 땡이 어디는지 다른 예쁜 약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약 먹는 게 미리 땡이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0: 매일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잘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 먹기 예, 좋아졌어요. 계속 먹으려고 입원 할 때 장바라서 조금 싸가고 좋은지.
1: 예, 그러십시오. 이게 기회라는 게 그냥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제일 많이 죽는 이런 기회가 아닙니까? 예? 이런 기회를 예,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이라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시면서도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계단에 들어서서 우리 계속해서 복용해야 된다면 내가 계속하여 먹던 고혈압약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약들이 우리 량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감소돼서 먹지 않아도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완전히 정지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병이라든가 엄중한 병이 작은 병으로 또 경한 병으로 될 수가 있고 경하게 나타났던 이런 병들은 없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통의 시달림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생활 질량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계단에 들어선다게 되면 생명의 제조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동청하초 발효균분에서 오랜 이런 만성병이 복귀되고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은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의 제거를 수여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인체 잠재능 이런 세포들이 격활되어 가지고 자위 기능이 전면적으로 폭발되고 피모 포자균 그리고 면역력이 제거되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작용들이 천배 만배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되지만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발효한 이후로 중약이 그 효과를 30배로 제거하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이런 많은 병들 올해 내색에서 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저항력이 제거하고 더불어서 감기를 적게 하고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 이런 병이 걸리지 않거나 늦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분들 알다시피 다른 분들이 독감으로 할 때 되면 우리 지금 그 동청하초 발효균을 쓰셨던 분들 그리고 좀 증상이 있다게 되면 자기적으로 약을 가양해서 복용한 분들 모두가 좀 중한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60%에 달하는 로인 분들은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해갈 수가 있고 희소하던 머리가 많아질 수가 있고 흔들리던 이빨이 경계해지게 되고 물건 보는 것이 희미하던 것이 밝게 보일 수가 있고 우리 귀가 잘 들리지 않던 증상들이 철저하게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가 청명해지고 눈이 맑아지고 전신 모두 정신이 충만되고 활력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상은 언제나 마지막에 발표되듯이 인생의 꽃은 가장 오래 견딘 사람에게서 핀다고 합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그는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활달하게 뛰어다니기보다는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 자연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죠. 이 모습은 훗날 그의 작품들, 특히 농경과 자연을 노래한 목가와 농경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깊이 고민했고요. 그 안에서 삶의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는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풍경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묻는 작업이었던 셈이죠.

그의 삶에서 첫 번째로 크게 흔들리는 사건은 로마 내전 이후의 토지 몰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의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감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국의 영광과는 달리 당시 로마의 정치적 변화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고 베르길리우스 역시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 경험은 그의 시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늘 상실과 회복,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불안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건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건져올린 감정이었습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면은 권력과의 미묘한 거리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했지만 단순한 궁정시인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네스는 로마의 기원을 신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제국의 운명을 찬양하는 작품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고통과 인간의 희생 그리고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권력에 기대면서도 동시에 그 권력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니스의 주인공 아이니아스는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떠나야 하고 사랑을 포기해야 하며 개인의 행복보다 더 큰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베르길리우스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는 시인으로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만들어야 했던 서사는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제국의 목소리를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늘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찬양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베르길리우스의 독특한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이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체온인데요.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하거나 긴장하거나 또는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땀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식은땀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 과정에서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체내에서 에너지 소비와 열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기관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하고 체내의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가 일어나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으로서 식사 후에 잠시 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량의 음식을 섭취해도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증가와 체온 조절로 인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소화기관에서 화학적인 반응과 영양소 흡수가 활발히 일어나며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에 따라서 체온이 상승하고 체내의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가 일어나 식은땀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식은땀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다한 갑상선 기능으로 인해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로신과 트리오드티로닌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갑상선 기능은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상승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체내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식은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당뇨병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고혈당은 신체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하고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가 증가하여 식은땀이 발생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부족 또는 인슐린 저항 등에 의해 고혈당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한 체온 조절에 영향을 받아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매운 음식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체온 상승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체는 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땀샘의 활성화를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수를 가속화시켜 체온 상승과 함께 식은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개인적인 체질 차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체온 조절은 신체의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개인의 신체 구성, 신진대사 속도, 혈액순환, 호르몬 수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체질과 감수성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열을 생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거나 열 손실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 식은땀이 적게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식은땀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쉼표는 있되 마침표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침표는 인생의 끝이지만 쉼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발점인데요. 삶에 대한 파산 선고는 시련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가 찍는 마침표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합니다. 물길을 가로막지 않는 한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화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호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호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호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아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소모는 무릎에 놓았던 종이 포장을 꺼내 책상에 놓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니 좋아하면 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주아는 표정 변화 없이 낡은 신문지를 천천히 뜯었고 그 안에는 고전본 현대 시초가 나왔다. 주아는 책을 펼쳐 시가 수록된 페이지를 펼쳤다. 시는 아름다운 한자로 쓰여 있었다. 소모는 시가 마치 애국의 시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주아는 낮은 목소리로 이 책은 한 번도 정식으로 인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소모는 웃으며 태풍 포장소에서 얻었다고 답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과 신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에서 이 책을 발견한 것이었다. 소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고 주아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그냥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문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아의 말에 동의했다. 주아는 다시 책을 넘겼고 또 다른 시대의 희귀한 시집이 나왔다. 주아는 소모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일부 곤법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 있었다. 펼쳐진 시는 송나라 시인 오대요의 점강순이었다. 주아는 시를 모두 읽고 고개를 들어 소모를 세밀하게 쳐다보며 왜 이 시를 적었냐고 물었다. 소모는 웃으며 그저 시가 좋아서 적었다고 답했다. 주아는 무엇이 좋으냐고 물었고 소모는 소조와 강가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으며 날씨가 춥고 차가운 점심시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주아는 자신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후생은 이 시가 풍경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노 하나로 혼자 젓는 큰 배도 있고 두 개의 노로 부부가 마음을 합쳐 젓는 배도 있지만 오직 하나의 노소리만 조용하게 들려온다고 얘기했다.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주아는 시의 맛을 충분히 음미한 듯 은율이 촘촘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있지만 자신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처럼 소모와 주아는 낡은 시집과 필사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학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과거 상해 거리 풍경과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진 이 장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는다.

소모와 호생은 주하의 집에서 약 1시간가량 머문 뒤 건물을 나와 영화관을 지나 북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주하가 지닌 차분하고 기이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모는 그녀가 가족에게도 다정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주하의 부모가 구역 노동조 간부로 늘 바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호생은 함께 항공모형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형 전문점으로 상해가 시대를 앞서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흔쾌히 동의했다. 길을 건너 항공모형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2칸짜리 매장 안에 가득한 손님들을 보고 놀랐다. 카운터에는 간단한 고무줄 비행기와 모형부터 구축함 설계도 고급 항공모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진열되어 있었다. 1960년대의 배모형은 모두 수공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게에서는 각종 작은 기자재도 판매하고 있어 소모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소모는 손으로 9,000톤 원양선 모형을 가리키며 자신의 이웃인 은봉의 남편 해덕이 이런 배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구축함 설계도가 피트와 인치로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고 호생이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집 앞에 도착한 호생은 소모에게 자신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소모는 저녁 시간이니 돌아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호생의 강한 권유에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영국인 고급 직원 기숙사로 매우 넓었고 한 층에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철 창문과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호생이 문을 열고 소모를 안으로 들이자 동쪽에는 큰 주방이 보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원형 케이크가 놓여 있어 소모는 깜짝 놀랐다. 이때 서쪽 방에서 몇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고 호생은 오늘이 소모의 생일이라고 일러주며 아버와 배체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말이 끝나자 검은 제복을 입은 중년 남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소모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모는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에는 주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1960년대 상해에는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호생의 부모님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생일이고 첫 데이트도 생일에 했기 때문에 생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호생의 아버지는 10월 1일 조국의 생일에는 더 크게 축하할 것이니 모두 꼭 와서 불꽃놀이를 보라고 권했고 다들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소모만은 이런 따뜻한 생일 파티를 받을 줄 몰랐다며 황당한 듯 했다. 사람들은 소모가 케이크를 자르기를 기다렸고 배체는 소모에게 소원을 빌라고 권했다. 소모는
마땅히 떠오르는 소원이 없어 모두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소모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크림 케이크를 맛보며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다.

호생의 부모님은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요리사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해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소모는 들어올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기분 좋게 얘기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자리에 모든 사람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소모의 귀여운 이야기에 웃었다.

주하는 대화의 주제를 돌려 호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아주머니는 부대에서 휴가를 받아 돌아왔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허생은 말없이 침묵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아버를 따라 나갔다. 멀리 바라보니 동쪽으로는 국제 호텔이 보였고 남동쪽으로는 대세계의 어두운 세계 탑이 보였다. 소모는 테이블 정리를 도우며 주변을 정돈했다. 다들 다시 홀에 모여 벽에 붙은 책장을 살펴보았다. 책장에는 대부분 정치 관련 서적이 꽂혀 있었다. 다른 작은 책장에는 선박 업무, 군함, 부도, 해류, 기상 등의 항공 및 해양 기술 자료가 꽂혀 있었고 외국어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소량의 문의 서적도 섞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 구석에는 인민일보와 홍기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작은 테이블에는 군함 모형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이 모형이 형 호민이 만들고 있던 전함이며 입대하기 전에 반쯤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소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생이 정말 전문가라고 칭찬했고 호생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며 겸손해했다. 이처럼 당시 상해 청년들의 문화활동은 우표 수집, 책 읽기, 시필사, 모형 제작 등 매우 풍부했지만 이런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오래 누릴 수는 없었다. 머지않아 큰 폭풍우가 몰려왔고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개를 판매하던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도도는 정말 영리하고 사업에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담배를 판매했고 이후 대개의 가게를 열고 작은 호텔까지 운영했다. 그의 호텔은 결혼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숙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비교적 잘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도도는 지인의 소개로 어류 양식장 주인과 연결되어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에는 기생충이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생식을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햄조각, 조림, 장어 등의 요리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상해에서는 해산물 사업이 급격히 흥했다. 복건과 광동 출신의 해산물 상인들이 상해로 몰려와 식당의 해산물을 위탁 관리하고 오류 공급 시스템을 총괄했으며 양식 해산물도 인기를 끌며 도도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운이 좋게도 대게는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었고 남북시장 모두에서 호황을 누렸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대게를 선호했고 도도는 다시 본업인 대게 사업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를 차리고 전화로 고객과 직접 연계하며 회사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다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 문서를 구하는 과정과 같았고 사업가들이 제시하는 맞춤형 선물 세트에서는 대게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가 가장 유행했다. 선물 세트는 대게 수십 바구니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 수십 대, 추가로 디스크 여러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도도는 이런 주문을 꾸준히 처리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따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변입니다.

0: 꽃동네 내 고향 연변 이 노래로 오늘의 민요광장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혼춘에 계시는 김 여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박용일 작사, 최학산 작곡이고요. 리영관 선생님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0: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 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락 차차차.
1: 2951 9333번 컬하세요.
2: 미녀 가락 차차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선생님과 즐거운 만남입니다.
2: 그럼요. 즐거운 만남이에요.
3: 예, 고똥네, 네고의 하야 말, 잘 감상했습니다.
2: 그래요. 또, 혹시 또 배우고 싶은 노래가 아닌가요?
3: 어제 말소리 잘 안 들린다.
2: 안 들려요? 혹시 또 배우고 싶은 노래였나요? 이 노래가?
3: 안 들린다.
2: 예.
3: 예.
2: 네.
3: 그럼 또 오늘 노래 한 곡 불러봅시다.
2: 네, 불러보세요.
3: 예, 전번 주에 저기 되어주신 냉산 못판 아리랑 불러보겠습니다.
2: 냉산 못판 아리랑?
3: 예.
2: 네.
3: 부른다, 예.
2: 네, 불러보세요.

0: 이산나.
1: 잘하셨습니다. 사설을 다 기억하셨네요. 네.
0: 예.
1: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이제는 저희 코너에서 가르치는 걸.
0: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 예, 그러니까요. 맹심해서 배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0: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1: 네. 그래요. 행복하세요.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1: 오, 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2: 예, 반갑습니다.
1: 어디 가셨습니까?
2: 아니요.
1: 혹시 외출하셨어요?
2: 아니요. 쉬느라고.
1: 아, 그러셨군요. 저는 예.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여태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 또, 어디 외출하셨을까? 아니면 또 무슨.
2: 아니요.
1: 네.
2: 좀 심해 해야죠.
1: 아, 그러셨군요.
2: 예.
1: 그러니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가끔씩 예. 그냥 오랜만에 너무 오래 소식이 없다 보니까 걱정했잖아요.
2: 예.
1: 네.
2: 걱정해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면 돼요.
2: 예. 예. 오늘은 태평가를 모르겠습니다.
1: 오, 그동안 쉬면서 태평가를 혹시 또 조용히 익히시느라고.
2: 예.
1: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0: 사랑은 내여서 무하나 통화를 받지여 무하나
1: 좋다
0: 인생 일상 순몽인데 아니나 놀고서 무하나
1: 아이씨고
0: 미나노
1: 던다다다다 긁다
0: 닐리리야 닐리리야 미나노 얼싸도와 얼씨고 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 월월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1: 오 잘하시네요. 자체로 반주까지 지금 맡고 계시고 자 덩따다다쿵덩따다쿵따
0: 경사초롱의 불발겨라
1: 네.
0: 잊었던 랑군이 다시 돌아온다
1: 벌써?
0: 공수래는 공수여 몰아나가면서 살아보세
1: 저...

0: 날아든다 얼씨구 잘하셨어요. 야, 정 선생님 너무 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1: 예. 자꾸 이렇게 선생님네 잘 가르쳐줘서 그렇게.
0: 정 선생님 민요를 부르신 가운데서 태평가 절대 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너무 잘 부르셨어요.
1: 아, 반주가 그럼, 있으니까 그렇죠.
0: 아니 반주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 반주가 좀 빠르거든요.
1: 예, 이 반주 좀
0: 빠르게 천천히 더 느긋하게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아우,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조용히 많이 익히셨네요.
1: 네.
0: 예, 다음이 또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1: 아이,
0: 네.
1: 그 뭐냐, 사랑이 거리 세 박자 짜리인데.
0: 그건 아니에요.
1: 사랑의 거리가?
0: 네, 사랑의 거리는 아니에요. 부르지 마세요.
1: 한 박자 짜리인데도?
0: 아니에요. 사랑의 거리. 그, 네. 그 연배 노래 아니거든요.
1: 아, 밤, 사랑의 밤, 밤길.
0: 아, 사랑의 밤길?
1: 예.
0: 사랑의 밤길 한번 해보세요. 어떤 노래인지.
1: 너와 나 손잡고.
0: 네, 그건 되죠.
1: 어떤, 예?
0: 그건 됩니다. 저는 예. 사랑의 거리 하니까 그 우리 예. 노래 안에서는 밤길, 예, 사랑의 밤길.
1: 밤길. 예.
0: 예. 아, 이 노래도 또 배우셨어요?
1: 예, 예, 배웠습니다.
0: 반주곡도 있고요.
1: 예.
0: 있어요. 오. 준비를 잘하셨네요. 예, 네, 뭐, 그, 너무 착실하게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1: 그, 어떻게 하는지, 뭐, 네. 듣는 분들께도 좀, 어떻게 좀, 듣기 좋게 하자고 지금 노력은 하는 게 그렇습니다.
0: 이야, 얼마나 이 각오가 대단하세요. 그냥 내만 좋으면 되는데, 그냥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배려도 하시고.
1: 아, 듣는 분들께 그 관계 많죠.
0: 어, 그러니까요. 정 선생님 너무 정식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반주곡이 없어도 괜찮아요.
1: 또 배운 노래는 또 후에 또 천천히도 하고, 예.
0: 배우고 계시죠?
1: 반주 없는 거는 천천히 네. 하고. 예.
0: 그럼요, 괜찮아요. 예, 네. 반주곡 굳이 없어도 괜찮아요. 네.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네. 아, 오랜만에 또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는 저희 민요 광장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예.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사하겠죠. 그래서 가끔씩 오시던 분들이 발길을 딱 잠깐 멈추면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뭔 또 일이 생겼나? 이렇게 다들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뜸해도 정이 멀어지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근데 우리는 귀로 듣는 방송이니까 네 괜찮아요. 안부도 전해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보내고 계신다는 걸 또 알게 하면 좋겠죠. 자 민요광장의 노래 민요가락 차차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방금

꽃동네 예고상 연변 이 노래 봉춘의 김여사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마 김여수 여사님은 여러 가지 노래를 또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계시는데요. 꽃동네 새 꽃동네 내 고향 연변 이 노래는 반 곡거리 창단이고요.

난 내 고향 연변에 대해서 또 정말 상세하게 노래한 부분이 있잖아요. 장백산 기슭의 연변. 봄이면 살구꽃이 하얗게 피고 언덕엔 백꽃이 구름 같다오. 하얀 웃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은 형제 민족 함께 사는 요람이라오. 네, 이절 사설은 꽃동네 내 고향 하얀 마을은 해랑강 기슭의 낙원이라오. 여름엔 벚꽃이 하얗게 피고 알알이 희망이 익어간다오. 하얀 웃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은 형제민족 함께 사는 요람이라오. 3절입니다. 꽃동네 내 고향 하얀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낙원이라오. 흰 구름 감도는 가을이 오면 전야엔 풍년과 구성지다오. 후렴은 하얀 웃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은 형제민족 함께 사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민요 풍의 연변의 창작가요들은 저희가 또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셔도 됩니다. 어떤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가르쳐 드리고 또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또 한번 답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은 몇번 들으면 여러분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 9 1 9 3 3 3번 컬하세요.

0: 네, 민요가락 차차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들 행사가 있으시나 봐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께서 배우시다가 잘 안 되는 노래 가운데서 해란벌의 풍년이 왔네. 지난 시간에 김여사님께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부분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네. 풍년이 왔네.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풍년이 왔네. 여기서 장단을 잘 모르실 때는 두 박자, 두 박자, 두 박자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풍년이 왔네. 에서 에까지 여섯 박자 이어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근데 잘못하시면 이 박자를 벗어나서 한 박자 더 가거든요. 그래서 풍년이 왔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끝납니다. 그 다음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콩 한 박자 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역시 두 박자씩 쪼개면 됩니다. 해란벌 그 어데나 던지고요. 콩콩 두 박자 쉬는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전화 왔고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어미담 선생님.
0: 안녕하세요. 지금 김여사님께서 잘 안 되는 부분을.
1: 안 되는 부분을. 네. 배워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전화 들었습니다.
0: 그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안 늦었어요.
1: 네. 안 늦었습니까? 네. 오늘은 네. 모내기 노래를 예. 어제는 모철도 다가오니까나.
0: 아, 역시, 예. 역시. 예, 모내기 노래.
1: 예.
0: 좋죠? 네.
1: 예.
0: 자, 불러보세요.
1: 예.
0: 네.

업무이 출렁출렁 머리 불고 하늘하늘 춤을 추는 풍년 모양 천석거리 내어보자 만석거리 내어보지

청순하는 혼의 길세 머를 뜨는 아주머니 깨춤이 슬렁슬렁 머를 꺾는 처녀애기 번개 같은 투성치냐 돌아보니 과감이라 구름두단 깔렸구나 에헤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모내기. 왜 네, 자설이 생각 안 나실 때는 같은 뭐 후렴을 반복하셔도 되죠, 뭐. 네. 아유.
1: 아니 어제 주문이 이렇게 뭐 상태가 안 좋은 소리 지금 노래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어제 노래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0: 아유, 괜찮아요. 감기가 아직 채 안 났죠?
1: 네, 어찌 그런지 이게 저기 비온 탓인지 네.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 아니라고 예 모두 계제도 그랬습니다.
0: 괜찮아요. 저들 알레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1: 예, 선생님 네. 너무 고맙고 저기 뭘까 해란번에 분명히 왔네. 지금도 제가 지키지 못합니다.
0: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또 해보시면 되죠.
1: 예, 선생님 다 해줘가지고 네. 그리고 전번에 재방송도 되니까 어제 이 신호가 좋지 않아서 예, 그 네. 저기 시원클거 감수로다 그거 어제 많이 어떻게 아이 나갔습니다.
0: 네. 후렴구가. 그럼 다음에 네. 또 신호 좋을 때 하세요.
1: 예, 그래도 예. 내가 너무 애써서, 야, 왜 이렇게 나는 불렀는데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 예.
0: 그때 마침.
1: 선생님, 예. 이렇게 처음 불러있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프로를 기다리게 되고 내가 언제까지 부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0: 아유, 언제까지 부를 수 있냐. 이 부분은 그냥 사람이 사는 데까지 그냥 노래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1: 예.
0: 그럼요.
1: 항상. 예, 선생님.
0: 아니, 전업 가수들도 그냥 무대에서 그냥 퇴직할 때까지 그냥 소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잖아요. 아니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누가 지금 네.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 멋대로.
1: 네, 선생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0: 그럼요. 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1: 네.
0: 네. 단풀입니다. 여보세요.
2: 오미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도 만나 반갑습니다.
0: 그럼요. 반갑습니다.
2: 예.
0: 네.
2: 예. 그럼 오늘 노래를 세마치 당단어도 있는 민곡이라 할 수 있겠는데 밀량 아리랑 불러봅시다.
0: 그럼요. 밀량 아리랑.
2: 네. 네. 이제 금방 이건 좀 불러 못 봤습니다. 예, 오늘 노래.

0: 송은에 부르자기 아이들 같대. 그래서네. 부르시를 지금 여기 바깥에 많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윤 여사님은 아무 노래든 다 소화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0: 네. 우리, 네. 우리 동네는 좋기도 하지. 연월에 원래 어제하고 오늘 배웠는데 악수가 빠피하지 아이들 같습니다. 그 사이사. 예.
1: 악수가 배우셨어요.
0: 네. 이제 부르시를 바꿨습니다. 예.
1: 네.
0: 예. 예. 소송은에든 아주 즐겨 부르는데 아이들 낳을까 방법이 없죠. 예.
1: 네.
0: 예. 예. 아, 밀랑아니라 부르겠습니다.
1: 불러보세요. 네. 예.

0: 간다. 끝이 났어요.
1: 오, 잘하셨어요. 네, 그냥 뭐 문득 바꾸셔도 이렇게 잘하시네요.
0: 좀 분위기 바쁜 노래입니다.
1: 예.
0: 그, 불문함이 어째 근데 무슨 숨이 차졌으면 좋겠는 목이 아프다는 거
1: 아니 그 예, 그냥 반주
0: 노래니 정말 분위기 예. 바쁘지 않은 노래니 아주 그래서 부른 다음에 내 힘이 좀 섞어지니 바쁜 노래를 부르면 좀이 숨이 차졌으면 좋겠는 하여튼 좀 바쁘다는 감이 듭니다.
1: 아니 그냥 쉴 사이가 없이 3절까지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 굳이
0: 아, 이것은 예, 예. 내가 오늘 이만하게도 부른 것도 예, 영관 선생님과 엄미란 선생님이 덕분입니다.
1: 아유, 아니에요.
0: 예, 그렇지요. 엄미란 예. 선생님이 또 이광관 선생님 뒤를 위해서 얼마나 그 잘 배웠으니까.
1: 그 굳이 예. 짚어드린다면 2절에서 예. 대나무 숲은 의의한데입니다. 의리의리하고
0: 의리 아이고
1: 의리의리한 게 아니라

0: 있습니까?
1: 예. 사랑의 서른 억시에 달프다. 의하다. 의하다.
0: 네, 알겠습니다. 은이, 은이.
1: 은이, 은이 아니고요. 의하다. 대나무, 대나무 숲은.
0: 의한.
1: 네, 의한대. 이렇습니다.
0: 아, 의. 이건 난 또 내 생각에는 은이, 의. 은이 의리한데 아,
1: 대나무 숲이 의리의리하지는 않죠. 의의하다, 의젓하다, 네. 의의하다.
0: 네, 그래도 이미 있습니다.
1: 궁궐이면 의리의리하겠죠.
0: 선생님.
1: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사말을 그래서 저희가 그 가르칠 때마다 가사말을 또 정확하게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가사를 또 틀리게 하시면은 전혀 다른 노래가 되거든요. 네. 오늘도 우리 민요가락 차차차에 오셔서 오랜만에 또 오신 정선생님 또 민요 정말 멋스럽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에 내가 노래할 수 있냐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9학년이 되든 뭐 지금은 뭐 80이 청춘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아무리 뭐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정말 소리를 낼 수 없다 이 정도면 뭐 못 부르시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건강하실 때 또 노래 부르시면 또 젊어지잖아요. 자, 단뿐이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어이, 오 선생님, 오래가만.
1: 오랜만이에요, 예.
2: 반년 거의 못 만났군요.
1: 어, 그래요? 반년이나요? 오시지 않으셨나요?
2: 네, 할 때 있었고 26년 1월부터 못 보게 지금도 못 보겠나?
1: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예.
2: 네, 그래서 네. 어, 오래간만에 선생님 만나고 어제 구춘의 김 여사님이 어제 생일에 노래 축하해서 하얀마 하얀 동네 다 들었습니다.
1: 아, 그래서 보내드린 노래예요. 아, 예. 그렇군요. 네.
2: 가동네 내 고향 하얀 마을.
1: 예. 자, 한 선생님 노래 부르시겠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빨리 부르세요.
2: 한번 해봅시다.
1: 그래요.
2: 그 자. 새알이랑 합시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부르세요. 네. 네.
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새로운 이 마을에 봄이 왔네.

0: 아라하리요 오도가르치 마을에 봄이 왔네 희망이 넘치듯 여러분들이 거듭내는 오마사 오가누나 어디서 송아지 부른다.
1: 예, 잘하셨어요.
0: 수고하셨다.
1: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래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1: 그래요. 네, 다음에 일찍 전화 주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미녀가라 차차차 오신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벌써 또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소원 청심환은 치명 광

삼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의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약제들은 하나하나 분석해보겠다며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런 성분들은 많게는 절대적은 아니지만 해도 아주 희귀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공능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 꼴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이 공능주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성분들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해 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놓고 말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정맥이라 하면 그러니까 실리부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1분에 60차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어떤 분들은 늦게 떼서 1분에 40몇 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정상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60차 벗어져서 그 한 7, 80,

0: 80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신경통이 있으면서 그냥 가슴이 약간 억울하던 것 같은 이랬을 때다. 그래서 자꾸 가슴이 쏙쏙 찌르기도 하고 뒷장등이 없다 기기도 하고 이랬을 때다.
0: 예, 협심증이 구체증상입니다. 그게 다.
2: 예.
0: 신저통.
2: 그래서 지금 예, 좋은 점심만 먹는데 다른 약에 비해서 엄청 빠른다. 이때까지 먹어 못 봤는데 좀 더 먹어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알립니다.
0: 그렇죠.
2: 예, 이야기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1: 네.
2: 예, 가슴도 편안하고 숨쉬기도 많이 났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2: 그리고 우리 친구가 전번에 뭔가 뭐 관상도 없는지 많이 맥혀서 병원에서는 주제를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0: 전성시환을 먹었다. 예. 그렇죠. 예.
2: 먹었는데 요즘에 아이 주제를 하게 돼서 어렵답니다.
0: 아, 그렇죠. 저 보통 중막에 막힌 경우 예. 중도 두살 100분제 75, 90 이 정도 그 한 80그 벗어져야만이 네. 실려가게 되면 연령에 불리하게 되면 주자를 권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70그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 정도게 되면 보석인 치료료법을 네. 하는 게 맞습니다.
2: 요즘엔 그래도 이 좋은 정신 먹으니까 나 숨도 덜 차고 가슴이 편하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서 계속 먹자고 소리 오늘 이야기 좋으니까 제 소리 아까 사겠다 미랍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여기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예. 선생님께 이렇게 뭔가 이런 좋은 소개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라 미랍니다.
0: 아, 그래요. 예. 묘정을 예. 따라 견지하라고 하세요.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희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좋은 정신만 얻은 반년 넘었었습니다, 이거 지금.
0: 예.
3: 예, 쓰고 지금 하우에 여름에는 좋아졌습니다. 특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밤에, 특히 밤에도 합니다. 이 반대상에 넣으나, 짝에 넣어도, 예, 이 가슴이 침침함에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돌 같은 거 딱 지도 보는 것은 저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잠 그냥 못 들었습니다 옛날에.
0: 그렇죠.
3: 예, 이 약 쓴다면 지금 예 그런 증상이 완전히 없고 잠도 잘 오고 지금 예 조금 움직이고 뭐 많이 움직이고 뭐 나가서 활동해도 예 그렇게 숨 잘 줄 모릅니다 지금 이거.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리고 어떤 데는 너무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쓰겁고 이발 말라들고 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 어떤데 둥둥 떴다 이빨장에 막 통새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정서도 지금 옛날에는 나는 그냥 뭐 이빨 통새달까나 진짜 치아 뭐 어느 뭐 어느 이래서 염증이 왔거나 이래 이런가 했는데 후에 보니까 아예 때다.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심장병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3: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이런 증상이 감쪽같이 다 지금 사라지니까나. 예, 아다, 이 심장은 이랬구나. 지금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런 증세도 없고, 입안도 안 마르고, 습기도 않고, 예. 지금, 예, 이빨도 통제한 인정도 완전히, 이거, 이 약 쓰고 후부터 지금 이런 증세가 한 번도 나타나 납니다, 지금.
0: 예. 그렇죠. 예, 예. 예.
3: 근데 이 약 보니까 확실히 약이 효과도 좋고, 또, 먹을 지고까지 효과도 이거 빠듭대다, 다른 약만.
0: 예.
3: 예. 그리고, 이 약이 또 더구나, 예, 이게, 몽고, 그 짝에서 나오는,
0: 몽약에 속하니까 예 몽약이 여기에 잘 맞습니다. 예,
3: 예 질량도 확실히 다른 약과 질량이 높습니다. 이 약에. 예. 그래서 내 이야기 야 이번에는 이런 좋은 약만 날 지금 놓치지 말고 좀 그냥 오래도 쓰려고 오늘 9까지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저는 예, 좋은 정신만 쓰고서 정말 많이 효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지나서나 숨이 차고, 거기다가 감기까지 오면 예, 그것도 헐떡헐떡거리고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뭐, 이불 덮어도 어찌 그리 무겁습니까? 그래서 딱 그저 숨 막아놓는 거.
0: 예.
4: 헐떡거리고 소리 끓여 자지도 못했습니다.
0: 예.
4: 많이 자서 그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자고 놓고 나가, 그저, 밤이 그저 길다 하면서도 앉아있고, 그저, 정말 매삼지.

0: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좋은 정신만 쓰고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1년 석 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그 성덕이라면 심장은 많이 구해졌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빨 고소하던 게 그것도 맞고 이빨이 그렇게 아프던 것도 그저 이빨이 아파서 그저 그런가 했지 이렇게 심장을 그런 건 생각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 아리를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1: 그렇죠.
0: 그러던 게 그래도 이거 쓰고 할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정상으로 돌아오고
1: 아, 예.
0: 아침에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숨을 알 수 있어서 딱
1: 1년 석 달 썼다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 하루에 한 번 지내보면서 조절하세요. 예.
0: 예, 그러고 매일 한 번씩 쓰거나 간편하고 영 좋습니다.
1: 예.
0: 그래 중할 때는 또 전화기도 한 번 더 쓰고 예, 예. 이랬습니다. 그랬거나 예, 약도 예, 빨리 달아납니다. 그게.
1: 예, 예.
0: 예, 그래. 아우가 깨달아서 장기적으로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예.
0: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33-9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전풍이 와서 예, 눈과 입이 비뚤어들었던 게 제자리 좀 돌아왔고.
1: 와, 그렇죠. 예, 예, 예. 대단하죠.
3: 침을 계속 흘리던 게 지금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1: 예.
3: 그 오른쪽 다가 오른쪽 팔을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를 짚고도 다 걸지 못하던 게 지금 예. 지팽이를 짚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3: 예.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예. 밥을 잘 먹고 예.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것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1: 예.
3: 당뇨병으로 혈당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전사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호소한 영향 주는 거지요. 심장병하고 당뇨가 당뇨병이 심장병을 부르게 됐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당뇨가 많이 호전을 가져오게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3: 예. 아니, 이렇게 봐도 18가구 더 싸서 계속 쓰는 겁니다.
1: 예, 18각에게 담은 6각을 물어다 주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계전아.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4: 나도 이번 1년 4개월 열흘 돼요.
1: 아, 그래요? 예, 예.
4: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1: 대단하죠. 그 정도 견제해서 방해하시는 게 예, 확실히 결심 가지고 심장병 치료한 겁니다.
4: 예. 집이 쓰고 와 입에서도 냄새나는데 냄새난 건 어떤 거 없어진지 몰라요.
1: 그것도 큰일이죠. 어쩔 예.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이빨 닦아도 안 되고 뭐 위 장도 문제도 아니고 예, 예.
4: 그리고 저기 밥 마실 때 밥 잘 먹어야죠.
1: 예. 심장으로서 위가 좋아지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
4: 그리고 저기 밤잠에 발을 못 자는 게 서른 번이나 여러 번 당했죠, 지금. 근데 지금은 그때는 두 번 가면 그래도 끝이에요.
1: 정상으로 돌아왔죠. 예.
4: 그리고 예. 두 번 뜨니 잘 잠 자요.
1: 예, 예.
4: 밤 잘 자요.
1: 잠 잘 잡니다. 심장병 예. 좋아지니까.
4: 두 번 일어나면 그래도 끝이에요.
1: 예.
4: 그리고 저기, 심장에 교정을 떠서는, 그거는 혹시나 좀 그렇지, 그건 다른 정상에 또 없어요.
1: 그렇죠. 예, 예.
4: 그래, 나는 이 아이 내게 막연히 앞으로 계속 먹을 예산이에요.
1: 예.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기본상 접근 아웃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상 지금까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 제품 못 드시겠다는 분은 한 분도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용하면 완전히 심장 때문에 건강에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예.
4: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1: 그래요? 예, 예, 예. 자기 손으로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저기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5: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기 숨이 차서 저녁이거든요. 저기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예,
5: 좋은 정신만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요.
1: 예.
5: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담당이 기어던 것도 났고요.
1: 예.

0: 그 다음에 10년이 100이 넘던 것도 10년도 지금 80을 정상이 돼.
1: 아이고,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 예. 예.
0: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청결 올라갈 적에 아예 숨 차서 몇 번씩 했다 오르내렸는데 이제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앞으로 내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럼.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료성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좀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하품을 많이 합니다.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그러니까 심장병인데 고혈압을 동반한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혈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자연적으로 심혈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본으로서 뭐 모든 순환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서 혈압약을 끊었다, 차수를 줄였다, 가지수를 줄였다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혀끝이 너무 짜빨가거나 입술이 너무 새까맣게 되어 있거나 이건 혀끝이 너무 짜빨가다면 바로 심장병으로서 혀끝이 빨갛고 혀 변두리가 빨갛게 된다면 간열로 그리고 혓바닥이 빨갛게 되어 있거나 뭐 철개가 드러났거나 이런 것은 위열로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장열은 혀끝이 빨갈 수 있습니다. 입술이 너무 까맣게 질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반드시 노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률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정상 심률은 1분에 60차부터 100차까지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부터 70, 80차자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픈가 하면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선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잘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지가 자주 올라오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하신까지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기본으로서 고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구동맥이라고. 고동맥은 그 위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게 이제 따투의 제일 위쪽으로 해서 고동맥이 있는데요. 우리 주자를 할 때면 고동맥을 통해서 주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동맥의 피가 심장에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역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는데 중간쯤 막혔을 때는 40 내지 70% 좌우를 말하게 돼 있으니까 중하게 막히기 전에 중도에서 막힌 이 경우에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초원청심환이 아주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미추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공산당에는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우리 조 각지 기층 당 조직에서는 일로 일소 식사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심식당 운영, 대중의 행복 식탁 지키기를 시작으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대중이 당 조직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학생 시봉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은 양이 푸짐하고 영양 균형을 맞췄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유와 과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거 이 학교 식당은 설비 노후로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 학생들은 기업 배식, 학부모 배송 또는 학교 밖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상급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40여만 원 자금을 들여 식당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학생 비율은 70%로 올랐습니다. 왕청현 교육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영원입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 개조 대상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에 초점을 맞춰 사생식사에 관한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리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문적인 식사 봉사팀을 내와 식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교정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일로 일소의 식탁에 확실하게 구현했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애심식당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 마을에는 70세 이상 로인이 상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독거 로인이 많아 식사 난제가 한때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당지부 서기 백문권입니다.
3: 오늘은 칭찬吃饭呢.
2: 로인들이 부뚜막에 앉아 반찬에 대수 곁들어 찬물에 밥 말아 드시기가 일쑤였습니다. 로인들의 식사가 어렵고 자녀들은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촌집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로인들에게 매주 닷새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범은시 량수진 경영촌에서는 65세 이상 로인들에게 무료 영양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71세 리춘복 로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후 자발적으로 식당 조리 보조팀에 합류해 배식, 청소 등으로 알차게 생활하는데 말수도 많아지고 몸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촌민 리춘복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식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을과 상급에서 모두 관심을 주고 촌민위원회 주임, 부녀 주임, 회계도 일을 잘합니다. 경영촌 상주 인구 중에는 65세 이상 로인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양로 정원을 보수하고 주방 기구를 갖춰 적은 돈으로 큰일 하기,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기 원칙에 따라 로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당지부 서기 김광일입니다. 여름에는 로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거나 활동이 있을 때면 텃밭에 채소를 따서 가져다 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돕는 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로인들이 식당 밖 나무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을 쬐입니다. 70세가 넘는 고순의 로인은 식당 음식을 연신 칭찬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 고순매입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합니다. 식단을 바꿔가며 만두나 조선족 만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김찬입니다. 당원 간부들은 거동

이 불편해 식당에 오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에서는 정확한 실적관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늘 기억하고

0: 호주에서는 22차례의 각급 각종 체육 경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높은 수준 경기로 전민 건강 체육 열도를 이끌어 연변대지의 운동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5월 사이에 펼쳐지는 우리주 체육 경기는 3가지 국가급, 성급 경기, 10가지 주본급 경기, 9가지 현시급 체육 경기를 포괄하며 축구, 배구, 건강체조 무용, 제기차기 등 여러 인기 종목을 아우르고 참여 인원이 각 연령대를 망라해 진정으로 전민 참여, 전민 운동, 전민 건강을 실현합니다. 2026년 이보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가 4월 18일 연기리민경기장에서 첫 홈장 경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전민건강체육과학기청행 길림역 건강체육활동이 왕청에서 개최되는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천여 명이 현장에서 상호 교류합니다. 5월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제기차기 경기도 왕청에서 펼쳐지는데 전성 제기차기 애호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룹니다. 주체육국 부국장 김호봉입니다. 5월 중순에 주건강체조무용대회가 두만강 광장에서 펼쳐지는데 전주 200여 명 건강체조무용 애호가가 경연에 참가하고 5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본급에서는 제3회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및 2026년 연변주 홍성류컵 청소년 축구 초청경기, 2026년 연변주 제3회 소프트 발리볼 엘리트 초청경기 및 5가지 축구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다양한 경기활동이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각 현시에서도 제2회 전국 전민건강체육대회 계열활동, 5.1절 체육유원축제, 탁구, 바드민턴, 농구, 도로 장거리 달리기 등 경기를 육속 개최하는데 5천여 명이 경기에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체육이 대중생활에 융합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운동을 사랑하고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 근일의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의회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정책 선전 강연을 하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대 대표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실천 활동이 진정 민족 단결의 면심교, 민생 봉사의 직통차, 기층 치리의 추진기가 되게 했습니다. 활동이 전개된 이래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실시 방안을 내오고 선전 강연 대호를 조직 건설했으며 인원 책임 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현 190개 행정촌과 사회구역에 깊이 들어가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쳐 당의 민족 정책과 혜민 조치가 기층 일선에 직접 도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이 바로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전현기지입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곽염령입니다. 사회구역 안전 우한 정돈 시정, 사회구역 내 편민 통로 보수부터 민족 단결 문화 진지 조성, 이웃 호조 플랫폼 구축, 곤란 대중 지원, 이웃 갈등 해소, 사회구역 편민 봉사시설 완선에 이르기까지 민생 실사들이 락착돼 효과를 보고 기층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에서 인대대표들은 사회구역에 심입해 민정을 살피고 잔목 100여 그루를 정비하고 쓰레기를 10여 차 치웠으며 도로 시야를 넓히고 교통안전 위험을 제거해 사회구역 면모가 일신되게 했습니다. 안도현 인대대표이며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리린입니다. 대중이 반응한 문제 처리 상황 집단 대답 회의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관할 구역 선거자들과 직접 만나 접수한 26건의 대중 의견과 건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답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주민 손소예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모두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원정 주거단지 입구 변전함이 시야를 가로막는 문제, 철도 아파트 수돗물이 탁한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명안 사회구역은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정 있는 사회구역입니다.

0: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오심 행동을 실천하면서 민생 난점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민생 실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회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총 150여차 조제 활동을 전개하고 240건 민생 실사를 해결해 대중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줬습니다.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진홍화입니다. 우리는 사업 책임을 다지고 부문 연동을 강화하며 결과 향도를 중시했습니다. 주제 활동과 대표 직책 이행을 심층 융합시키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해 대표 직책 이행 우세를 안도 고품질 발전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12일은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이고 올해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 제고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2일 현장 소통 체험과 응급지식 과학 보급 등 방식으로 대중의 재해방지 감소 의식을 높였습니다. 오전 9시 2026년 주 및 연결시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 선전활동이 연결시 소화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주 및 연결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 총공회 연결시 진학가도 판사처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결시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신에너지 진화 로봇 등 소방구조 장비를 전시해 많은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삼일꾼들은 선전 책자와 선전품을 배포하고 기술 시범, 지식 선전 강연 등 활동을 펼쳐 오가는 주민들에게 기상, 수해, 지진, 지질, 산림 화재 등 재해방지 기본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차명일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재해방지 감소 선전 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 사회구역, 학교, 기업 등 진지에 의탁해 응급 모의 훈련과 지식 선전을 상시적으로 펼쳐 선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우환 조사 7위를 강화하고 응급물자 비축과 응급체계를 완성해 재해방지 감소 사업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동하고 관할구역 안전장벽을 튼튼히 쌓아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2026년 중국 훈춘 출발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 선발팀이 일전 훈춘 통창구에서 출발해 중로 변경 문화관광 교류를 1층 심화했습니다. 이번 선발팀은 상해, 안위,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자가운전 애호가 17명으로 구성됐고 6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훈춘에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발팀은 훈춘 통상구를 지나면서 변방검사, 세관 등 부문의 효율적인 보장 아래 신속하게 출경 통관 수속을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향해 다세간의 다국 자가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에서 공훈호 잠수함, 러시아섬 해양관 등 명소를 방문하며 러시아 극동 풍정을 깊이 체험합니다. 상해 관광객 요홍광입니다. 지금 사증 면제라 아주 편리합니다. 이곳에서 며칠 관광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숙식도 아주 좋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일대 민경 마광입니다. 자가운전 관광팀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소에서는 전용 검사 통로를 개설하고 인원과 차 동시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춘은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라는 독특한 우세를 발판으로 중로 쌍방향 사증 면제, TIR 국제도로 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일괄식 봉사를 내놓아 차 통관, 인원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다국 관광 상품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완성해 훈춘을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5월 10일은 115번째 국제 간호원절입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햇빛대청에서 다 함께 과학 보급, 지혜로 건강길 열어 로인 안전 수호, 건강한 노후 함께 마련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쳐 전문적인 간호 역량과 따뜻한 건강

0: 보급으로 간호원들을 경축하고 로인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무 일꾼들은 로인들에게 무료 혈압 혈당 측정, 건강 상태 평가, 1대1 간호 상담과 개인별 건강 지도 등 전방위적인 건강 간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또 중2 전승, 만성병 관리, 안전한 약 사용 등 로인들이 관심하는 건강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 보급 선전 강연을 펼쳐 로인들이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중2 간호 전문과 소조 조장 사려려입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우리는 줄곧 중서의 결합 간호를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중이에 적합한 기술과 서의의 간호를 융합하는 것인데 이번 환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로인회복치료전문과 소조부조장 주진우입니다. 넘어지거나 욕창 등 로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위험을 둘러싸고 전문 검사를 하고 로인들의 자택 회복에 맞춰 로인과 가족들의 일상 회복 단련을 지도하고 자택 안전 돌봄 기술을 전수해 로인과 가족들의 안전 돌봄 의식을 강화하고 로인 건설세 매매 전형 사례를 설명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야생 조류 포획, 식용, 거래 등의 루습을 버리고 각종 조류 관련 위법 행위를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1: 연변 동부가 려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내와 두 지역을 오가는 려객들의 교통비를 절약해줬습니다. 통근카드 우대 활동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통근카드 우대 가격은 1인당 원래 가격이 45원이던 일반 대형버스는 35원, 1인당 원래 가격이 70원이던 상무차는 55원으로 할인됐습니다.
0: 중국 조선족민속원은 2026년 5월 15일에 림시 하루를 휴원하며 모든 관광객의 입장을 잠정 중지합니다. 5월 16일부터 정상 운영을 회복합니다.
1: 훈춘 비단의 길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고를 발표해 풍경구 운영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밤 9시 30분에 입장을 중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4: 네, 장약 심리방.

0: 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열육 가게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열육 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내방을 다섯 곽 거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복합 익성균 세 곽하고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 궁궐첩 다섯 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신다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내방을 14곽 더 가지고도 또 현금 132원을 더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 외에도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에 두근씩 담겨 있습니다. 예. 예, 두근짜리를 두 통 더 드리기 때문에 예, 예전에 한 통에 400g짜리 예, 이걸 다섯 통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 근골첩 10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매일 생방송 시리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 오리알 한 박스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수궁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리내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똑똑히 보신 다음 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예. 예. 중리는 노인성 치매를 노년에 들어서서 멍청해지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뇌위축을 말하는데 뇌위축은 일종 신경계통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뇌세포는 죽으면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뇌세포를 어떻게 하면 재생시키겠는가 연구를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상어의 머리가 뇌세포를 재생시켜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모든 동물의 머리는 일단 손상을 받았다 하면은 다시 말해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예. 유독 상어 머리만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재생돼 가지고 머리가 자라납니다. 예. 이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때처럼 원상 복구돼서 그대로 머리가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게 항상 혈압을 엄청한 데서 정말 몇십 년 동안에 혈압이 서약 약장 먹다가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심리방 먹고 있는데 난 약도 다 먹고 이거 혈압이 완전 끊었습니다.
0: 예,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2: 예, 예, 그래 심리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정상되지. 야, 정말 기쁩니다.
0: 이마에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약이 없습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갱도가에 어느 쪽 방콰에서 항상 거짓말에 살다가 넉다방 먹고서 검사를 저도 갱도가에 방콰이 싹 사라졌을 때.
0: 예.
2: 그래는데 정말 큰 것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기다 또 이야기 정말 서장 이야기다 그런지 해발 높은 곳에서 독소한 이야기 때다 헛고 안 해버리.
0: 아, 예, 그렇죠. 예.
2: 아, 그럴 때 심장도 아주 항상 가슴이 구두두 떨리고, 예, 지금땀 자주 나는 게 일정사에서 없어지네. 아, 그리고 나는 이게 밥솥에 저게 재물라서 여고생했습니다. 다행히 연습실 화장실 대기지 한 번만 소변에 아, 조금씩 나가지. 한참 기도를 해야 조금씩 나가지. 이래, 이 부분부터 완전히 어쩌네. 하여튼 한 번보다 어쩌네. 통장 잔때 맞습니다.
0: 아, 예.
2: 아, 여기서 막 특허야 다릅니다. 내가 먹어보니.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의합시다. 이게, 우리 같이 있는 친구의, 활동실인 친구에게,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이 영, 막 영,

0: 또 없단 말에.
1: 예.
0: 예. 그런데 이게 헛간다. 내 헛간 보고 보고서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 이 사람 좀 내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말도 듣자고.
1: 예.
0: 그냥 어떻습니까? 예.
1: 예, 그렇게 가슴이 그 심자 이것을 막 뜨끈뜨끈해 난다 제코 뭡니까? 예. 이게 원인이까지 있는데 신지 최쇄가 있는 분들 심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압박감도 나타날 수 있고 심장이 뜨거워나 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예, 신지 최쇄가 있는 분들이 근데 우리에게 신지 최쇄를 치료해 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근염이나 심포염이 예, 심보의 염이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이 뜨거워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이 심근염은 심장 근육이 세균이나 병독에 감염됐거나 혹은 약물 반응이나 자신이 그 면역 질병으로 심근염이 있는 이런 분들 우울하거나 긴장감을 느낀다거나 몹시 놀라 공포감이 나타날 때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심장이 뜨거워나 하는 이런 느낌을 유발하죠. 예. 이 심근염은 심포염은 심장 밖에 얇은 막이 있는데 그걸 심보라고 합니다. 예. 심보에 염증이 있을 때 심장이 뜨거워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근염도 좋고 심포염도 좋고 또 지속되는 이런 가슴 통증이나 또 심장이 뜨거워나 하는 이런 느낌을 유발하고 열이 나면서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약은 그 심장병에서 제일 그 띵지약도 띵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심근경색도 다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런 걸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찬 바람에 의해서 또 그 갈비뼈 사이 신경염을 유발할 때 가슴을 또 지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나 혹은 심장이 뜨거워나 하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우리 바깥에 나가서 혹시 찬바람을 맞았을 때 이런 걸 유발하죠. 예. 지금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 아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각종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신지체세가 있다거나 심근염이나 심포염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심장이 뜨거워나는 이런 느낌을 유발하는 증상 치료에도 효과가 아주 좋고 또 신경염이 이게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계통을 치료해주는 면에서는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입니다. 예.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번에 활자 조치
1: 활동이 좋습니다. 예.
0: 예, 활자 참고하셔서 좀 다달바다 쓰겠답니다.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저도 장약심 예방지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이게 내용이 책이 두 번 나오면서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항상 무슨 머리 뻥하며 어지럼증이 나지, 심장도 돋지 않지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혈압약 먹으며 고생하셨지, 예, 장약심 예방 먹으면서도 예, 혈압이 온정되었습니다.
1: 예, 온정됩니다, 원래.
3: 예, 그래 놓으니까 야접달 반만에 혈압약 끊어버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예, 어지럼증이 그렇게 나던 게 이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야 머리가 맑아지니 정신이 좀 바짝 나니까 기분이 좀 영 좋습니다.
1: 예, 그런 효과는 또 원래 봐야 됩니다.
3: 예, 그뿐만 아니라 예, 관절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1: 네.
3: 예, 멜리 걸어도 관절이 아픈 줄 모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소화 잘 돼서 예, 밥 얼마 못 먹은지 소화 잘 되니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3: 네, 그래 여름에 효과가 좋아서 나는 저리 여수가 배달받아 왔는데 저대는 한 가지 뭐냐고는 우리 친구 한애 있는데 예, 그분은 예, 그런 거 혈압이 영 낮답니다.
1: 아, 예.
3: 그냥 예, 약간만 움직여도 예, 무슨 아가슴부터 뒷단등으로 땀이 예, 어째 줄줄줄 내려오지 심장이 뭐 자꾸 통증이 난답니다.
1: 아.
3: 그 그래, 예. 이런데 일이 있으면 좋겠는가 하고 술이 문의해달라 그런다.
1: 좋습니다. 예. 우리 몸에 이게 피가 부족하다면은 혈압이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범위에 보면은 피를 보충해준다고 딱 적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피를 보충해줄 수 있는 성분인 이 소홍화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황계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줄 수 있죠.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혈압이 낮은 분들 혈압이 올라가면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또 아까슴하고 뒷잔등으로 해서 땀이 좔좔좔 난다 잼까. 예. 땀이라는 거는 심장액을 말합니다. 예. 심장이 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진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주면 해결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 또 홍경천이라든가 지룡 황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나사질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쓰면은 예. 그리고 심자의 통쇄난다 잼까. 예. 이 심자의 통쇄나는 거는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협심증을 딱 치료해 준다고 쓰여져 있고 심장병 중에서 제일 그 중한 심근 경색까지 딱 치료된다고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심장병이 있어도 장약 심리방에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그분한테.
3: 그럼요. 오늘 저녁에 누가 활도도 대답받아 쓰겠다는 그래요.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4: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 심리방을 먹은 지 어쩌냐고 2년 넘습니다. 야, 예. 약 먹고 나면 여러모로서 뭐 정말 효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1: 예.
4: 난 처음에 먹기 전에는 그 혈압, 나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4: 고혈압이야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먹는 게 처음엔 점점 알려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녹슬 먹어도 혈압 조절 알려서요 그렇게 무척 신경을 썼는데 그나 혈압 조절 알려서 선생님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를 들어볼까 이 여기는 혈압 조절을 시켜준 다섯 가지 인사와 그 인사를 들어볼까 해서 내 병에 맞는 것 같은데 선택해 먹은 게 아닌 게 아니라서만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에이.
4: 야, 그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지금은 내서 뭐 살 것 같습니다. 오, 혈압 조절이 알려서 항상 뒤골이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서 항상 골이 더분하지. 근데 이 약 먹고 지금 다른 약 안 먹고 두 가지 세 가지 약 다 끊고 지금만 먹는데도 너무 잘 돼서 내가 답답할만 해라. 약 뚝 떼도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지 않을까. 야, 이런 약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시중에 들어서야 말해서 혈압약, 이런 약서만 약밖에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예, 혈압약 아예 먹으니까는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난 또 신경이 새로운 얘기 생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앞뒤 가슴 절도미 아프고 그래서 이 병이 발작할 때는 땀이 빠질 빠지라고 눈이 막 튀어나오는 줄 그렇게 아팠습니다.
1: 예.
4: 야, 그래서 나는 그런데 지금은 이 약 먹은 다음 뒤에 그 발작하야 하고 이병이 발작한다면 1년이 그것도 몇 번씩 입원하던 게 지금은 병원 아이가 있잖아요.
1: 얼마나 좋습니다.
4: 돈도 돌려가고 예. 사람도 수월 안 시키고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4: 예, 지금 그래서 신경계세고 이 신경계세가 딱 낫진 않는데 이 이야기가 신근경색 치료할까도 얼마나 신기한가.
1: 그렇죠. 심근경색을 치료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거 야, 이 약밖에.
4: 예. 근데 이 약이 이렇게 신기하단 말인데
1: 예.
4: 그래서 난 너무 좋아서 이 약을 계속 먹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전혈전염도 있고 뭐 위장염도 있고 관절도 나고 그래서 이 약을 잡수 내가 먹을 때 자꾸 잡수던 게 용서 잡수 많이 살았어. 이번 전혈수강 지금 받아왔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계속 못해. 그리고 난 또 손가락이 마디마다 아프고 병도 있던 게 그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 약을 먹고 그 병이 손가락 마디가 그리 아프지 않고 병도
1: 그게 원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원래.
4: 글쎄 말이죠. 예. 그걸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결될 거야. 지금 병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정상으로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4: 예. 야, 그래서 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난 그래 또 오늘 한 가지 말할 것은 내 소개를 우리 활동실에 있는 동문가에 지금 있는데 항상 그 관절이 관절통이 있어서 몹시 고생 걸을 때나 그저 그냥 관절이 나빠서 그저 걸음걸이가 영 불성사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기억력이 미녀 없으면 어떡하겠고 기억력이 미녀 없어서 이 약을 소개해서 먹었는데 얼마 안 먹은데요? 효과서 사면서 그런다. 그러면, 나도 이 활동이 좋을 때 살겠다면, 오늘 이동무도 36개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1: 예, 36곽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장약 심리방약을 1년 다오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예, 고혈압이 있어 20여 년 동안 서약인 혈압약을 계속해 먹다 보니까 콧받이가 많이 상한 상태에서 어느 날 예, 선생님이 서당약 강의를 듣게 돼서 예, 예. 이 약이 마음에 확 갑대다.
1: 예.
3: 그래서 이 장약을 선택해 저기나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8개월 예. 동안 이 장약을 먹고 먹고 있는데
1: 예.
3: 지금 예, 혈압약을 뚝 끊었습니다.
1: 예.
3: 그래 이 끊어도 어제 혈압이 올라와야 갑니다.
1: 원래 예. 올라와야 갑니다. 예.
3: 예.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서 이것도 뚝 끊었는데 올라와야 가니까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만큼 예. 잘 쌌으니까 나 올라와야 가는 거죠.
3: 예. 예. 그리고 예,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 무슨 벨라 소리 다 난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슨 정복이 울리고 어떨 때는 또 무슨 막 발라게 예. 소리 나고 이런 소리가 나서 예, 형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 약을 먹은 후에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예 납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예, 어지럼증이 나는 거니 영 빨리 났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이 약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는 또 둘이 이 약을 같이 먹습니다.
1: 아,
3: 그러니까 예. 오늘이 36강 배달 받자고 예. 예. 전화 드리는 겁니다.
1: 아, 예. 배달 받으시려면 예. 지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네.
4: 그,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산 환자인데, 예, 저기 나무가 거기에 또 저기 나무야. 이런 저기 나무야 진단을 받아가지고, 예. 숨이 차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으로 아플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4: 그리고 뒷잔등이 개워서 얘 반드시 눕지 못했습니다.
1: 네.
4: 그런데 또 거기다 면풍이까지 와가지고 얼굴이 당기우고 얘 비뚤어지고 이렇게 말할 때도 얘 비뚤어지고 또 웃을 때도 비뚤어지고 그다음에 저기나 뭔가 바늘로 찌르는 것은 아팠댔습니다. 그래서 얘 반년 동안 얘 침도 맞고 탐약도 먹고 병원약도 예 많이 썼는데 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 어, 예.
4: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 서장약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렇게 많은 약 중에서 예, 이 약이 내 마음에 와딱 닿더라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이 약을 먹었대는데 예, 두 달 후부터 예, 한쪽이 비뚤어지고 마모기 오고 얼굴이 당기우면서 예, 비뚤어지던 게 예, 좀 이렇게 뭔가 아프던 게 예,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예.
4: 10달 반 동안 예, 이 약을 먹고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이 장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영 잘 되고 있다 말입니다.
1: 예.
2: 여보세요?
1: 말씀하시오 계속.
4: 예, 말한다. 아시니까.
1: 예, 예, 이제 듣깁니다.
4: 지금 이 약을 먹고 예, 숨도 차지 않고 반드시 눕지 못했는데 예, 지금 반드시 눕어 살 수 있다 말입니다.
1: 예.
4: 예, 여전히 단에서 예, 신체 검사 하라 해서 신체 검사 한 개에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1: 좋은 일이죠, 예.
4: 예, 내 이 약을 예,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이 약이 예, 해발이 4,500m 이상이 서장이 예, 높은 곳에 야생약대다 그러는지 예, 이 약이 효과가 좋아가지고서 예, 이렇게 예, 흡족한 효과를 본 게 예, 이 약 덕분에 내 지금 예, 효과를 본 게 예,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이 약 덕분에 예, 지금 건강하게 예, 모든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1: 예.
4: 예, 이렇게 예, 좋은 약을 소개해 준 선생님한테 예, 고맙다는 저기나 말을 예, 말씀을 예, 올리기 쉽고 예, 우리 남편하고 예, 같이 먹으니까 이번에 36각을 예, 배달 받으려고 그립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전화를 하십시오. 예, 전화를 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병원에 가셔서 직접 중인외과 3회 찾아가도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과학가들이 상어의 머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성분들은 다 다른 동물들과 같은데 유독

0: 한 가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어의 선징수환입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예.
2: 예. 저도 진내방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저는 이 약 쓰기 전에 맥심팩도 있고 기억력은 너무 없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어림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주원 여러 번 했겠습니다.
0: 예.
2: 지금 이 약 쓰니까 기억력도 돌아와서 무엇이나 인천 생각나고 혈압 높던 것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예.
2: 이 약 쓴 다음부터 머리도 맥했던 것도 다 열리니까 어림증도 없습니다.
0: 예, 그렇죠.
2: 이 약 쓴 전에는 관절이 심해서 걷기 바빠서 앉았다나 쉬었다는 걸고 했는데 이 약 쓰니까 허리 다리도 나서니까 걸음걸이 빨라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2: 예, 제가 이 약 쓰고 많이 나신 거 보고서 우리 고모 북미 온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내 이 나신 거 보고서는 이 선생님과 저도 이 약 써보겠다니 문의해달랍니다.
0: 북미 온 지 3년 되는 분들이 꼭 이거 잡수시오. 1년부터 5년 사이 제품이라는 게 꼭 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방지람하고 이래기 위해서는 예, 전문 서상약이고 중풍을 딱 치료를 한다고 씌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아주 맞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구체적인 거 더 물어보기.
2: 네,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상어의 머리에는 신경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선징수환이. 그런데 해양보호법이 나오면서 상어를 잡지 못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럼 어쩌겠는가. 이렇게 또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의 땅덩어리에서 자라는 이 식물 안에는 선징산이 그 매우 적습니다. 예, 심지어는 선징수환이 근본상 포함되지 않은 식물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오염되지 않은 약재의 뿌리 안에 들어있는 추출물에서 기름을 짜냈는데 그 기름 안에 우리 대뇌 안에 제일 모자라는 선징수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예. 그것도 그 선징수환이 함량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발견됐고 이 선징수환이 사람이 뇌세포 재생하고 대뇌가 손상받은 뇌세포를 수복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선징수환은 한 공군에 120만 원입니다. 예. 어째서 상약 심내방이 이렇게 비싼가 합니다. 예. 비싼 것만큼 그 값을 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항상 잘 쓰는 속담 이펀첸 이펀훈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꼭 잘 기억하십시오. 예. 예, 우리 실면에서 잠을 자지 못할 때 예,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아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 손상받지 않은 뇌세포는 다 휴식합니다. 예. 그러나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았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죠. 예. 그럼 이럴 때 이 손상받은 그 부위 뇌세포를 수복해줘야 잠을 잘 잘 수 있게 예. 이렇게 그 부위 뇌세포를 수복해 준다면 노인분들이 노인성 치매도 예방될 수 있고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하이마 판후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하이마 판후이가 조선말로는 해마 판회라고도 하는데 예. 그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예. 저는 이 뇌위축에 대해서 강의 드릴 때 항상 해마체라고 강의 드립니다. 예. 이 해마체가 위축되지 않게 보호해 준다면 그냥 금방 한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이 비밀 열쇠가 바로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입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이런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우리 이 뇌위축이라는 게 예, 그런... 그 일종 신경계통 질병이지 않습니까? 예,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대뇌의 해마체가 기억해냅니다. 예, 그렇다면 해마체는 대뇌의 어느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가 하면은 대뇌의 내측 관자엽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측의 귀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죠. 예, 이 해마체는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해마체가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은 그것도 대뇌 피질로 전달되어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일을 잘 기억할 수 있죠.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4: 국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작품 속에는요, 기쁨과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가지 감정들이 11살 소녀 라일리와 함께 성장해갑니다. 기쁨은 슬픔을 귀찮고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기쁨이가 슬픔의 주변에 선을 그어놓고 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슬픔은 기쁨의 다른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작품 속에서 슬픔이가 한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난 우는 게 좋아. 울고 나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내 삶 속의 고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 울면 안 된다. 울지 마.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왔던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마주하지 않아야 하는 감정도 아니고 외면해야 하는 감정도 아니며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감정인 거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슬픔과 잘 사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영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영상 6도, 최고기온은 섭씨영상 28도입니다. 우리 주 산림화재위험기상등급은 4급,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황당하면서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 집에서 앞머리를 잘라보겠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연을 적어 올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손이 꼭 기술이다 싶었죠. 자신감 넘치게 가위로 착착착. 그런데 자르고 나서 보니까 왼쪽은 뭔가 짧고 오른쪽은 길쭉 완전 삐뚤삐뚤해진 겁니다. 다시 고쳐볼까 하다가 더 망할 게 뻔해서 하는 수 없이 머리핀으로 싹 올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마를 절대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다녔고 거울을 볼 때마다 후회가 막급하더라고요. 진짜 가위 들기 전에는 뭐 장인이었는데 자르고 나니까 예술가가 아니라 난장판 난입꾼이 된 것 같습니다. 삐뚤 빼뚤 앞머리. 오늘의 교훈은 바로 앞머리는 미용실에서 전문가한테 깎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진짜 일어나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알람을 세 개나 맞춰놨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대략 6시 30분, 6시 35분, 6시 40분. 아주 완벽한 전략이었죠. 그런데요, 아침이 되자 제 손가락은 이미 알람 암살자로 전직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리자 무의식적으로 슥 끄고, 두 번째는 시끄러워서 퍽, 세 번째는 그냥 짜증나서 울리자마자 모기를 퇴치하듯 바로 꺼버렸습니다. 저희 뇌 속에서는 계속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이랬거든요. 그 5분이 결국은 5시간이 됐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있고 시계는 11시 47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또 실패했답니다. 내일은 알람을 몇 개 맞춰야 할까요? 6개? 아니면 10개일까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길을 걸으면서 핸드폰을 뚫어지라 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이 하도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이 팔렸죠. 그런데 갑자기 쾅! 저희 이마가 단단한 무언가를 들이받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이 전봇대가 제 눈앞에 똑하니 서있더라고요. 머리는 멍하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졌지만 저는 침착함 유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좌우를 슬쩍 둘러보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기를 했답니다. 분명 옆 사람의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연기를 펼쳐가면서 계속 내갈 길을 걸었습니다. 야, 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말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다음부터는 길을 걸을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요. 길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사연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 밀크티를 좋아하는데요, 이 밀크티를 타서 제대로 즐기려 했습니다. 자, 그때 일을 사연으로 적어 올립니다. 한 모금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돌아서는 순간 탁자 모서리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컵은 기울어졌고 밀크티는 바닥에 와르르 쏟아져 버린 겁니다. 황급히 컵을 바로잡았는데 밀크티는 바닥만 남고 거실 바닥이 저 대신 밀크티를 마셔버렸죠. 그 잔해들을 치우느라 장장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야, 이 밀크티 한 잔 마시기 쉽지 않네요. 다음부터는 밀크티를 두 손 꼭 탁자와 멀리 누구도 못 만지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는 단연 음악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누가 언제 지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서양 음악사를 살펴보면 바흐를 추종하고 사랑하며 우상으로 여겼던 음악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바흐의 음악 양식을 바탕으로 변형하거나 인용해서 자신의 음악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자신들을 바흐의 덕후라 자처하며 작품 속에 바흐의 정신을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바흐의 음악이 바로 이 후배 음악가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널리 알려졌으니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정한 바흐의 후배들로 불릴 자격이 있는 네 명의 음악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루트비히판 베토벤이 되겠습니다. 베토벤은 평생 동안 바흐를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여러 작품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흐의 작품을 듣고 읽고 공부하며 음악의 거장을 흠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토벤이 바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바흐의 파르티타를 새로 발행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토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출판사로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악보를 미리 예약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뭐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을 가장 먼저 예약하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만큼 베토벤에게 바흐는 영웅이자 우상이었던 거죠. 베토벤은 바흐의 악보를 구입한 다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바흐의 음악 기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서 창작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베토벤이 뛰어난 성과를 이룬 푸가 기법은 어린 시절 음악 선생님에게서 배운 바흐의 펭귄율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슈베르트 슈만입니다. 슈만은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연주 여행 등으로 아내 클라라와 떨어져 있을 때면 항상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바흐의 작품을 연주하기라는 당부였습니다. 슈만은 서양 음악사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유명한 바흐의 후배입니다.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아내에게 바흐 곡을 연주하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바흐 협회의 창립 회원 중 한 명이었으며 자신의 작품 대부분은 바흐에게서 비롯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슈만은 청년기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요. 증상이 심해지던 1845년 무렵부터는 바흐의 음악을 큰 의지처로 삼으며 지냈습니다. 바흐 이름에 의한 6개의 푸가도 이 시기에 작곡되는데 이 작품은 바흐의 작곡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라 한 형태로서 이후 그의 음악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슈만이 바흐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허탕일 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 라이프치히의 한 묘지를 방문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바흐의 묘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바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심경을 아내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네요. 마치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언제나 오르간 앞에 꼿꼿하게 앉아있는 바흐의 모습을 나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음악, 진정한 표정의 청중들, 그 모든 광경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이 되겠습니다. 멘델스존은 베토벤이나 슈만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바흐를 흠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독일 베를린은 당대 최대의 바흐 수집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던 시절, 마치 살아있는 바흐 도서관 같은 존재였던 게오르크

프릴하고의 친분을 쌓음 큐와 친분을 쌓으면서 맨델스존은 순식간에 바흐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베토벤이나 슈만에 비해 바흐가 바흐 후배가 되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었죠. 바흐의 작품들을 깊이 공부한 흔적은 맨델스존의 여러 초기 작품에서도 발견됩니다. 특히 교향곡 1번에서는 바흐의 아들인 에마누엘 바흐의 음악 스타일까지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에게 바흐의 음악은 베토벤이나 슈만에게 그랬던 것처럼 장작의 영감이자 원천 그리고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한편 맨델스존이 활동하던 시기 유럽 많은 나라에서 바흐의 음악이 다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영국은 바흐 음악의 부활과 확산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그의 열정적인 후배 음악가들인 베토벤, 슈만, 맨델스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들이 바흐에게 보낸 깊은 존경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바흐의 음악을 이렇게 많이 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바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속에서 기쁨은요, 슬픔을 귀찮고 분위기를 가라앉히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슬픔에게 손을 그어주며 밖으로 나가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슬픔은 알게 됩니다. 슬픔은 기쁨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작품 속 슬픔이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난 우는 게 좋아. 울고 나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내 삶 속의 고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울면 안 된다, 울지 말자 그렇게 혹시 스스로에게 말해오셨나요? 자, 그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을 마주하지 않아야 할 감정도 외면해야 할 감정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소중한 감정이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고 슬픔과 잘 사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단단해진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0: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주시 현대병원에서는 여성이 허리 질환에 한해서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료 치료란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영주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 부강수사료법으로서 여러 가지 인암병, 난치병 치료에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가장 파악있는 것은 허리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하면 영길시 현대병원의 이 새로운 치료방법, 부강주사료법 체험해볼 기회를 드림으로 지금 무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치료는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는 외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주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2652120에 연락을 하셔서 예약하시면 바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치료해 드리는가? 예,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예, 다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년 내에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도 역시 병원에 오셔서 돈 받지 않고 무료 치료해 드립니다. 여기에 명백히 알려드릴 것은 치료하기 전에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기본검사는 무엇인가 하면 혈액검사, 혈상교에, 뇨상교, 심전도, 혈당검사 이 네 가지 검사의 비용이 135원인데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혹시 CT 촬영, 엑스레이,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할 때도 역시 이 검사 비용만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 이 비용마저 낼 수가 없다면 병원에서는 사절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치료 과정에 한 10명 중 1명은 그 건강의 기초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중의적으로 기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즉 안색이 어둡고 눈빛이 흐리고 피부도 거무칙칙하고 윤기 없고 이런 상태는 봐도 이것은 전신 기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퇴화된 세포를 재생하는 방법이라 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혈을 돕는 약으로서 좀 보충이 필요한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림상에서 보면 한 대개적으로 10명 중 1명 정도입니다. 이 약물의 비용도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저는 무릎이 너무나 아파서 특별히 무릎이 이제 한쪽 오른손 무릎이 특별히 더 아픈다.
1: 무릎이 예. 예. 퇴행성 예. 무릎 관절염 진단 받았겠죠. 예.
2: 예. 예. 이게 무릎이 소리나 따라따라 소리 날 때가
1: 소리도 나고
2: 흠싹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지금 집행이 직후에 잘 볼지 못합니다. 먼지도 못 간다.
1: 예.
2: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한번 지금 치료하는 게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한번 치료했습니까? 예. 예.
2: 그러게 어떤 집행이 돼서 그걸 짚어도 어떤 먼 길에 좀 걸을 수 있습니다. 살라살라.
1: 예.
2: 애들 효과가 있을까요? 가서 더 치료를 하자고 그랬는데.
1: 그렇게 지팽이를 짚을 정도면 그건 초기나 중기 단계도 아니고 좀 엄중한 상태입니다. 한번 치료의 효과는 알리지만 한 번으로는 완벽하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났을 때까지. 예. 그런데 무릎 관절염 치료는 이번에 그 무료 치료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2: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네, 동생이 치질이 있어서 가서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완전 이롭답니다. 용도합대다. 그런데 그런 내 동생이 친구가 그 남동생인데 그 남자친구 둘이나 치질이 있답니다. 그래 내일 두 번 다 모시고 가겠답니다. 내 동생이.
1: 예, 치질 보통 한 번 치료해도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두 번 아까 이렇더란다. 근데 또 한 번 가서 했답니다.
1: 예, 좀 더 중하면 두 번에는 다 낫게 합니다. 예. 그것도 그래서, 역시 부강주사료법으로 합니다.
3: 얼마나 좋아하는데 염소합니다. 예. 그 치질래 그렇게 수술하는 거 수술하지 않다.
1: 그렇죠. 예. 수술 없이 치료합니다.
3: 네. 내일 가겠답니다.
1: 예.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조카가 예 지금 한국에서 놀러 온 게 보호차다가 어제 닉녀 했다는데 어제 7월에 1년 받았단다 한국에서.
1: 예.
4: 그것도 낮에서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고 놀리지도 못한다.
1: 1년이나 되는데 낮지 않는다.
4: 예. 이제 만 7입니다.
1: 예.
4: 예. 그래서 내일 지내 아파할까나 또 예약하고서 데리고 가서 좀 검사도 하고 좀 주사를 맞출까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뭐 경하면 그 허리 삐끗해서 근육이나 인대 손상으로 되겠지만 또 엄중할 경우에는 주간판 탈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어쨌든 상시한 검사가 필요하니까
4: 그렇지,
1: 예, 검사의 비용은 본인이 좀 부담을 생각 가지고 찾는 게 좋겠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언니 현재 병원에 가서 주사 지금 세 번 맞았습니다.
1: 무슨 병으로 치료받습니까?
5: 여차만 탈출했고 이 퇴행성 관절이 있었어요. 세 번 맞았는데 거기 너무 치료하고 이 무릎은 더 냈습니다.
1: 그렇죠. 예, 무릎은 이번에 활동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5: 예, 김기 선생님
1: 낫는 게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 예,
5: 치료를 용 오래 하도 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용 별치료 다 해도 계속 아파는데 같이 간 게 나스가 용서합니다.
1: 예.
5: 예, 그 우리 집에 매일 옵니다. 놀라. 우리 아깝 나겠는데 이제는 한 번도 몰라왔던 게 계속 놀라옵니다.
1: 아프니까 뭐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예.
5: 예, 중대도 내려모으고 올라도 못 가고 이래서 이제 마음대로 내려 마음대로 올라가고
1: 예.
5: 그래서 그 내일 선생님도 가자 그럽니다.
1: 네. 저 예약 전화 265-2120에다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6: 네, 우리 조카 올해 금년이

0: 어셔서인데 뭔가 그 어깨가 예, 한쪽이 아프고 예, 그다음에 뭔가 발이 이렇게 무릎 깨가 이 중 깨가 실한 발이지요, 예, 선생님.
1: 발등에
0: 발이 염이 있고 경증이 된줄 다 있단다. 그래 가서 예, 주사를 한번 맞았습니다. 어제 오전이라서.
1: 어제 오전에 예.
0: 예. 예, 그래 그거는 치료범이
1: 무료 치료에는 들지 않고 예, 예 돈을 내고.
0: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냈다만 나
1: 그렇죠.
0: 가지고 어찌고 예. 하여튼 이게 또 이렇게 한국 가겠다는 그랬는데 그거 치료 아이가 불시로 어디에 가서 그렇게 좋은 약을 써도 좋은 약 쓰면 또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1: 그럼요. 예.
0: 예 그래 이 약은 부강주사료 보면 마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 맞아라고 어제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 번 맞고 가겠단다.
1: 네. 예.
0: 한 번만 어제 어제 어제 맞았는데.
1: 어, 한번 마신 게 예, 느낌이
0: 조금 낫다 이랬대요.
1: 조금 낫다고 예.
0: 예 낫다 그래서 열흘 한 번씩
1: 예.
0: 마지막에 또 그러니까 또 세 번 그래서 열흘 해서 세 번 하면 이제 완전히 이렇다면 굉장히 조금 낫다면 이렇게 왼쪽이 발이 그런데 왼쪽을 묶지 못한다면 그 깔게 되면 더 아파서 그거 밴드 재면 오른쪽을 누워야 된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세 번 마시면 그도 낫겠지 하고서 시범 맞고 그러니까 한국 가겠다 그랬나 말이지.
1: 예.
0: 그래 예. 열흘 있다 이제 기다려야지.
1: 그렇죠. 예. 보통 예. 열흘 간격으로 예.
0: 예. 예. 열흘만에 오라면 그래더란다. 그래 갖고 예. 한국 가길래 어쨌든 시범 견지하겠다.
1: 예.
0: 예. 그래 고맙습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나도에 예, 이게 요즘은 한 달 전에 가서 예, 이 저 이모니까 무릎 태양 관절염 이래가지고 젠까 이게
1: 예.
3: 예, 걸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가서 치료를 내 지금 받았습니다.
1: 몇 번 치료 받았습니까?
3: 예, 세 번 받았어요.
1: 세 번, 예.
3: 예, 세 번 받은 결과 지금 예, 완전히 났습니다. 지금
1: 어.
3: 내가 예, 내 이게 나 근심해서 이 오란에서 한 어선 한 7, 8년 됩니다, 이게, 달릴래서.
1: 예.
3: 옛날에 분비주사도 받고, 뭐, 여러, 뭐,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1: 예.
3: 효과는 그냥 그렇게 못 보고, 한 발작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현재 병원에서 가서 내 치료를 이게 딱 받았는데, 지금 세 번 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러니까 내가 더 안 가도 이건 나는 지금, 지금 선생님과 내 전문의, 자문할까나 근데 뭐 완전 잃어보면 잃었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 예 그래 우리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 허리를 해서 허리 뭐 여수반 탈출도 그랬잖아
1: 예
3: 원래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검사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1: 한국에서 진단한 게 여수반 탈출입니까
3: 예, 예.
1: 어, 무슨 무거운 물건을 예, 자꾸 들거나 뭐 자세 비툰 상태에서는 가벼운 거라도 예, 자꾸 그 자세 나쁜 거로 인해서 예, 가벼운 물건을 들어도 여수간 탈출이 올 수 있습니다.
3: 예, 한국에서 어쨌든 뭐
1: 일을 좀 많이 했겠죠.
3: 예, 예. 여러 가지 뭐 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이럴까나 지금 아무래도 건질려서 많이 좀 그래요. 원래 한국에도 뭐 치료 좀 뭐 그거는 물리치료죠, 임자.
1: 예.
3: 아예 그거는 크게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 언제 한 어디 반년 됩니다, 사람.
1: 예.
3: 이제 와서 그래 이따가 그래 이기서도 뭐 돌아다니면 치료를 뭐 받아봤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번에 지금도 그랑 그 뭐 임자 허리는 맨비 치료 있습니까 지금?
1: 예, 지금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치료받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데리고 지금 뭐니까 뭐 예약하고서 데리고 가서 그거 가서 이렇게 연발 뒤에 솔직히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다.
1: 그렇습니다. 이 병리가 우리 국내 아무리 큰 병원이나 또 지금 이제 한국처럼 외국에 가서도 별 방법이 없는 병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여기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할머니가 지금 그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거리에 철퇴는 붙였다 했지. 그러면 그 못 빼내고 계속 지금 통증이 나서 쉬지 못하던 게 두 번 가서 치료받고 지금 그 할머니가 아이고,
1: 예, 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1: 예.

0: 다시 말씀해 주세요.
1: 예, 그, 이, 교통 상을 허리로 이렇게 설치하는,
0: 네.
1: 그, 그랬던 그 할머니가 있잖아. 두 번 가서 치료받은 게, 어, 어떤 얼마나 더운지 언제 아팠던가 하면 태나에 누우신다고,
0: 예.
1: 너무 반가워 합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 날이면 또, 갈 날 쌀을 합니다.
0: 한 열흘 됩니까?
1: 열흘 넘습니다.
0: 예.
1: 금요일 날이면 열 이틀이 된다.
0: 아, 열 이틀 쓰면 괜찮고, 너무 오래 지 말고,
1: 예. 예.
0: 그, 전문가 선생님이 오라는 날에, 예, 됩니다. 예.
1: 금요일 날에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 예. 아바에 있다가서 그거 좀 한 번 더 예약해달라며 이래더라며.
0: 네, 예, 났을 때 부쩍 치료해서.
1: 예. 예. 오, 용, 그래서, 그러니까, 아바에도 용, 그래서, 방금. 밤에는 그 신음 소리에 어떤 데는 아바에도 모신다 하죠.
0: 그렇죠, 예.
1: 놓치는 편하시니까, 나, 아우, 얼마 더운지 모르겠다며.
0: 예.
1: 안 했다. 야, 언제 이렇게 편하게 재봤던가 한답니다.
0: 네, 예, 치료에 아주 만족스러워 하는데.
1: 예, 예, 예. 예. 그래서 금요일 날로 예약해달라고 전화해달라는
0: 예, 전화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말씀하세요.
3: 예. 제일 잘 아는 친구도 대만 나이 어려서 친구라고 봐야 하는데 잘 아는 분이 70대 중반이 되는데 소문을 듣고 어떤 말 아였습니다. 저기 뭐나 만나지 못해서 주변에 소문을 듣고서 정확하게 딱 잘 들었을 때다.
0: 예.
3: 그래서 이분이 척추감이 협착증으로서
0: 예.
3: 허리를 꼬부리고 소리 예, 허리 꼬부리고 다닌 건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원
0: 척추 협착 진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3: 예. 예. 그 현대병원에 가서 예. 이 원장님께서 다 그 검사를 마치고 부관주사를 맞고서 이제 언제 한 대세 된다. 5월 8일 날 맞았답니다.
0: 네.
3: 예, 그런데 지금 많이 났답니다. 원하는 예, 걸자무 허리 꺼버리고, 그것도 통증 나서 아파서, 예, 이래 어떤 때는 좀 섰다, 이래 피 보면 영 아프다 합니다.
0: 예, 벽이 바쁘시오. 예, 벽이 바쁘고.
3: 예, 게, 예, 지금은 예, 이래 걸자, 이래 살랑살랑 걸다가서 허리 피 보면 그게 그렇게 아프지 않답니다.
0: 예.
3: 어딜 아프든지.
0: 네.
3: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아 우선 이게 낫겠다면 영 기뻐합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예, 아침으로 며칠이 있어야 가겠으니까 예, 효과 좋다는 거 알리라고 말합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위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위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연길시 현대병원의 이 부강주사료법이 도대체 어떤 치료인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당연히 처음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은 연길시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래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네, 때문에 이거는 다만 현대병원에밖에 있을 수 없는 치료이므로 들어도 보지 못했고 또 치료도 못 해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에서는 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네, 이 치료 비용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경제가 어려운 분들한테 예,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예,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부강주사의 치료 원리를 놓고 말하면 이 주사는 인체 조직에 주입되면 신체 내 미분화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유입됩니다. 이 줄기세포는 다재다능하고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세포, 뼈세포, 연골세포, 예,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발전하여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세포재생이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예, 이 부강주사의 장점을 놓고 말하면 첫째, 적용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예, 사람 모두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늙고 병들게 되는데 예,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으로 생로병사, 예, 노화하는 조직의 퇴화를 의미합니다. 부강주사요법은 퇴화된 조직의 수복과 재생을 촉진함으로 노화와 관련된 예, 모든 질병에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 이 부강주사는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저렴하고 예, 보통 그 만약 그 수술한다 할 때 수술 비용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 시간이 짧습니다. 한 열흘 간격으로 해서 한 번씩 어떤 분들은 세 번 또 혹시 네 번 예, 대개적으로 한 한 달 좋으면 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 예, 그리고 그 치료 받으면 예, 당날로 또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입원하고 누워있거나 이럴 필요 없이 예, 회복이 가능한데 예, 사람마다 다 같은 상황이 아니므로 예, 어떤 분들은 세 번 맞고 낫고 또 어떤 분들은 네 번도 다섯 번도 아무튼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할 예, 의향만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퇴행성 질환에 다 쓰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허리에 여측앞판 탈출, 척추협착증 이게 제일 흔한 병입니다. 또 부강주사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특히 허리 질환에 한해서의 제일 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을 무료 치료해드립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도 많고 아른 시간도 오랜데 될 수 있는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히 가보겠다, 예, 치료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또 예,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아무리 오래된 병들 예, 또 연세가 많아도 예, 다 치료합니다. 예, 그 치료 횟수가 좀 다를 뿐이지 예, 치료해 드리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척추 협착을 앓고 있는 분들

0: 크게 상한 적이 없는데 주로 노화가 원인으로 돼서 노화는 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같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 허리의 노화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척추협착 협착이라는 것이 좁아졌다 척추관이라는 것이 신경이 통하는 관입니다 대뇌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이같이 쭉 지나면서 사지, 내장 운동을 지배하고 감각을 대뇌로 전달하는 이 주영한 이 작용하는 이 통로 신경 통로 여기가 자꾸 좁아집니다. 원래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척추 신경관이가 1.6 내지 1.8 공분 이 정도인데 자꾸 좁아지니까 나중에 가서 1.2 내지 1.0 정도 이때부터 증상이 심해집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척추 협착증의 3대 주요한 증상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가다가 쉬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다리가 아플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앉으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서 흔히 그 꼬부랑 할머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모두 이런 병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허리 자꾸 앞으로 구부러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화되고 나이 들수록 주말에서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됩니다.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쪽 다리 혹은 양쪽 하지 통증에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마비되고 저리기도 하고 경련도 나고 근력이 약화되면서 다리 힘이 빠집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브루네이 왕세자를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유네스코 엘 에나니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0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타주키스탄 독립 35주년과 국가 건설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에 대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로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은 중국과 타주키스탄 관계의 핵심 요의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를 막론하고 중국과 타주키스탄은 영원히 서로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고 서로를 진솔하게 대하고 상호 신뢰하는 좋은 보시며 손잡고 발전하는 좋은 동반자입니다. 쌍방이 중국 타주키스탄 한관 선린친선 협력조약을 체결한 것은 양국 고수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충분히 구현함으로써 양국이 대를 이어 친선 쪽으로 지내는데 확고한 보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타주키스탄과 함께 한층도 밀접한 중국 타주키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양국 인민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타주키스탄이 자국 국중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시종 일관 지지하고 타주키스탄이 국가 독립과 주권,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이 해이고 타주키스탄도 2030년 전까지의 국가 발전 전략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방은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주선으로 발전 전략을 깊이 주목하고 각자 발전 목표에 조력해야 합니다. 경제 무역 협력의 량완 추세를 다지고 협력 발전의 예비를 발굴하며 무역 투자 규모 와치를 동부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중점 프로젝트 실시를 보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경제, 스마트 도시, 인공지능 등 협력을 확대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새 원동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지방 협력의 새 모식을 만들며 양국 인민의 상호 료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집법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세 갈래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지역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주키스탄이 국제조류련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하며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중앙아시아 기재 등 구도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한층도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신시대 타주키스탄과 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부단히 심화 발전되고 무역, 투자, 교통, 농업 등 분야의 협력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대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인문 교류가 날로 밀접해져 양국 인민을 위해 복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이 오늘 중국 타주키스탄 항구한 선린친선 협력조약을 체결한 것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하며 양국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새로운 전망을 펼쳐줄 것입니다. 대만은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입니다. 타주키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봉행할 것입니다. 타주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관건 광산,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인원 왕래를 위해 편리를 도모해주며 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글로벌 관리 창의는 국제사회에서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타주키스탄은 국제 초점 문제를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교린 드팀없는 노력과 중동 정치를 완화하는 데서 발휘한 중국의 중요한 작용을 높이 찬성합니다. 타주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세 갈래 세력과 국제 범죄 단호히 단속하고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합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원수는 중화민공화국과 타주키스탄 공화국 한관 선린친선 협력조약과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때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타주키스탄 공화국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당교류, 경제무역투자, 인공지능, 친환경광산, 매체 등 분야의 10여개 협력 서류 조인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방문기간 상방은 또 농업, 문화, 교육, 주택건설, 검사금요, 시장감동 등 분야의 10여개 협력 서류를 체결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석금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라호문 대통령을 위해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라호문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의전병이 정렬하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사열대에 오르고 국악단이 양국 국가를 연주했으며 천안문 광장에서 리포 21발을 울렸습니다. 라호문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동반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렬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저녁 습금평 주석이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라오몬 대통령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이 왕소홍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12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브루네이 왕세자 빌라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브루네이는 밀접한 린국으로서 해상 비단의 길은 두 나라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브루네이 협력은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리익을 가져다 주었고 또한 대국과 소국이 평등하게 대하고 협력 상생하는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나는 하산할 술탄과 함께

0: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습근병 주석은 올해는 중국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의 해이고 브루네이는 2035 대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측은 이를 계기로 중국과 브루네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높은 상호 신뢰의 전략적 동반자로 되어 계속해서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호혜 상생하는 발전 동반자로 되어 중대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 리해하고 돈독한 친목을 갖춘 문명 동반자로 되어 함께 글로벌 문명 창의를 실천하고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여 민심 소통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관리의 협력 동반자로 되어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더욱 긴밀한 중국 아세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 이 지역을 100년의 변혁 속에서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의 시범 고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빌라 왕세자는 습근병 주석에 대한 하산할 술탄의 진지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빌라는 중국은 브루네이의 오랜 친구이고 양국 인민 간의 우정은 깊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네이는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가 확정한 운명 공동체 구축 비전을 추진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며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유지하고 무역 투자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현명한 지도 아래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빈곤 해탈 성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새로운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브루네이는 습근평 주석이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글로벌 관리 창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아세안 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지역의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브루네이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수석이 5월 12일 오후 북경민대회당에서 유네스코 엘레나니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유네스코는 각국 인민의 상호리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명 간의 소통과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육, 과학, 문화, 관리의 개혁과 발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유네스코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양측은 세계 평화 유지와 글로벌 발전 촉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중국은 유네스코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여 세계 각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시대적 흐름을 변하지 않았지만 냉전 사고, 패권주의, 일방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글로벌 관리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유엔의 권위를 지지하고 수호하며 유네스코가 글로벌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중국은 유네스코와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잘 이행하여 각국 인민들이 교육, 과학, 문화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류 사유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더 잘 대응하며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리앙 측은 인공지능, 개방과학, 디지털 교육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상호 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문화유산 보호와 문명 간의 소통, 상호학습을 추진해야 합니다. 엘레나니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신분으로 처음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했습니다.

0: 있습니다. 각 회원국들과 단결하여 대화와 협력을 창구하고 상호 리해를 촉진하며 문명 간의 상호 학습을 증진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요네스코를 건설할 것입니다. 장기간 요네스코에 적응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합니다. 습근평 주석이 2014년 방문 시 발표했던 중요 연설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요네스코는 중국과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교육 문화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 교류를 촉진하며 인공지능 협력을 심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이용해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이가 상술한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2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당면 중국과 타주키스탄은 양국 운명 공동체를 힘써 구축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갖고 중국과 타주키스탄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중국은 타주키스탄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다지고 상호 지지를 확대하며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무역 투자, 황산 자원, 기초시설,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의 발전과 진흥에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쌍방은 다자 조율과 협조를 밀접히 하여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주키스탄은 중국과의 고위층 왕래를 밀접히 하고 경제무역, 상호련통, 인문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면서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타주키스탄과 중국의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포를 더욱 풍부히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국문 리강 총리가 12일 마오조르 페테이에게 촉전을 보내 그의 헝가리 총리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항상 헝가리를 유럽 지역의 중요한 동반자로 간주하면서 헝가리와 함께 전통적인 우정을 계승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2일 북경에서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타주키스탄 관계가 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타주키스탄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전략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며 중국 중앙아시아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대를 이어 친선적으로 지내면서 고락을 함께하고 호혜 상생하는 중국 타주키스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타주키스탄 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관계에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발전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주키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주키스탄은 중국이 현대화 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성과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기관 사이의 교류를 심화하며 양국 인민의 진선의 정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입니다. 철응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은 12일 오전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 여웅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0: 국가부주석 한정이 12일 북경에서 브루네이 빌라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한정은 중국과 브루네이 친선은 천년에 걸친 우호적인 교류의 뿌리를 두고 있고 국가 사이에 평등하게 대하고 호혜 상생하는 모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습근평 주석이 하산할 술탄과 중국 브루네이 운명 공동체 구축에 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중국 브루네이 관계 발전에 새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습근평 주석은 빌라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중국 브루네이 관계 발전과 관련해 중요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브루네이 수교 35주년으로서 중국은 브루네이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종양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통적 우정을 계승하며 전략적 협력을 증진해 중국 브루네이 운명 공동체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한정은 양국이 서로의 핵심 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호 지지하고 중국 브루네이 정부 간 료납 지도위원회 기재 역할을 잘 발휘하여 1대1로 주요 대표적인 프로젝트 공동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에너지, 농업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교 35주년 결을 경축 행사를 잘 개최하고 관광, 교육, 지방, 체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인적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양국은 다자 간 협력을 긴밀히 하고 세계와 지역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더욱 긴밀한 중국 아시안 운명 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여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빌라 왕세자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이 거둔 거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브루네이와 중국의 친선은 역사가 깊고 실무적 협력 성과도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네이 측은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고 양국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에너지, 농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브루네이 측은 습권평 주석이 제기한 일련의 중요한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고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의 평화,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1: 최근 들어 각지 도시 축구 슈퍼리그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체육 경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입장권 경제가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천성 도시 축구 슈퍼리그 결승 단계의 경기가 이미 10라운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각지들은 경기 입장권으로 쇼핑, 음식, 문화 관광의 전 업계 소비를 이어놓았습니다. 최근에 한 경기 이래 남충시 순경구의 모 쇼핑몰은 방문객이 평일보다 40% 이상 늘었고 판매액이 30% 이상 늘었으며 사천 슈퍼리그에 300원당 50원 할인 특별 쿠폰이 1,500장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소비자 리흠은 할인 행사가 좋다면서 축구 경기를 본 후 입장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 보고 쇼핑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2026 강소성 도시축구리그가 남통팀과 남경팀의 대결을 맞이했습니다. 남통시는 입장권 경제를 전면적으로 승격하여 10여 곳 관광구를 무료 개방하였고 일부 특별 관광 종목은 반값으로 할인했습니다. 남통 호화풍경명승구에서 관광객들은 강소축구리그 입장권과 신분증으로 호화 주간 유람선 무료 탑승권 한 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 동안녀는 처음 호화에 놀러왔고 호화 풍경은 아주 아름답다고 하면서 무료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강소 슈퍼리그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따죽기 수단이 경제 다원화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죽기 수단 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 생산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고정 자산 투자, 산업 생산, 대외무역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 14%, 22%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전기자동차 산업이 따죽기 쓰던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어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은 따죽기 쓰단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8.1%에 달할 것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따죽기 쓰단 경제 다원화 발전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따죽기 쓰단은 지원 정책 시행,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가 데이터 플랫폼, 공공봉사 플랫폼 조성 등 조치를 통해 경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대통령 직속에 혁신 디지털 기술국을 설립했고 2025년에는 인공지능 지능학원 창의를 가동했으며 2025년에서 2029년 사이 국가 전자상 거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따죽기 쓰단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를 디지털 경제 및 혁신 발전의 해로 지정하여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4월 따죽기 쓰단은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보통신기술발전부문 책임자회의에서 자국의 2040년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략문서는 정부관리, 의료, 농업, 생태환경, 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응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의 전략적 문서로 됩니다. 수도 두산베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공원은 스타트업 기술 회사의 발전 플랫폼으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정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따죽기 쓰단 경제발전무역부 지아프키 조다 장관은 따죽기 쓰단 인공지능 연구원이 이미 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면서 정부는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 등의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고 더 많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죽기 쓰단은 전기 자동차 발전을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기 자동차 수입 관세를 면제했고 또 따죽기 쓰단 2023년부터 2028년 전기자동차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억 3천만 소모니를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산베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0% 전기화되었습니다. 따죽기 쓰단은 전기자동차 수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조립과 산업체계 연결의 확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죽기 쓰단은 2028년까지 중국 기업과 협력하여 전기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협력 내용에도 완성차 조립 생산뿐만 아니라 재활용 및 충전시설 등 부가 봉사 체계 구축도 포함됩니다. 따죽기 쓰단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기 자동차 생산과 무역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따죽기 쓰단의 각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은 따죽기 쓰단의 최대 교육국으로 부상했고 지금 706개의 중국 기업이 따죽기 쓰단에 투자하고 있고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설, 통신, 광업, 건자재 생산 등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업그레이드된 중국과 따죽기 쓰단 량자 투자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 시행되어 량측 투자자에게 더욱 완비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항을 최초로 포함시켜 친환경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중국과 타주키스탄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타주키스탄 라호문 대통령은 최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2국 관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2국 간 협력 내용을 풍부하게 했으며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기지는 투자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첨단 기술 도입에 기여하여 타주키스탄의 국민 생산 개선과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타주키스탄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안정 촉진, 경제 협력 심화 및 공동 번영 실현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타주키스탄이 경제 다원화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0: 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소륙 특산품이 고원을 벗어나도록 도운 소장 닝츠의 농촌 전자상거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이집트의 저명한 중국학자 아흐메드 사이드가 아랍과 중국의 장기적인 호혜 상생은 글로벌 남남 협력에 중요한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 2021년 10월 30일 이 글은 습근평이 주요 20개국 지도자 제16차 정상회의 제1단계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0: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요 20개국은 발전을 중심으로 거시적 정책을 조율하고 2030 지속가능 발전 행동 계획을 잘 실시하며 아프리카와 최빈국의 공업화 지원 창의를 구체화하고 기존의 발전 협력 기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켜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공적인 개발 원조 약속을 이행하여 개발 도상국에 보다 많은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나는 유엔에서 글로벌 발전 창의를 발기하고 국제사회가 빈곤 감축, 식량 안보, 방역 및 백신,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기후변화와 녹색 발전, 공업화, 디지털 경제, 상호 연결 및 소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실행하고 보다 강력하고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글로벌 발전을 실현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발전의 취지 및 중점 방향과 고도로 일치한 것으로서 각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넷째,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며 원동력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혁신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응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주요 20개국은 힘을 합쳐 혁신적 성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충분한 참여와 폭넓은 공감대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등 혁신에 의한 발전의 량호한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소집단을 묻거나 지어 의식 형태로 선을 긋는다면 장벽을 만들고 장애를 더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만 끼치게 됩니다. 디지털 경제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주요 20개국은 신형 디지털 기반 시설의 건설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며 개발 도상국을 도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데이터 안보 창의를 발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각 측의 의사 반영 및 리익 존중에 기반한 디지털 거버넌스 관련 국제 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면서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디지털 발전 환경을 적극 조성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 협력을 각별히 중요시하며 이미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각 측과 힘을 합쳐 디지털 경제가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과 녹색적이고 영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20개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원칙을 견지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 협약이 전면적으로 실행되도록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솔선수범하여 오염물 배출을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어려움과 관심사를 충분히 배려하며 기후용자 약속을 이행하고 기술 능력 건설 등 면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제26차 당사국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중국은 줄곧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국제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짊어지고 경제 성장 방식의 녹색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력을 스스로 꾸준히 향상시켜 지난 10년간 1억 2천만 킬로와트의 라쿠한 화력 발전 설비를 도태시키고 발전 설비 용량이 약 1억 킬로와트에 달하는 제1진의 대형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지 프로젝트를 이미 질서 있게 착공하였습니다. 중국은 2030년 전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며 각국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저탄소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0: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동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동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륙 특산품이 고원을 벗어나도록 도운 소장 닝츠의 농촌 전자상거래 경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이 클라우드에 오르면서 좋은 물건이 사방에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닝츠의 시골에서는 휴대폰이 새로운 농기구로 되고 라이브 방송이 새로운 농사일이 되며 데이터가 새로운 농자재로 되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라이브 방송, 한 번 또 한 번의 배송, 끈끈이 이어지는 판매 대금 회수로 고운 농산물과 특산물이 깊은 산을 벗어나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촌 전자상 거래가 닝츠의 농촌진흥의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복숭아꽃 관광문화축제기간 낭현 중강장원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조농흥변 낭현조물근 특별 라이브 방송이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앵두가 기업 책임자와 함께 화면에 출연하여 현장에서 호두, 사과, 랑향원 고추장, 서장 향대지 등 특산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산지 우세를 설명하고 섭취 방법을 공유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화면 앞에서는 주문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화면 뒤에서는 포장과 배송이 한창이었습니다. 낭현 농촌건설위원회사 책임자 도가우는 회사의 고추장이 소장을 벗어나 더 많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의 공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 라이브 방송 행사에서 첫 회는 5시간 동안 12만 6,500명이 시청했고 13,200건의 주문이 접수되었으며 매출액은 52만 3천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다시 13만 4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두 번의 라이브 방송 총 매출액은 65만 7천원을 돌파하여 트래픽과 판매량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낭현이 전 물건들이 고원 밖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낭현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바이구 미서향 통맥촌에는 햇살이 과수원을 비추고 사과꽃이 만발하여 보는 일을 즐겁게 합니다. 17가구 주민들이 당군 봉사센터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얼굴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닝츠 전자상거래협회와 애심기업이 현장에서 목록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구당 하나씩 총 1,000상자의 당심사과 판매 대금 4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손에 쥔 주민 청단은 소박하면서도 뿌듯한 어조로 예전에는 사과를 오프라인으로만 팔았는데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가니 수입이 확실히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깊은 산속에 묻혀 아는 이 없었던 당심 사과가 이제는 전자상 거래라는 빠른 길을 타고 주민들의 주머니 속 진짜 현금으로 변한 것입니다.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인 닝츠 사과는 닝츠시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농목민의 소득 증대를 돕는 핵심 특산품입니다. 지난해 수확철 닝츠의 각 사과 과수원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붉게 잘 익은 서향홍, 노랗게 익은 황향초 등 여러 품종의 사과가 나뭇가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중국 우정 녹색 트럭이 과수원 옆에 바로 도착했고 직원들은 현장에 림시 포장소를 설치해 선별 그물망 씌우기, 상자 담기, 송장 붙이기 등 작업을 단번에 처리했습니다. 닝츠 우정 네트워크 운영센터 책임자 안극봉은 판매 성수기에는 매일 오전 9시에 과수원에 도착해 선별하고 발송을 했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10여 톤을 보내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판매용 사과는 농민이 직접 시내의 택배 거점까지 운반해야 해서 시간과 힘이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선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자상 거래 물류가 농촌까지 내려와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 가능해져 고원의 신선한 과일이 신속하게 전국 각지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닝춘 농촌가마농업위원회사 기술자 로쌍은 2020년 우리 농장의 사과 생산량은 20여만 근이었는데 품질이 좋고 판로도 원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현지 방송인 트런지를 과수원으로 초청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더니 하루에 온라인으로 300건에서 500건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유현에서는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 농촌 발전 지원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양성반을 통해 소장의 유명 전자상거래 전문가가 현장에서

했습니다. 상품 선별부터 포장, 라이브 방송 운영까지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수업은 주화건전 자라천의 논밭과 들판으로 자리를 옮겨 이론과 실습을 결합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라이브 방송 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이구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창업 양성반을 통해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라이브 방송 기획, 스크립트 제작, 운영 홍보 등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부처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카메라를 통해 더 많은 마을 사람들과 마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물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의 전자상거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닝츠시는 우정 택배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농촌 배송 물류의 마지막 1km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닝츠시에서는 400여 개의 마을 우체국이 건설되어 소장자치구 내에서 처음으로 마을마다 배송

0: 몽민이 라이브 방송 달인으로 변신하기까지 그리고 물류 불편에서 마을까지 택배 전면 배송까지 디지털 물결 속에서 닝트시는 농촌 전자상 거래를 겨량삼아 특색 산업을 디지털 급행 열차에 태우고 소득 증대의 길을 더욱 넓혀가며 농촌 활성화의 아름다운 새 그림을 힘차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은 뉴스 초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석.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이집트의 저명한 중국 학자 아흐메드 사이드가 아랍과 중국의 장기적인 호혜 상승은 글로벌 남남 협력에 중요한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집트의 유명한 중국 학자이며 이집트 히크마트 문화산업그룹 사장인 아흐메드 사이드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랍 국가들과 중국은 오랫동안 호혜 상승을 견지해오면서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아랍 국가와 중국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는 글로벌 남남 협력에 중요한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흐메드 사이드는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중국을 리해하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고 아랍 국가와 중국 간의 협력에는 광범위한 민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사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한 국제도서전에서 현지 독자들의 중국 도서에 대한 열정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 도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랍 독자들이 중국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자국 문학 작품을 읽을 때와 비슷한 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아랍과 중국 문화의 높은 상통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큼은 아랍 국가와 중국은 인문 교류, 경제 무역 관내, 정치적 상호 신뢰 등 여러 의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아랍 민중들의 친근감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아랍 세계에서 두터운 민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아랍 국가와 중국 양측이 장기적으로 호혜 상승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을 바탕으로 협력을 전개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흐메드 사이드는 역사를 돌아보면 외부에서 강요된 전략들은 아랍 각국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외부 세계에 대한 신뢰 위기를 초래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흐메드 사이드는 중국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와 1대1로 공동 건설 창의는 아랍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자금 조달, 기반 시설 건설, 인문 교류 등 실용적이고 우호적인 실천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비전과 이집트의 2030 비전 등 아랍 국가들의 발전 목표와 정확히 연결되어 아랍 세계의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흐메드 사이드는 서방과는 다른 협력 모델을 제공한 중국은 장기적인 호혜 상승에 중점을 두고 아랍 국가들의 국정을 존중하며 현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중국은 항상 아랍과 중국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사이드는 아랍과 중국 간의 장기적인 호혜 상승이 글로벌 남남 협력에 중요한 참고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흐메드 사이드는 이집트와 중국, 아랍과 중국 협력의 성공적인 경험들은 더 많은 남방 국가들이 그 협력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장할 것이고 아랍 국가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의 다른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무역 경제, 문화,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세계가 다극화로 나아가는 속도를 가속

0: 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정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씨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서장의 전통 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감로장약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며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현대인의 생활 속에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신비로운 자연이 빚어낸 감로장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예,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품이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일반 약국에서나 병원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또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으로서 안심하고 장약으로서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을 치료도 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서 5월 달에 들어온 새로운 약 화신 거후에는 미세순환 장애를 개선해서 각종 혈관 질환하고 신경계통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새로운 약으로서 치수의 전주환하고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상호 약효를 더 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미세순환이 막히면은 모든 만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0: 네.
1: 예, 바로 미세순환이 잘 통하면은 약물이 우선 먼저 빠르게 신체 병조에 도달하면서 치료율도 많이 높아지고 치료 효과가 단축됩니다.
0: 네.
1: 그리고 화신구복액은 대뇌하고 주기 혈관 순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라든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주의력이 분산되고 정신이 좀 혼란스럽거나 혹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수면이 문란이 생기거나 혹은 걸거나 누워있을 때 좀 경련이 일어나거나 감각이 이상한 증상, 사지가 차가운 증상하고 편두통 등 이런 증상 치료에서는 효과가 구복액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항상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그러니까 잠이 평상시 잘 오지 않고,

0: 걔 왜 머리가 땡하고 귀에서 소리 자꾸 나고 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얼굴이 눈덩이하고 눈덩이 특이 이러고 붓는다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손발도 저리고 시리고 예, 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걔게 지금 뭐 먹었는가 하면 지수의 전조환하고 화신커프에
1: 네.
0: 이거 지금 먹었는데 우선 거의 두 달째 먹는데 한 열흘 좀 거의 먹으니까 잠이 좀 아이오던 것도 좀 오는 것 같고 좀 자기 좀 이렇게 그저 이리도 적들이 쪼감이 자지 못하겠던 게 걔도 잠이 오고 예
1: 네.
0: 지금 우선 거의 열흘이니까 봐서 좀 알립니다.
1: 네.
0: 예, 걔하고 예, 손발이 시리고 이런 것도 좀 나고
1: 네.
0: 걔 특히 귀에서 좀 소리 나고 이게 좀 났습니다.
1: 네.
0: 완전히 나도 모르겠지만
1: 맞습니다.
0: 그것도 거의 두 달 썼습니다.
1: 예, 두통 어지럼증 이명 예. 이기서는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0: 이 화신커브에가 예. 예.
1: 맞습니다. 이게 뇌, 예. 뇌 혈액 공급 부조 우리 녹공실 부조라고 하죠. 대부분 내세 있으면 녹공실 부조가 있으면서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이명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그래 같이 결합했으면 빨리 낫습니다.
0: 예, 아마 아주 고명한 약인데.

0: 요 시간에 지금 위장염이 오메서리 그래 그런지 이게 왼쪽이 골이 막막 틀어치는 것 같고 그리고 머리가 반나 아프고 혈압은 지금 매일 한 날에 두 번씩 재했는데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약은 그저 그냥 그대로 먹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목 뒤띠 있지 않을까 목 뒤띠가 지레 난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1: 그게 잘 통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위도 또 아픈데 무슨 오늘이 검사하니까 무슨 균이 있다 하던데
1: 예 요번 노생간진이란 게 있죠 예?
0: 예예
1: 그 유물화성 강균
0: 예예예 유물 무슨게라 합니다
1: 예예
0: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 지금 조주 다시 쓰고 없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조주 다시 하고는 지금 망조에 두 가지 쓰셔. 예.
0: 그런데 이거 머리가 왼쪽이 아픈 것도
1: 머리가 왼쪽이 아픈 거는 그 혈압과 관계된다. 그리고 지금 파동이 심하다죠. 예. 파동이 심할 때는 그게 지금 노인 분들이 혈압 파동이 심하거나 혈당 파동이 심할 때는 식물신경물라이란 게 와서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약으로는 치수의 전주완하고 그 다음에 로더커완, 안서완 이 세 가지를 쓰면 그 이 저우선 지금 원란에 아주 좋습니다.
0: 네.
1: 지금, 예, 우리 노인분들이 이런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 이, 그, 혈당이 온정 안 되고, 딱 심장병 같고, 당방 내중풍이 올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자율신경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0: 예, 예,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압력을 느끼고, 당황하면서 점점 이 자율신경이란 거는 긴장하면 점점 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세 가지를 같이 쓰는데 효과를 용 잘 봅니다. 예. 그 세 가지를 같이 쓰셔. 치수의 하궁이, 러더커와, 안성완, 이렇게 같이 쓰면은, 예. 그, 먼저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 이 인체의 각 기능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딱 신경으로 잡아주는 이런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 여전 나이 들면은 연약해지면서 이 물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휴식할 때가 휴식 못하고 또 기능 발휘할 때 가서 기능 발휘 못하고 이래면 사람 늙어가고 병 납니다. 예, 그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무리 혈압약 드셔도 잘 안 되고 심장약 아무리 좋다는 거 드셔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예, 이럴 때에는 이제 전 그 세 가지를 결합했으면 됩니다.
0: 예, 예.
1: 예.
0: 불안하고.
1: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욕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심장병으로 치료를 많이 하죠. 근데 중성약으로는 심장병으로 또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일정하게 또 효과를 보다가도 효과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장약으로서 그 자율신경을 공제하면 그 다음에는 심장도 같이 낮아지고 혈압, 혈당이 다 또 온정됩니다.
0: 예, 예. 예. 그렇죠.
1: 예, 그래 약방에
0: 원래 나쁘고.
1: 예, 예. 그 지금 그 상태를 보면은 심장도 이 예, 심장에는 자율신경 이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 됩니다.
0: 아, 예, 예.
1: 예. 그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연계할게요. 예.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 선생님 좀 문의하자고 온전하게 전화로.
1: 예, 얘기하시오.
3: 예, 말하는 거 그냥 듣다가 온전하게 내 질문에 나는 선생님 크게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막 남처럼 실려가 이런지는 않는데 여기저기
1: 불편하죠.
3: 예. 다 아파가지고 중약도 쓰고 이렇게 방송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계속 그래 약 먹을까 그 이래 비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1: 맞습니다.
3: 예. 그런 게 지금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지금 다 약 처약도 쓰고 이래 약 써서 많이 좋아는 썼는데 아직도 선생님 이 전화기 심장이 좀 불편하고.
1: 예.
3: 장약도 의사들이 보면 그럼 병원에서 검사하면 내 그런 심장이 신된 틀어 할까

0: 서치병원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 했습니다. 예. 예. 그거 가면 심장이 나쁘다 말아야 하는데 이 심장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예. 이사들이 둥이들이 이래 가 오나서 이렇게 아파왔습니다 하면 매고 보던 게 심장이 영 나쁩니다 이랬대다. 그래서 심장약을 쓰는데 그게 어째
1: 맞습니다.
0: 예, 아이 낫다 말입니다.
1: 잠도 잘 나요 저희.
0: 잠은 선생님 이렇게 자고 한 잠만 자면 일어나면 된 다음에 전 밤 못 잔다 제가.
1: 이제 그
0: 나중에 막 신경질나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아닌데다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리고 밥은 또 먹는데 맥이 없어 자꾸 그 침대 누워만 있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 골반 여기 지금 허리하고 이 엉덩이 이 넓적비 있으니까 이게 어째서 영 이렇게 아픕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누웠다 이래 일어나게 되면 영 더 힘든다 꼬부리고 이래고 아침이랑
1: 옛날 막 거의 쫄지 않았은가? 그 니가
0: 아 지금 불었습니다.
1: 불었습니까?
0: 예 이렇게 그러니, 밥 먹는 거에는 또 예 밥 얘기 뭐
1: 예 막 이제 지금 환자분이 증상도 지금 예, 우리 이 치수의 전조환하고 화신커피를 같이 쓰면 됩니다.
0: 예. 네, 선생님이 그런 담낭의 시류도 있고 선생님 지방간도 있고 그나 땅구춘도 넣고 그렇습니다.
1: 아, 그럼 대사 잘 안 돼서 몸이 그렇게 남다. 예, 그런데 몸은 하지만 근육이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쭉 처지는 것도 구둥 같고 좀 뻣뻣하고 이런 이 경직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0: 지금 맨밥이 나선 이 무슨가 이 허리하고 이 엉덩이 여기하고 밤에 자지 못하는 게 지금이
1: 그렇죠.
0: 영답입니다. 누가?
1: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먼저 자지 못하는 것부터 해결하자면 이제 치수의 하고 안성완, 로도코완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정된 다음에는 꼭 소화계통 다스려줘야 된다. 간하고 담낭이.
0: 예.
1: 간하고 담낭 다스려주면은, 그러면은 그 엉덩이 뻣뻣한 게 낫습니다. 예.
0: 먼저 잠 자는 그거 먼저.
1: 그렇죠. 먼저 잠 자는 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잠 자지 못하면 그냥 교감 신경이가 활성화된 상태에 있으면은 전신 어디나 다 물러야 옵니다. 예.
0: 밤에 여가를 사람이 화장실을 가는 것도 밤에도 그거 다 알면서 한단 말이에요.
1: 예, 그게 제일 바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세 가지를 쓰면서리 그 다음에 조금 환제된 다음에는 소화계통 간하고 담낭 치료하셔요. 좋은 약이 있습니다.
0: 예. 그랬더니 이 식당 같은 거 지금 이렇게 잠이랑 자기 하는 거 몇 달 쓰면
1: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수면제 쓰던 사람들도 인차 났습니다.
0: 아니 예. 수면제 그 선생님 그도 예 강다짐을 그도 이랬지 수면제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1: 예, 근데 이 수면제라 쓰면 살살 조절하던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또 거부해서 이 몰라 얼만큼 다 오면서를 신체에 영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접 그 장 대표한테 찾아가시오. 그럼 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0: 예, 그까면 그러니까 어느 거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느 거 하고 이렇게.
1: 네, 예, 환자 상태를 보고 예, 혈압도 예. 보고 정서도 보고 이러고 어디로부터 해결할 거 방안은 먼저 예, 이 评估하고 그리고 약을 쓰면 된다. 예. 내일 직접 찾아가셔. 요즘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하나하나 났으면서 주위에서 그 이런 증상 치료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아니, 나도 이렇게 이 유수씨 방송에 딱 아들 이때 이 저녁 식사 때 돼서 또 손자에 님께 공부를 해볼까. 선생님 방송에 듣기 싶은데 가끔씩 밖에 못 듣는다. 그거 못 듣습니다. 낮에는 혼자 있으니까 어머니는 방송 듣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 가끔씩 온전하게 내 지금 이 방에서 문을 닫고 지금 하는데 그래 뭐 그거 먼저 쓰고 그래 이렇게 해도 그 딱 장대표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압니까?
1: 근데 장대표인데 가면 더 중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직접 대면학을 해서 우리 이거 사람이 건강 상태는 겉에 다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얼굴 색도 보고 예, 정서 상태 혀도 보고 예, 이래 보면 예, 그것도 중악합니다. 예.

0: 맞습니다. 선생님이 헤어를 본다. 그러니까 이 해끝이라니.
1: 말하지.
0: 아, 이런 것도 못 먹습니다.
1: 네. 해끝이 싹쓸이도 지금 그 심장 화가에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화도 심하고 전적으로 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 불면증이가 기혈 부족, 예, 기혈 불통으로 온다. 그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0: 그 동약이랑 썼는데 이 약이랑 많이 먹었으나 한 1년 반 이렇게 먹었는데 잠자는 게 잘 안 됐대다 선생님.
1: 예, 장약은 예, 그 먼저 예. 우선 먼저 이 정신하고 이 신경을 먼저 안정시켜 주며 치료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론 체계가 좀 다른다. 그래서 효과를 잘 본다. 예. 그 내일이 예. 직접 찾아가시오. 예.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전화 왔습니다. 예.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전번에 선생님과 문의하고 소리노.
1: 네.
3: 그 세 가지, 파상모소 요한하고, 예.
1: 네.
3: 그 다음에 조조 따시하고, 그 다음에 연칭 장제, 이 세 가지를 쌌습니다.
1: 예.
3: 싸서 여지간에 한 며칠 먹는데, 지금 저기나, 전번에 선생님과 저기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밥맛이 없다 했죠.
1: 예. 예. 예.
3: 그래서 저기나, 그, 요새간에 밥은 조금씩 좀 식사를 입맛을 돈단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밤이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잠을 그저 두 시간 한 번씩 깨나고 또 새벽에는 그저 5시, 6시까지 누워 쉬기는 쉰다.
1: 예.
3: 오지 않으면.
1: 예.
3: 그런데 요, 초저녁에 그저 11시, 12시, 1시 요래 때문에 어떤 데는 잠을 자꾸 설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를 먹으면 잠은 해결하겠는지, 그래, 뭐냐.
1: 예,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상마 소유한 쓰신 다음에 좀, 이 입맛도 돌아오고, 좀 정신 상태 많이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3: 정신 상태 맑아졌습니다.
1: 입 맑아지죠. 지금 실제로 그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파상마 소유함 너무 몸이 허약하던 분들이 파상마 소유한 쓰고 이 생물조에 돌아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아직은 그 세 가지 써야 된다. 한 3개월은
3: 또 빈혈이야 이거 뭡니까?
1: 예, 빈혈
3: 맥이 없다지만 그냥 맥이 없는 거는 이제 밥으로 또
1: 그렇죠.
3: 이제 다시 예. 시작하면
1: 그 음식료법을 했습니까?
3: 음식료법을 하는데 지금 예. 저기는 이제 치아를 가지 해놨어요.
1: 그.
3: 붙지 못해서 예.
1: 찰붙이 돼서?
3: 예, 찰붙이 돼서. 그래서 네, 그, 조금 구체해 가지고서는 요래.
1: 예.
3: 깨끗한 그 가세를 가지고 요래.
1: 아니, 그리면 그저 죽처럼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 재료를 다 넣고. 예.
3: 그러니까.
1: 예. 그 죽처럼 하면 더 낫을 것 같습니다.
3: 글쎄 말이에요.
1: 예. 그래서.
3: 해서는 우려서 예. 밥물처럼 그냥 마신다.
1: 예. 그리고, 이 거기다가, 이제처럼, 예, 소화란 좀 잘 안 되면, 좁쌀을 좀 넣고, 그리고, 예. 그, 같이 죽처럼 해서, 또, 이 좀, 치약으로 뭐, 갈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 잡수면 됩니다.
3: 예.
1: 예. 지금 상태가 보면은, 이, 이런 죽 상태가 더 낫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지 말이에요.
1: 예, 예. 그 죽 상태를 해서, 예, 그 재료들을 다 넣고 하죠. 그리고 얘 흡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밥도 나 좀 고실고실한 거 좋아하는데 밥처럼 그렇게 해서
1: 예.
3: 그래야 좋습니다.
1: 예, 주고 해야 됩니다. 그 상태면 그래야 흡수됩니다.
3: 예.
1: 예. 그리고 아직은 잡사야 됩니다. 이 작업 파상마 소유하는.
3: 예, 지금 잡수는데 아침에는 저기나 그런 연칭 장제
1: 예.
3: 대접하고 아침에는 저 조조 다시 하고
1: 예.
3: 저녁에 놓고 파상마 소유하느라고
1: 예.
3: 그렇게
1: 예 그래도 됩니다.
3: 됩니까?
1: 예예 그래도 됩니다.
3: 그리고 이미 전에 잤었던 거 그 저기나 좀 쉬든가
1: 망제사
3: 나도 예
1: 망제하고 허즐린데 완 잤었지.
3: 허즐린데 그거 저기나 잤었던 거 지금 사면은 괜찮게 나간다.
1: 아, 그러면 아이 잡사도 됩니다.
3: 아 그
1: 예.
3: 그러면 어찌입니까 그거 그건 아, 먹어도 됩니까?
1: 환자분이 드셔도 되는데 이제 예.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또 드셔도 됩니다.
3: 그거 더 뒀다가?
1: 예, 예. 우선 내세 있기 때문에 이 민영의 통지란이 꼭 나타.

0: 남다.
1: 굴심을.
0: 예, 그럴 때 이제 낮이랑 춥고 이럴 때 드시면 됩니다.
1: 아.
0: 예.
1: 아, 그, 그래도 저기는 맥이 없는 건 이제 차차 식사를 하면 되겠지.
0: 예. 그리고 아프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난 약 쓰지 마셔.
1: 그렇지 말이 나는 내 그거 그 우리 집에서 아이셨을까 나 또 내 뭐 어떻게는 간에 그래 뭐.
0: 아니 뭐 별로 아픈데 없으면 아이 쓰면 아이 쓸수록 좋습니다 약은.
1: 예.
0: 그래 한자 부는 것도 잘 대접하셔 골고루.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동생 신랑이 이 저기 그런 간경화를 알아서리.
0: 네.
3: 유수수 아래다 저수다 저 유수수 아래다 수관지어나이다 연신망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어, 그런데 용 좋습니다.
0: 예, 그 좀 엄중한 문에다가 그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 보면.
3: 예, 예.
0: 예, 엄중하면 세 가지 써도 됩니다. 예.
3: 어떤 때는 이 다리 어디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얼굴이라는 게 새까맣히고도, 예.
0: 예.
3: 이래는 게 지금 얼굴 색깔도 많이 더워지고, 예. 어떤 그런 거리랑 온전한다.
0: 예.
3: 예,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 꽃잠이 수치는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래된 게 지금 그게 정상으로 된 다음부터 지금 다시 올라야 간다, 지금까?
0: 네.
3: 그니까, 형, 좋다, 지금.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예?
0: 맞습니다, 예.
3: 소화도 못, 소화도 그래도 속이 드지에 식사도 못 하던 게 지금 식사도 잘하고, 어쨌든지, 형, 여름에는 좋단다. 이 눈이가 막 부어오면 그렇던 게 그런 증세도 없어지고, 예.
0: 네.
3: 이 배 자꾸 불른 것 같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예.
0: 네.
3: 지금 여름에는 좋단다. 그래, 이번에 그, 우리 할도에서 올 때, 수간전환 배달 받아서 저희 우리 할도에 우리 좋더라고.
0: 예, 수간전환 한 달 분을 사시면은 두 달 분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 한 개료 좀 90나루 드실 수 있습니다.
3: 예, 예. 그렇게 배달 받아서 너무 반가워서 이 약도 좋은데 약도 또 이렇게 많이 주니까.
0: 네.
3: 너무 반가워서요. 환자분이 기분이 좋아한다.
0: 예. 그리고 이, 이거 숭수환하고 이 수간전환은 원래는 그렇게 같이 아이스면 좋습니다. 이, 망쥐하고 수간전환 쓰거나 혹은 망쥐하고 또 숭수환을 쓰거나 이, 요거 이, 그 장대표하고 잘 상담하고 쓰십시오.
3: 예, 예.
0: 예, 어떤 분들을 보면은 수간전환 효과 더 좋고 망제가 쓰는데, 그 어떤 분들은 또 숭수환의 효과 더 좋고 이렇습니다. 예, 예. 그 숭수환하고 수간전환은 갈라 쓰십시오.
3: 그래, 예, 예. 같이 쓰는데.
0: 그래서 이 장대표하고 또 상담하셔, 문의를. 예, 예. 뭐, 또 엄중할 때는 같이 또 쓴다. 너무 엄중할 때는. 예,
3: 예.
0: 예. 그래서.
3: 상대한테 가서 약 좋은 겐다.
0: 아, 그러면은 같이 있어도 됩니다.
3: 예. 이제 또 무슨 증상 있으면 또 이 방송에서
0: 예.
3: 선생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이 어머니가 위축성염도 있고, 역류성 그 식도염도 있고 이러이 소화가 해야 되고 자꾸 국물도 올라오고 이래서 지금 수간전환이나 망제나 더수다시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4: 근데 지금 대학에 식국물이 올라오던 것은 많이 났고 늘상 소화해야 되니 그래도 그 증상들 좀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네.
4: 이번에 수간전환 특별히 활도 좋다니까 활도 잠깐에 좀 더 배달아 달란다 수간전환.
0: 활동도 좋고, 우리 위장도 질환으로 오래 앓은 분들은 이 간을 먼저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은 위장도 질병은 자연히 낫습니다. 이 간이가 나빠지면서 저물로 이 손상받는 게 위장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간전환 쓰시면서 이제 조주다시라든가 망제를 같이 쓰면 아주 효과 좋습니다. 예, 그게 또 이번 활동이 한 달 수간전환은 한 달 분 사시면은 두 달 분을 면비로 드려서 이 3개월 치 됩니다. 예, 이래면 3개월이 90날이면 한 개 료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0: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속 안전한

0: 중대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예, 대부분 이 우리 병독성 관염이든 간경화든 지방간이든 다 오래된 질병이기 때문에 항의료정을 따라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계료정이래 쓰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사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돌려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의견이 갈려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속담과 성구를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상좌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뜨린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상좌가 많아서 저마다 명령을 하면 무쇠가마조차도 깨뜨리고 만다라는 뜻인데요. 일을 하는데 부질없이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속담을 또 상좌가 많으면 가마를 깬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럼 아래에 여러 사람이 의견이 갈려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속담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2번 땅 파다가 은 얻는다. 3번 천하 장군도 먹어야 맥을 춘다. 4번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샛별 눈동자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라는 속담은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기 수상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 배는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 라는 뜻인데요. 주관하거나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 속담은 한 가정 내의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지 않고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하면 살림이 잘 꾸려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잔말이 많고 화목하지 못한 집은 편안하지 못하고 살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이 기쁨, 이 행복, 끝이 없습니다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작은 이득만 쫓거나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정작 소중하고 큰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공부할 때, 친구와 약속할 때, 일을 할 때에도 조금만 생략하자, 작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작은 편의를 챙기고 사소한 것을 아끼고 작은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결국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느새 소중한 기회와 믿음, 심지어 시간까지 모두 잃게 되는데요. 오늘은 작은 이득을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작은 새우 하나를 잡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크고 귀한 고래를 놓쳐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보잘것없는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동을 비호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학습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친구와의 작은 다툼에 얽매여서 서로 화만 내다가 소중한 우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감정 때문에 큰 행복을 놓치는 건 정말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작은 유혹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더 큰 목표와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음, 기와장 하나 아끼려다 대들보 썩인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기와장은 자를기나 세멘트 등을 일정한 모양으로 굳혀서 지붕을 덮는 데 쓰는 물건을 말하고 대들보는 건물에서 간과 간 사이에 두 기둥물을 건너지른 나무를 말합니다. 이 속담은 집 지붕에 있는 작은 기와 한 장을 아끼려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집 전체를 받치는 큰 대들보까지 썩어 망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작은 문제를 그냥 넘기거나 자그마한 것을 아끼다가 도리어 나중에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석가래 하나 아끼려다가 대들보 내려앉힌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빨리 끝내려고 계산 과정을 생략했다가 나중에 답을 틀리게 계산해서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게으름 때문에 훨씬 더 큰 수고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문제라도 대충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잡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꼼꼼히 챙기고 고쳐나가야 큰 어려움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잘 챙기다 보면 나중에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파란 풀잎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어 속담과 송구를 함께 알아볼게요. 와이토 토반, 리토 시문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밖에서 작은 나무판자 하나를 훔치려다가 집안의 중요한 문을 잃어버린다 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은 작은 이득을 탐내다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잃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소중한 친구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즐거움 때문에 소중한 신뢰를 잃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진짜로 값진 것인지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지시장이라는 손꼴을 한번 볼게요. 앞길 석, 손가락 지, 이를 실, 손바닥 장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손가락을 아끼려 하다가 손바닥마저 잃는다라는 뜻인데요. 작은 부분을 아끼다가 전체를 망치고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어려운 한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다 써버리고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전체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전반 상황을 살피고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보는 속담과 성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눈앞의 작은 이득과 잠깐의 편안함에 얽매이지 말고 꿈, 우정, 믿음, 미래와 같은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과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언제나 전체를 생각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후회 없이 멋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연길 씨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

이벤트를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장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 시한 중려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려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려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장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 시한 중려연설은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 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중요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려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과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 방지 중점 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 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 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치리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하에 응급지휘 기재를 구축하고 상시와 위험 공동의논 및 연구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0: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히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질의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 관리를 엄격히 틀어줘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평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 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 첨품, 산업 토대, 지역 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축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협동인재육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연구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이 부합되는 과학기술평가, 인재격려, 성과전화 등 제도기제를 수립, 완선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2일 연길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대회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시착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수요 견인, 개혁 혁신을 중시하고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활력을 증강해 봉사업 규모 확충, 구조 최적화, 효율 제고를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동부가 연변과학기술 대시장을 찾아 플랫폼 건설, 봉사 기능, 운영 모식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해당 시장이 기업들의 기술 거래, 지적 재산권 등 방면에 봉사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성과 추천

소개회, 대상 연결회, 기술 양성 등 활동을 주관함으로써 기술 공급 수요의 정밀 연결을 추동하고 고학기술 성과 전환을 다그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장화 방향을 견지

수요가 더 강렬해짐에 따라 의료 미용은 이미 소수 사람들의 소비에서 대중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의료 및 건강봉사 수입 확대 정책 기회를 다잡고 전연 동태에 주목하고 주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고차원 의료 미용 인재를 령활하게 초빙하고 선진 의료 설비를 다그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의료 미용 봉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인대 중목 경강 지혜 건강양생 사회구역 대상은 한창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허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객거 건강양생은 대중복지와 관계되는 민생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조양산업입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관리를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며 객거 건강양생, 회복간호, 의료미용과 기타 업종의 융합을 추동해 대중의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고품질적인 정신생활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배는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생태 환경이 좋아 객거 건강양생, 의료미용 건강양생 산업발전 우세가 두드러지고 전망이 광활합니다. 연결시에서는 사로를 혁신하고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결 장벽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 미용 제품 제조, 의료 미용 봉사 등 분야를 둘러싸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 미용 소진이 조속히 규모를 이루고 효익을 내게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소면오 가사집단 주식 유한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면서 업무 범위, 경영 규모, 취업 인솔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래 고령화 정도가 부단히 심화되고 주민 생활 절주가 빨라지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가사 봉사에 대한 대중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로 일소를 둘러싸고 신흥 봉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수납 정리, 반려동물 돌봄, 방문해 음식 만들기 등 세부 분야로 적극 확장하고 주문식 특색 봉사를 정성껏 제공해 업무의 품질화, 개성화, 다원화 승격을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족 가사 특색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직업기능 양성을 착실히 전개하며 종사자들의 종합 소양과 봉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서면오 가사 브랜드가 더 유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로띠번 커피, 가온 커피를 찾아 매장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매장 배치, 체인점 규모, 경영 효율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연변문화 관광시장의 독특한 금빛 명함이 되어 현지 커피 기업들의 광활한 상업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봉사 품질에 대해서도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연변 특색이 풍부한 커피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미각적 향수와 더 나은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경영 주제와 소비자들의 특징을 밀접히 결합해 지역 특색의 주제 전경과 편안한 공간을 정성껏 조성함으로써 고객 의존도와 충성도를 더 강화하고 입소문 전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은 산업 성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민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 담체, 취업 확장을 인솔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우리주 봉사 발전의 기초 조건, 우세와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봉사 발전을 지지하는 재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실물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하며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이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 물류, 창고 저장 운송, 봉사 외주, 애니메이션 설계, 인터넷 시청각 등 경영 모식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금융 봉사, 인적 자원, 검사 검측 등 봉사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며 생산성 봉사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 사슬의 고급화로 확장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생활성 봉사업을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양로 보

0: 교육, 의료 등 공공봉사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음식, 숙박, 의료, 미용, 객거, 건강양생, 경기활동, 가사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정밀한 봉사로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고품질 생활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 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5월 10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진 신소사건 도합 1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연결시가 6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가 1건, 훈춘시가 1건, 왕청현이 3건, 안도현이 1건입니다. 목전 조항제의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우리주에 이첩한 제3진 신소사건은 전부 각 현시 사업조정연락조에 넘겼고 제때 사업일꾼을 조직해 현장검사를 했으며 접수 즉시 처리, 감독시정 병령을 견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융마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10일 대학 졸업생 전문 초빙을 포함한 2026년 연결시 사업단위 사업일꾼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59개 사업단위에서 213개 일터를 제공하며 325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0: 2026년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 계열활동 및 룡정시 아마추어 축구경기가 일전 룡정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 기관, 향진, 기업과 사업단위 7개 대표팀 선수 근 200명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1: 연결인민공원 등산로 양쪽에 해당 화와 매화가 만발해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0: 5월 19일 중국 관광일 당일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는 무료로 대회에 개방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놀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90세 종남산 교수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송남산 교수는 90cm 지금도 정정하며 매주 진료, 연구,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수 비결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그의 건강 비결 알아볼게요. 네, 그의 철칙은 8시간 수면, 정기적인 운동과 과학적인 식사였습니다. 종남산 교수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잠이 제일 큰 보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낮잠을 규칙적으로 즐깁니다. 그의 또 다른 좌우명은 운동은 식사하고 자는 것입니다.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는 운동을 식사 수면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3, 4회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달리기, 턱걸이, 온몸 일으키기 등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동년배들, 심지어 더 젊은 사람들의 신체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바로 생활에서 운동을 습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러한 원칙은 중의학적 관점에서 음양 혹은 형심겸양의 원칙과 같습니다. 밤의 충분한 수면은 음에 속하는 바, 몸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보양하는 근본입니다. 낮의 규칙적인 근력운동은 양에 속하여 활력을 발산하고 대사를 촉진하는 핵심입니다. 둘은 서로 뿌리가 되어주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중의학에는 또 하나의 고전이론이 있는데 바로 비주기육. 다시 말하면 비장이 근육과 상호관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근력운동은 비위 기능을 강화하고 기혈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낮의 운동에 물질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근력운동으로 유지하는 근육량은 중의학적으로 보면 비위가 강하다는 외적 표현입니다. 이는 외부 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의 실체는 음평양비, 동적 균형의 현대적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네, 종교수의 운동 강도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밤 10시 30분에 전자기기 정지 알람을 맞춥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5분간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것으로 핸드폰 보기를 대체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기혈을 하초로 인도해 더 빨리 잠들게 합니다. 네, 점심 식사 후 눈 감고 조용히 앉아있거나 15분에서 20분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꼭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심신을 잠시 쉬게 하여 심양을 기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틈날 때마다 저항운동, 벽에 기대어 스쿼트, 앉아서 다리 들기, 밴드로잉 등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매번 몇 분씩 하루에 총 2,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걷기를 훈련으로 바꿔보십시오. 매일 빠르게 걸을 때 몇 차례 보폭을 크게 걸어보거나 뒤로 걷기를 시도해본다면 근육 자극과 균형 감각에 매우 좋습니다. 우월한 삶의 상태는 회복과 건설의 협력에서 나옵니다. 잘 자는 것은 생명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생명의 용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지키는 것은 세월의 심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밤 10시 30분 전자기기 정지부터 시작하고요. 내일 한 세트의 벽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종교수처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90세 고령에도 사업에 열중하는 종남산 교수의 장수 비결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정보들 알아볼게요.

젊게 사는 건 누구나의 희망사항이죠.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 아프고 시력이 흐려지고 정력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로화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로화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생활 방식으로 로화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젊게 사는 과학적 생활 습관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금식하는 것입니다. 네, 에너지 제한을 시뮬레이션하여서 경로를 활성화하고 로아세포를 스스로 정리하게 돕습니다. 무조건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주 2, 3회 짧은 시각 전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속도의 조깅보다 신진대사를 높이고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며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좋은 자극은 장수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가끔씩 찬물 샤워, 겨울 수영 또는 난방 의존도 줄이기 등 조언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염증을 줄이고 몸의 항간 로화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당분을 엄격히 조절한 것도 로화를 늦춥니다. 하루 첨가당 25g 미만으로 유지하고 밀크티나 디저트를 적게 섭취합니다. 당분은 콜라겐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 산물을 생성해 피부를 칙칙하고 처지게 하며 혈관을 로화시킵니다. 자연 로화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량질의 수면도 로화를 지원하는데 밤은 회복의 골든 타임입니다. 매일 7~8시간 수면, 규칙적인 시간대 취침, 그리고 1시간 전 전자기기 멀리하기 등 습관은 로화를 지원합니다. 밤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하루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세포 회복 속도는 낮보다 8배 빠릅니다. 밤샘은 텔로미어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매일 4, 7, 8 호흡법, 그러니까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입니다. 명상 10분으로 뇌를 청구하는 것이 어떤 안티에이징 성분

과학적인 자외선 차단도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로화의 주범이죠.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나 마스크 등 하드 선크림이 더 확실합니다. 20년만 지켜도 50세 동년배보다 10년은 젊게 보입니다. 네, 건강한 체지방 유지도 기본입니다. 비만은 세포 에너지 핵심 수치를 낮춰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체지방률을 건강 고미로 유지하고 너무 찌지도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육량이 젊음의 자신감이죠. 인간관계가 수명을 결정합니다. 하버드대 7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는 운동이나 식습관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일회 오프라인 모임,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외로움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따뜻한 교류는 생물학적 나이를 8년 젊게 만듭니다. 교면은 쓸수록 젊어집니다. 매일 새로운 기술 배우기, 반대손으로 양치질하기, 다른 경로로 집에 가기 등 뇌의 가소성을 자극해 보십시오. 이중 언어 구사는 치매 발병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움이 가장 좋은 뇌 항로화제이죠. 항로화는 성형 수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과학적 관리에서 나옵니다. 단식, 운동, 당분 조절, 숙면, 스트레스 해소, 자외선 차단, 사회적 교류, 돈의 사용, 이 모든 것은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10가지를 일상으로 만들면 동년배보다 10년 젊어지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나이를 먹게 하는 것은 피로가 아니라 무시했던 작은 습관들인데요. 여러분도 평소에 이런 습관들 유지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1위는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전신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세포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1시간 더 앉아있을 때마다 위험도가 12%씩 증가하며 골반 혈액순환을 막아서 란소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피부 광택도 없앱니다. 해결 방법은 45분 앉아있을 때마다 5분간 일어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오래 앉아있지 말고 10분간 산책합니다. 네, 소화도 돕고 기혈순환도 원활하게 합니다. 직장인, 운전기사, 산후여성, 특히 40대 이상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화를 두려워할수록 실제 로화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마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아진 것이죠. 옛말에 생각이 비상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장기간 불안은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피부 속 콜라겐을 직접 분해하고 피부를 처지게 하고 기미를 만듭니다. 해결 방법은 478 호흡법.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를 하루 3번 하고 자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주름만 쳐다보지 말고 불안을 완화해 보십시오. 완벽주의자, 갱년기 여성,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은 감정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게 되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위는 만성적 수면 부족입니다. 옛말에 자시의 담을 기르고 축시의 간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세포재생의 골든타임으로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 15분씩 일찍 잠자리 들어서

밤 11시 전에는 잔인 것으로 서서히 조정합니다. 자기 2시간 전에 산조인 백합 접살죽을 한 그릇 먹으면 숙면에 좋다고 하니까 실천해보는 것이었달까요. 불면증, 야근, 갱년기 열감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내 만성 불면증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자외선 피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름에만 자외선 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입니다. 노화의 20%는 자연현상, 80%는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유리를 뚫고 피부 깊숙이 침투해 주름과 기미를 만듭니다. 양산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마스크 등은 자외선 차단제보다 효과적입니다. 매일 한 주먹 분량의 짙은 채소를 먹으면 자외선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외 근무자, 피부가 예민한 사람, 35세 이상의 여성은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위는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조식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간식은 견과류로 대체합니다. 비스킷이나 디저트는 피해야 합니다. 뽕잎과 곡화차를 마시면 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고 피부가 처진 여성은 당 섭취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당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첨가당 25g 이내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매담 요기는 흡연 및 음주입니다. 흡연은 활성산소를 생성해 피부를 직접 손상시키고 혈액을 없애고 음주는 간을 상하게 하고 피부를 칙칙하게 만듭니다. 술자리에서 무가당 탄산수 레몬 슬라이드로 대체하면 레이에도 맞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구기자, 곡화, 결명자차를 마셔서 간을 보호합니다. 여성은 잦은 술자리나 흡연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서서히 줄여서 금단 증상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7위는 과로입니다. 비록 7위이지만 장기간 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내분비를 어지럽히며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에도 손상을 줍니다. 90분이라고 10분 쉬는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냥 눈 감고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황기, 대추, 닭고기 수프를 끓여 먹으면 기혈 보충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워킹맘, 가족 돌보는 여성, 창업자들은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장기간 피로하고 생리불순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노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평소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오는데 비싼 화장품이나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7가지 함정만 피하고 우의 방법들을 따라 한다면 조금만 지나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노화 촉진 요소들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피로에 짓눌리지 않으며 천천히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견과류는 볼프와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세포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먹는 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건강의료매체 헬스라인 등의 사례를 토대로 견과류의 각기 다른 건강 효과 알아볼게요. 아몬드 28g에는 약 4g의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적절한 섬유질 섭취는 당뇨병, 심장병,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섬유질은 포만감을 갖게 해서 뱃살을 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은 결과 똑같은 칼로리의 머피를 먹은 대조군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훨씬 많이 감소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매일 지속적으로 먹으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발생의 위험 요소인 심혈관 질환, 우울증, 당뇨병의 위험성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항산화제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생견과류와 구운견과류 9종, 땅콩버터 2종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호두가 가장 우수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과 싸우는 오메가3 지방산도 가장 풍부합니다. 그리고 캐슈넛은 건강한 지방, 섬유질, 단백질과 함께 철분과 아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철분은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면역력과 눈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캐슈넛은 탄수화물 스냅과 비교해서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캐슈넛은

마그네슘도 풍부한데요.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은 로인의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보탬됩니다. 그리고 피카는 심장 건강 증진에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제가 가장 풍부한 견과류 중에 하나여서 동맥의 플라크 형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 혹은 비만 성인이 4주간 지속적으로 피카를 먹은 결과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돼서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견과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심장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 한 알당 4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껍데기가 붙은 피스타치오를 권합니다. 껍데기 까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전체적으로 간식을 덜 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엽사를 비롯한 망간 구리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K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밥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과 혈압이 높고 지방간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체중소설을 위해서 더더욱 이것저것 가리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참고 있나요? 사실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도 체중, 허리 둘레, 혈당이 자신도 모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오후 5시 전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신체 지표가 스스로 좋아집니다. 저녁 시간을 앞당기면 정말 이렇게 신기한 변화가 있을까요? 2026년 1월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오후 5시 이전에 저녁을 먹으면 대사 효과가 현저히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000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저녁 식사 방법을 발견했는데 바로 오후 5시 전에 저녁을 먹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입단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연구는 서로 다른 식사 시간에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는 오후 5시 전에 저녁 식사 끝내기. 이것은 명실상부한 체중 감량 효과의 왕이며 인슐린 감소 효과도 가장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5시부터 7시 사이에 저녁 식사 끝내기. 효과는 좋았지만 1위에 비하면 약간 뒤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위는 7시 이후에 저녁 식사 끝내기입니다. 제한사항도 있겠지만 개선 효과는 이 세 가지 종류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건강하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다면 적게 먹는 것보다 일찍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에 매일 영업시간을 설정한 후 이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되면 자발적으로 야식이나 간식과 작별인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 네 가지 황금 법칙을 기억합시다. 황금 시간은 자기 4시간 전에 먹는 것이고 위장을 일찍 퇴근시켜야 합니다. 황금 분량은 7알 정도, 절대 배불러서 괴로울 정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황금 조합은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기름지고 느끼한 강한 맛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황금 습관은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놓고 식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살 때 큰 것을 고릅니까? 아니면 작은 것을 고릅니까? 과일은 크기에 따라서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과일 크기를 선택할 때 핵심은 영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있으면 작은 것을 선택하고 과육에 영양분이 있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선택하면 됩니다. 포도, 대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풍미물질이 모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일 때 작은 것이 껍질의 비율이 가장 높고 영양이 더 농축되어 있으며 풍미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감귤류 과일의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C는 주로 과육 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크면 과육이 더 많고 이러한 성분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의 경우 일부 큰 과일 품종은 육종을 통해서 세포수와 적당한 팽창을 잘 결합해 클 뿐만 아니라 당과 산의 균형 및 풍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수박은 클수록 성장

단계 빛과 수분이 충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숙도가 더 좋고 영양소와 리코펜의 활성 함량이 더 안정적입니다. 껍질째 먹고 영양이 대부분 껍질에 있는 것은 작은 열매, 어두운 색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 먹으며 영양이 과욕에 있는 것은 정상보다 크고 열매 모양이 단정하며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을 살 때 신선도를 보고 과실이 단단하고 흐물흐물하지 않으며 과일가루가 온전해야 가장 신선합니다. 과일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핵심은 크기에 있지 않고요. 품종, 유통 경로, 성숙도 및 신선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젠 어떻게 과일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0: 오늘 시간에는 고십세 종남산 교수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각종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1: .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0: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해마다 5월 12일은요 전국 재해 방지 감소의 날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은요 항상 경계를 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보다 안전한 내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설마 나에게라는 마음보다는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마음이 또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오늘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만입니다.

0: 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에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나이에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요,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육아 코치 김미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1: 오늘은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눔을 들으면서 자신은 어떤 유형이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또 이미 부모가 되었다면 자신은 아이에게 어떤 거울로 비춰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0: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류성 1은 방치하는 부모, 부적격 부모, 난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인데요. 아동 학대와 달리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부모로서 부적절한 경우 그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해주지 않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가난한 아이는요. 나서부터 그랬죠. 부모가 사랑스럽게 자기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좀 더 자라서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아이는 세상을 탐색하려는 욕구가 왕성하게 되는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엄마가 웃으면서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좀 더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는 잘못한 일에 부모가 꼬시어주고 그리고 잠시 뒤에는 다시 용서해주고 생각을 같이 해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가 더 자라서 금도표에 아직 점수만 잔뜩 받아왔을 때 그런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늘어놓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1: 그렇죠. 이러듯 아이는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껴안고 쓰다듬어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배워가는 그 성장 과정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0: 이 시절에 넘치다간 아이는 끊임없이 이는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라는 문구들을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과 부당한 태도를 받을 때 그것을 부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 문제로 여기 쉽습니다.
1: 그렇죠. 많은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부모가 될 만한 능력이 없어 자녀를 방치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고 또 부모가 되기는 자신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없지 않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네의 사랑을 잃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지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일반으로도 너무 힘들다든지 자네에게 관심을 돌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네가 부모인 자식을 정서적으로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부모들은 자네에게 누나를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해 라는 대기구를 자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주석 2는 자네를 유기하거나 보호하는 부모 난 가치 없는 존재야 난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부모들 가운데 죽음이나 오래된 질병 이혼 또는 아이를 계속 학교에 보내므로써 아이를 신체적으로 유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유기하는데 예컨대 아이에게 말을 안 하거나 아이를 보호하는 힘으로 아이를 유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두 가지 유기 모두 아이에게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치유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정서적 상처와 충격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1: 그렇네요. 보면 이 신체적으로 유기당한 아이들을 보면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특히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들에게는 뭐 양육이라는 게 너무 일이 많고 어렵게만 느껴져서 아이를 뭐 어떨까요? 부모에게 맡긴다거나도 기숙시설에 맡긴다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식으로 양육이라는 무거운짐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애기를 뭐 잘 키우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말이죠.
0: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유기하는 부모는 대부분 그런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기초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아이에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은 아이를 돌보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부인데 부모로서 가치 있는 힘과 중요성을 이용해 아이를 지배하려 들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밀착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런 부모의 지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그렇네요. 이 침묵이라는 형태로 또 부모에게 거부당했을 때 아이가 받는 상처는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고 봐야 되죠.
0: 네? 네, 맞습니다. 여기 곧 버림받은 경우는 아이로 하여금 불안과 자기 강박 그리고 분노의 화살을 단단하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는 경향을 갖게 만듭니다.
1: 그렇죠. 항상 바르고 건강한 아빠 엄마 사랑 먹고 바르고 씩씩하게 잘 커갈 아이들이 이렇게

0: 죽임을 받는다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정말 평생을 두고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를 얻을 때 상처는 아이들을 중창하면서 치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0: 그래서 이런 운명의 그늘을 지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극히 적은데 이런 아이들이 장차 바르고 씩씩하게 커가는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잘 또 섭수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참 우리 어른들이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을 먹여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마음속에서 곪아가며 또 자기상을 손상시킨다는 그 결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잠깐 노래 또 듣고 와서 우리 강사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0: 유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1: 네. 아이에게 아픈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 세 번째는 전초등으로 숨막히게 하거나 소유하게 되거나 내사에 간섭하는 부모인데 엄마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거나 필요 이상 및 식도를 지키라고 하거나 아이에게 많은 보시려고 하거나 사사건건 간섭하는 식으로 아이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한테서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이 요구가 많은데 부모는 아이를 위해 엄청난 희생과 훈실을 하면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공을 많이 드리고는 그 보답으로 자녀의 엄마를 바랍니다.
0: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리 개별화라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제인 것은 각종 부모들 가운데는 아이를 정말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 속에 깔려있는 진짜 마음은 난 내 전부를 원해인데 이런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아이가 보게 되는 것은 넌 엄마 또는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0: 뭐 아이가 숨막히게 하고 또 소유하려고 드는 부모의 유형에는 몇 가지 있다고 봐요. 그럼
1: 네, 여기는 첫째로는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밑바탕에 두고 주목하는 부모고, 둘째는 아이를 지배하려면 직속이 들리는 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꼭 자기처럼 생각하고 뜻이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부모,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된 대의 존재가 아닌 자식과 악몽처럼 느끼고 따라서 아이가 독립적인 대의를 바라지 않는 부모, 그리고 다섯 째는 혼자 되는 게 두려워서 아이를
0: 자식도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때 부모의 눈빛이나 그거 아이가 뭔가 잘못하기만 한 지라지는 못마땅한 눈길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긴장하는
0: 하게 되고 또 뭔가 지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긴장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그리고 자신이 멍청하고 부족절하고 눈높여 가냐고 느끼며 이러한 느낌 때문에 이런 것을 싫어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해보는 데 있어 뒤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너무 가하면 때가 벌어질 수 있듯이 너무 많이 던져는 것도 자신이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들여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직 두 가지 유형이도 남아있는데 다음 기회를 기대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사연이 있어요.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5학년 딸을 둔 엄마인데요. 며칠 전 공부 때문에 아이를 좀 혼내줬어요. 원래 저희가 함께 세웠던 규칙은요, 하글에서 집에 돌아오면은요, 일단 밥을 먹고 또 숙제를 다 한 다음 놀기로 했었는데, 저희와 딸이 함께 세운 규칙이고 또 딸이 아주 좋아할 만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일단 숙제를 다 완성을 하고 그 이후로 몇 시간을 놀던 저희가 터치를 안 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요, 집에 돌아와서 숙제부터 해야 하는 상황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나름 잘 지켜왔다 생각을 했었는데 2주 전부터 갑자기 부리지도 않던 늑자를 부리는 거죠. 처음 몇 번은 좋게 저희가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운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고 함께 따라줘야 할 게 아니냐고. 네, 그런데 들어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칠 전 어떠요 들으시고요?
1: 네,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저학교 5학년이면 스킵이 당겨지도 있잖아요. 말하면 너무 압박을 가하지 않았나,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잘못될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어머님이 아이와 압박을 가해서 말했으니 먼저 며칠 아이가 비키는 비키는지를 켜보다가 아이와 소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키는 계속 잘 비키면 좋은데 비키는 비키지 못하면 아이와 비키는 비키지 못하는 원인에 관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비키는 비키지 못하는 다른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럼 아이는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교육을 세우고 뭐 사춘기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사춘기 아이니까 더욱 그럴 수도 있겠죠.
0: 맞아요.
1: 아이가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심리 정서가 있는지, 혹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아이와 인들들 소통을 함께 하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당부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저희 아들은 어떤 규칙을 내 아이가 어떤 규칙이든 내 아이가 좋아하고 또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규칙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아들 경우에는 숙제를 다 해서 돌아와서 먼저 한 밤에 놀기도 하고 놀다가 숙제를 한 적도 있고 아침에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아이가 자기들로 자기한테 맞는 규칙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어머니는 아이와 아이를 관찰하고 소통하면서 또 공감해주고 넌 항상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야. 넌 항상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아이야. 라는 그거를 비춰주면 아이는 훌륭하게 자랄 겁니다.
0: 그래서 아이들,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소학교 단계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좋아하고 장난이 심하잖아요. 놀기를 좋아하니까.
1: 그렇죠.
0: 놀기를 좋아하는데 아이 높이는 그냥 붙들어 두고 집안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창살하는 감옥이잖아요.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래라 저래라 일거일도 살피고 그냥 감시하는 것처럼 이제 뭐 했니? 뭐 누르니? 이거 놀지 말랬는데 또 갖고 놀아서 휴대폰 치워 아니면 나중에 또 싸우고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망승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어른들도 있잖아요. 몇 주에 며쳐서.
1: 네,
0: 휴대폰을 넣는다든가 숙제를 안 한다든가 자꾸 말하다 보게 되면 애들도 아유 들먹잖아요. 들먹어.
1: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아이를 잘 생각하고 규칙도 아이한테 맞게 지키라고 강조하고 하는데
0: 그래요.
1: 저희 부모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5학년이게 되면 자기

0: 인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너는 내 아이니까 꼭 내 말 들을 때 이런 식으로 항상 하잖아요.
1: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이도 이래서 이렇게 놀이를 못하고 제안을 받는 게 쌓이고 어른도 어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둘이 충돌하게 되면 터지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갈급해도 안 되고 너무 통쾌해도 안 되고 정말 이때는 적절하게 정말 진짜 어떤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지켜봤을 때도 정말
1: 그렇죠.
0: 엄마라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1: 많아요. 맞아, 맞아. 목구멍지 올라왔던 말도 삼키게 되고 가루받다 네. 울려받다 화가 날 때도 있죠. 귀쌤 한번 안기고 싶은 아빠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꼭 참고. 네. 네. 아유,
0: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부모가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1: 힘들어요. 맞아. 다 애를 키워보는 그런 가족이나 아빠 엄마라면 다 느낄 수 있고 말을 저근저근해서 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네.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놀고 다니고 그럭저럭 키워가면서 놀이도 놀고 뭐 숙제공부도 네. 하고 반은 놀고 반은 일을 하고 엄마도 또 거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이를 차차차차 먹어가면서 네. 샘도 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애 눈높이 맞춰서 얼리면서 그렇잖아요. 달래면서
0: 맞아요. 네. 항상 긍정적인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단계가 다시 사실을 재양용하는 단계라고도 말한답니다.
1: 그렇죠.
0: 네.
1: 모든 가정에 행복하고 웃음소리, 글소리, 노래소리, 랑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그림을 그려보면서요. 이런저런 속 터지는 일, 스트레스 일이 있더라도 내 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후회는 하지 말고 너무 세게 강하고 욕하고 때려도 어디 다치거나 부러져도 어디 집안에 물건이 망가져도 다 손실이잖아요. 생각해보게
0: 그렇죠.
1: 되면. 그러니까 좋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0: 네,
1: 오늘 우리 아이의 정서 문제, 그 나쁜, 네, 거울이 되는 부모,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류형. 그러니까 부모부터 처신도 또 자라고, 아이도 자라고, 뭐, 거울로 보기 때문에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는 집안의 그런 분위기를 평소부터 쭉 잘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강사님의 답변도 잘 들었고, 오늘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네요, 많이.
0: 네, 예, 거기가 굉장히 시간이 있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1: 그래도.
0: 오늘 목소리가 참.
1: 네. 그래도 끝까지 시간 돼서 어떻게 견제 하나만 해서는데 끝까지 견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햇빛 좀 또 하세요. 집안에 좀 바깥보다 좀 춥잖아요. 보통 으스스하고. 네. 그리고 햇빛 좀 한 10분, 20분 쪼여주고, 정서도 네. 좀 더 바꾸고 그러시고, 우리 강사님께서, 강사님이 건강해야 저희도 또 방송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유를 빕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미관뿐만 아니라 건강도 위협하는 뱃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뱃살은 빼기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뱃살이 생기는 원인과 허리둘레 감소에 효과적인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뱃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손으로 꼬집을 수 있는 피부 바로 아래 붙어있는 피하 지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없지만 뱃속 깊은 곳,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적당한 피하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문제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인슐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이 돌아다니는데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에너지로 쓰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 열쇠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처음엔 참고 버티지만 결국 췌장이 지쳐 쓰러지는 순간 우리가 흔히 당뇨라고 부르는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란의 시작점에 뱃살이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심장은 참 성실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피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 뱃살은 심장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장 지방이 뿜어내는 각종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을 거칠게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먹은 기름기 많은 음식들이 달라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 뱃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다음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아이를 갖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뱃살이 나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어난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뱃살을 만들어내는 주범들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 바로 정제된 곡물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같은 것들입니다.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현미나 잡곡으로 진 밥을 드셨지만 요즘은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 흰쌀밥을 많이 찾습니다. 너무 빠르게 소화되어 급격히 오른 혈당은 췌장을 자극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쏟아내게 하고 결국 남은 에너지를 뱃살, 그것도 내장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걸 도와줍니다. 게다가 재정된 곡물은 식이섬유가 부족해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 또 금방 배가 고파져서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두 번째 주범은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녀석들은 음료수, 빵, 과자, 소스 등 가공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과당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될 수 있는데 과도한 과당은 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고 이 지방이 다시 뱃살로 향하는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콜라 한 캔, 단 커피 한 잔이 순식간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만 그 여파는 우리 뱃속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폭탄처럼 들어온 단물을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결국 남은 찌꺼기로 뱃살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김옷, 각종 빵과 과자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전혀 쓸모가 없을 뿐더러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내리는 1등 공신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우리를 유혹하지만 고스란히 뱃살로 찐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범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자도 뱃살이 늘어납니다.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우리 몸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치 배고픔을 날리는 호르몬은 폭발적으로 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줄어드는 것이죠.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고 회복하는데 그 기회조차 빼앗겨 버리니 뱃살이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범은 움직이지 않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허리 근육과 배 근육은 점점 힘을 잃고 뱃속 장기들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뱃속 내용물이 앞으로 쏠리면서 배는 더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활동량이 줄어드니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이젠 도강중이온이라면 거의 익숙한 걸 알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서 우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까? 바로 일백화 군방 북쪽에 신화사전 군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면적도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리 예약이 없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선 도강중이온 3층에 새로운 과실이 들어왔는데요. 이 과실은 미국, 한국, 중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서 연구 제작에 성공한 치료율이 100분지 94으로 되는 JRA 의료 의료기계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기계는 무슨 의료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의료기계는 RA 두 번째 그 류에 속하는 의료기계인데 안전성은 의료기계로 놓고 말하면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는 그 펑션이 제일 낮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붕대라든지 수술칼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게 됐고 1류는 안전성이 중으로 되는 건데 주약의 그 수의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결국 체온기라든지 이처럼 안전성이 아주 편한 이런 그 의료기계에 속하는 그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척추 우야 제야 치료계의 기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 MT라는 게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의료기계 류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펑션이 좀 큰 겁니다. 주자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의료기계는 2류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1, 2, 3, 4, 2류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어있으면서 안전성은 완전히 실험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의료기계인데요. 주약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뭘 치료하는 의료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의료기계는 미국, 한국 여기에서는 이미 아주 광범한 범위에서 보금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국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 지금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높은 효과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흡입력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주약의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의료기계 가운데서 경추, 요추 그리고 뭐 여기에 판관제 여성들로 말하면 해산한다 하면 판관제가 그 골반 그 부위가 늘어나서 동통을 해서 변형되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우수한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주약에는 경추, 요추, 흉추 이걸 치료해주는 데서는 이 의료기계가 세계적으로서 비교적 이름을 놓는 이런 우수한 의료기계가 지금 도강중이온 3층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간만 탈출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관 협착, 척추관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동물이 그 척추 같은 걸 쏟아 보면 아시겠지만 해도 척추에는 그게 중간으로 통하는 그 골수가 내리 흐르는 같은 그 관이 있죠. 그게 척추관입니다. 그 척추관은 바로 신경관입니다. 신경이 거기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서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나 그리고 그 팔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다면 내리 뭐 고관절이 불편하거나 다리 내리 발끝이 아파나거나 불편하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돼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척추 망곡증, 허리가 삐뚱근해 있죠. 허리가 삐뚱은 앞으로 삐뚤었거나 뒤로 삐뚤었거나 옆으로 삐뚤었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초 소관절 종합증, 여초에는 12가지, 12개 마디가 있는 것, 흉추가 12가지 마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게 펑추에 나오게 되면 그 동통과 움직이는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뭐니까, 이 동학병원에 가서 예, 5일만 성세명 치료로 지금 내 와서는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1: 예.
2: 예, 나는 원래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1: 예.
2: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어지럽고, 예. 그 다음에 또, 한에 또 모이는 각이 되게 되면 심장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1: 예. 예.
2: 예. 심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뛰는 게가 많이 확 빨랐다 같은데 늦었다가, 예. 그리고, 많이 뗐다, 늦겠다, 이런 증세 있고, 그리고 숨이 허리차합니다, 조금.
1: 예.
2: 예, 그래, 이런 증세 여러 가지 증세라서, 예, 다른 데 댕님에도 좀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예, 그렇게 이상적인 치료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효과로.
1: 예.
2: 예, 네, 소문도 듣고, 또 우리 친구들도 가서, 예, 거기 가서, 저, 조인만 선생님 약도 제 먹고 치료를 가 받았는데, 아주 좋다, 효과 좋다고, 예. 그리고 저기, 뭐니까, 지금 무슨, 특히 그부, 저, 조인만 선생님 보니까 이 심내 혈관.
1: 심장과 뇌 혈관에 있어서는 기능상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로서 널리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내가 가서 나도 작가매가 약 치료, 진단받고, 약 지금, 갖다 먹은 적당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내가 확실히 약을 먹어서 벌써 며칠 안 되니까 내가 벌써 감각이가 영 아닐 거다. 예? 이게 특히 이 뭔가 그래 심리 이게 뭔가 심리가 뛰는게가 벌써 많이 고르짖었더라. 내 이 뭔가 되면 혈압비가 들어오는데 매일마다
1: 그렇죠. 그게 예. 나타나죠. 예예.
2: 뛰는 거 보니까 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나가, 그, 숨 차는 게, 숨도 크게 아예 탄다.
1: 그럼요, 예, 예.
2: 예, 내가 지금, 그래서, 다시 두 번, 저기, 치료 가서 약건, 지금.

0: 그래, 옛날 이러니까 나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밤잠.
1: 심장으로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많은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예.
0: 예, 네. 그리고 잠만 조금 자게 되면 맨 꿈이 그래서 가득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잠도 통잠 자고 영 편안합니다. 지금 약 쓴다는.
1: 아, 그렇죠. 예, 예. 네.
0: 그래서 내 지금, 야, 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번에 제대로 지금 만나서 이래서 치료도 지금 잘 받고 효과도 잘 보는데 아무래 바짝 좀 치료를 몇 번 더 하려고 예, 좀 가서 약을 질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또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1: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분은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환자가 너무 쏠리게 돼 있으니까 예약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약됐으니까 오늘 오시게 되면 앞순서에다 배치하게 주게 돼 있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광 중년 조일만 의사 선생 중약을에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3: 어, 예, 그런 게 저는 원래 그 위장이 좋지 않고 속이 계속 쓰리고 예, 배가 더부룩하고 그랬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예.
1: 예.
3: 그리고 의사 말하는 게 저 당뇨병도 있답니다.
1: 아, 예.
3: 예.
1: 소화가 잘 되지 그래, 않는다면 자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3: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고혈압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뭐 잠을 잘 못 잤어.
1: 아, 예, 예.
3: 어, 그러던 게 약을 이래 중약을 먹은 게 효과가 확실히 오전은 식이 나타납니다. 영 좋습니다.
1: 그럼요.
3: 잠 잘 자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소화가 잘 된다.
1: 예.
3: 그래서 제 내 주머니가 뭐 내일 친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라도 됩니다. 내일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오전에.
1: 예, 내일 오전에 오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다 가능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삼촌이 중풍 후유증으로 춤을 흘리고 밥도 입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술 들고 예, 다 미아리 아이들 가고 입에서 그저 춤 깨지지 흘려댔습니다. 그러던 게 조일만 선생님이 모집 가서 그래 배우고 온 게 오늘까지 일주일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춤을 흘리는 거 하고 손이 그렇게 떨던 게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 우리 삼촌이 좋아지는 거 보고서 예, 또 역시 동리가 또 얘 같이 가겠단다. 내일이 얘 젊은 선생도 예약하는 게.
1: 예, 내일 걔가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오늘은 또 늦고 해서.
1: 예, 내일 오전에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지민결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나 정말 탈출 있고 작은 경우 타올까지 있어서 예. 그래서 허리부터 다리 내리 저리 내리 아파서 이래 밀차를 밀고도 잘 못 걸어 댕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 밀차를 밀지 않고 대형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5: 그리고 또 당뇨염이 있어요. 달걀 한 개도 못 먹던 게 있어요. 달걀 매일 먹을 수 있고 또 비형관염이 있었어요. 아이 이게 또 뭡니까. 잠에도 놓고 무릎 아래 다리에 내게 없었어요. 용 그렸습니다.
1: 네.
5: 지금 잠내 증상이 되고 무릎 다리 아래에 내게 분개 좀 내게 난 게 알긴다.
1: 어, 그게 리맹길 선생 찾아서 그렇게 치료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약물관으로 해서 강구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리맹길 선생 치료를 받으니까 강구의 정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뭐 소화도 잘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유하고 계세요. 찾아오세요.
5: 맞습니다. 이 수소 위험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속이 굳어졌어요. 밥 먹을 생각 손이 없었는데 지금 밥 병 잘 먹고 있습니다.
1: 어, 그러면 됩니다. 노년에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5: 예. 오늘 예약하자 그럽니다. 예,
1: 리맹 교수님 오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시니까 실 놓고 찾아오세요.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세요.
6: 집에 아저씨가 도망가면 만성위험도 있고 기형도 있으면서 그냥 자꾸 위가 아리고 쓰리고 아프다고 이래서 그냥 이 배를 붙잡고 댕기는 자꾸 만지면 댕기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0: 선생님 가서 머니 문에 하고서 니맹기 선생님 보이고 성냥을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용 좋았을까 지금.
1: 예.
0: 지금 니가 아들이지 않고 얘 아, 쓰지도 않단다. 소화도 아이들에게 소화도 잘 되고 밥을 좀 잘 먹습니다.
1: 예예.
0: 그러면 그 한 맥이 없겠지. 요새 맥도 난단다. 밥 잘 먹으니까.
1: 아예 그럼요.
0: 예. 예. 그리고 지금 위가 한 분사도 뭐 지금 쑥 내려가고서는 그다음에 변비 땡기 변비 해결돼서 탑니다. 변비 없어서.
1: 장도 문제가 더불어서 해결받습니다. 장도가 예, 그래. 아주 유난해야 되지. 그게 예. 변비가 생기거나 장염이 생기게 되면 면역력 약화와 더불어서 노폐물, 예.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모든 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병길 예. 선생 찾아보시니까 해결 그 방면에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또 반복이 나지 못하겠을까 때조금 더 벌려고 오늘 또 가겠는데 우리 뭔가 맞은 편에 한쪽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한쪽 할머니 치과를 어디에 갈 줄 몰라서 내가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 흉과 치과를 보냈습니다.
1: 예.
0: 거기 가서 둘리도 맞춰와서 너무 좋아서 예. 자기 이빨보다 낫단다. 그날부터 고기 먹고 싶어 낫다고 화장가 드시고 먹어도 어렵다.
1: 그럼요. 모두 그렇게 예. 이야기합니다. 여기 흠가 구강 예. 예. 아주 예. 인기 있습니다. 예.
0: 그래 좋다고 나를 방송에다 대신에 말해달라.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0: 오늘도 님에게 선생님 돌라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저씨도.
1: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 기원입니다. 예.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저 형부가 그 아침에 쉬고 일어나니까 막 입이 한따글 가고 눈도 가고 막 숨이 줄줄 흘리고 이러면서 말 똑똑하지 못하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 별만 선생님들 찾아가라 해서 친구의 중요한 잡수인게 지금은 우선 두번 가져다 중요한 잡수고 친구는 하루가 넷이 하는데 엄청 좋아졌답니다.
1: 그럼요. 예예.
3: 예. 예예. 그래가지고 오전에 식사도 하고 맥이었던 게 맥도 나고 이 혈압도 온동되고 머리 용 아파하던 게 지금 머리도 많이 좋아지고 예 맑아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친구를 하면 또 약을 떼야 된다 하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그런 가겠다고 우려니 있다가 니 또 예약해달라 이래면 그래야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오늘도 한번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신나고 찾아.
3: 우리 저 뭔가 동서가 치료 두 번 그 뭔가 별만 선생님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동서 언니가 요즘 어제 갑자기 또 혈압이 올라가면 막 오지러워가지고 예, 그래 댄디란 막 따가서 지금 그럼 뭐니까 우리 동서가 그 언니를 이제 또 내일 병원 보내겠다며 그 언니 그런 형님이 예약해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1: 내일 됩니다. 예예. 예.
3: 내일 그 우리 뭐니까 그 사도를 예약해주세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래 예. 가서 오늘 전한 전화번호를 대기다며 앞순서에다 배치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찾아오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도광 주변에 저희만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약도 먹고, 예. 그랬는데, 이 원래 나는 이 위축성 위염용 어란 위축성 위염이 있었습니다.
1: 예.
4: 이래가지고 약도 쓰고 했는데 잘 낫진 않은데, 요번에는 이 저희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매우 많은 효과를 지금 보는 게 알긴다.
1: 예.
4: 이 위가에 이 음식 바로 못 먹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그래도 저리 배가 불어나고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예. 그리고 그다음 또 이 고통시에 또 어떨 때 보면이 이 뭐니까 시큰 이렇게 물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입안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그래서 위가 조금만 음식도 먹으면은 다른 음식 먹으면 이 위 막 쓰리고 거기서 막 아프고 이래서 밥 못 먹으니까 막 힘이 안 나고 이랬는데 내 지금 두 번 치료를 받고 약 쓰고 했는데 영 효과도 없습니다.
1: 그렇죠.
4: 뭐 가림 없이 밥도 영 잘 먹습니다. 소가 잘 되고 트림이 벌써 안 나고
1: 예.
4: 폐기 안 나고 이래서
1: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1: 예
4: 그러니까 나의 영 이 위가 편해서 이 지금 밥 잘 먹으니까 나의 용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이 항상 이 입구 체가 나서 이 또 몸하고 가스르기 되면 또 했습니다, 나는.
1: 예, 예.
4: 예. 그래서 이 입안에 하나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입안이 계속 아래서 예, 뭐 물 먹어도 막 아래 나고 이랬는데 찌찌금리.

0: 이 약수구슬이 지금 이 이것도 요 지금 이어가는 이유 없습니다. 요 자주 입붙여 놨는데 이렇습니다.
1: 예.
0: 야 이러니까 내오 이 좀 아 선생님 명잘 선택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약을 써보니까 내 모든 게 지금 이보니까 위부터 시작하고 또 이 지금 입구체도 그렇고 밤에 또 소변 자수 있는 맛이 개뭐니까 많아서 자주 드나들면서 잠 못 자던 것도 지금 영 좋아졌지에서 지금 내 제일 지금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0: 오전에?
1: 네, 예. 예.
0: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히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옳습니까? 전화
1: 내서.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씨름 놓고 말씀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 예.
3: 나는, 예, 최기명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런다.
1: 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 전번에 4월 인지 한번 왔다 갔습니다. 이게 또 예약을 한번 더 짓다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3: 목요일에 못 가면 목요일에 가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아, 잘하시네요.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최기명 주임선생. 예, 예.
3: 예, 예. 한번 갔다 예약 먹은 게 좀 효과 있는 것 같으려 한다. 그냥 예. 한번 들어가자 그랬다.
1: 예, 효과가 나타나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료성을 따라 견지하면 됩니다.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는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담낭에, 예, 담낭에 결석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예 돼서 지금 침구하고 약을 같이 쓰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예. 입도 쓰럽고 소화도 안 되고 아플 때는 힘이 없이 아픈다. 뺑뺑도 하면 아파 통제 나서 아파서 뺑뺑도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낫고요. 조금 오전에 소화도 되고 지금 이제 그게 아프지 않을까요? 좀 살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4: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지방감이 있어서요. 지방감도 있지만 또 담낭도 아플 결석이 있을까 그런지 오른쪽 옆구리 무게감이 피하면서 예, 아요 턱골도 아프고 영골도 힘들어 같이 가겠다 합니다. 내일이 갑니다.
1: 어, 두 분이 예약된 걸로 리명길 선생하고 구강 이 두 분이 예, 예약됐습니다.
4: 네, 어,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동강중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 오랜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 일단 맡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의료 대화와 우수한 과실이 여기 배치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최기명 주임이사, 이학적으로는 주임이사고 거기 피부과 원장 이 정도로서 지금 거기에 출근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연변 중년에서 피부과 주임으로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고 지금 여기 와서 병 보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피부병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완전히 부스럼처럼 이렇게 꼴떡 차서 옷을 번지고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힘들 정도로 견뎌었는데 이런 분들 그의 뭐 무릎 그 밑으로 해서 그의 여러 가지 그 피부 대상 포진 포함해서 부스럼이라든지 버짐이라든지 백점풍 살랐지 않는 배이지요. 그리고 후유지자병,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질병, 매독, 림병, 이런 생식기 포전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포함해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뭐 피부과 치료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이름을 떨치는 우수한 피부과 주임이사로 계시게 돼 있으니까 지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목도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준수하고 이 시간을 잡고 나오시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병은 한계 치료 과정이 뭐 3주 내지 4주, 4주 좌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은 기본 그 치료 방법이 당약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치료하는 방법, 서유적인 치료 방법과 다른 점이라면 겉으로 이렇게 거저 치료해서 임신 났다가 얼마 가지 않으면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0: 흔치 않은 이런 각도에서 많은 분들이 위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 분은 순서를 앞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로껏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약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기명 주임선생, 최기명 원장선생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열심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도광중연 3층에 새로운 이료기계가 여기 왔습니다. 이 이료기계는 특수한 이료기계입니다. 저에게 경추, 요추, 흉추 이 부분을 치료해주는 특수한 이료기계에 속하는데 이료 이료기계에 속합니다. 근데 보통 그 척추에 문제가 있다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수술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낫는 것도 있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이사가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점점 꼬부랐던 게 더 땅을 정말 내리받아 수직으로 볼 정도로서 허리가 후여지거나 경추가 아파서 머리를 돌리기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추, 흉추, 요추, 경추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우울로부터 내리해서 일곱 마디입니다. 그리고 흉추는 모두 그 룩골 거기로부터 내리하게 되면 그 열두 마디입니다. 그리고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다섯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말해서 전반으로서 요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고통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혹시 수술하자 하면 수술 후유증이 무서워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또 환자에 따라서 부동한 측면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안 하기보다 한 다음에 더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이료기계가 왔습니다. 스피드 엔트리를 하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상처가 없이 제야 치료 방법은 압력을 낮추는 차원에서 척추 몽땅 이제 말하는 경추, 흉추, 요추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계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료기계는 비싼 겁니다. 100만 원 좌우에 해당하는 큰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다 딱 자기 경추, 요추, 흉추 이거 맡기게 되면 이분들은 사무의 진료파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네, 정상,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광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조아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조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조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조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아는 호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아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소모는 무릎에 놓았던 종이 포장을 꺼내 책상에 놓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니 좋아하면 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주아는 표정 변화 없이 낡은 신문지를 천천히 뜯었고 그 안에는 고전본 현대 시초가 나왔다. 주아는 책을 펼쳐 시가 수록된 페이지를 펼쳤다. 시는 아름다운 한자로 쓰여 있었다. 소모는 시가 마치 애국의 시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주아는 낮은 목소리로 이 책은 한 번도 정식으로 인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소모는 웃으며 태풍 포장소에서 얻었다고 답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과 신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이 책을 발견한 것이었다. 소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고 주아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그냥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문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아의 말에 동의했다. 주아는 다시 책을 넘겼고 또 다른 시대의 희귀한 시집이 나왔다. 주아는 소모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일부 곰법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 있었다. 펼쳐진 시는 송나라 시인 오대요의 점강순이었다. 주아는 시를 모두 읽고 고개를 들어 소모를 세밀하게 쳐다보며 왜 이 시를 적었냐고 물었다. 소모는 웃으며 그저 시가 좋아서 적었다고 답했다. 주아는 무엇이 좋으냐고 물었고 소모는 소조와 강가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으며 날씨가 춥고 차가운 점심시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주아는 자신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후생은 이 시가 풍경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노 하나로 혼자 젓는 큰 배도 있고 두 개의 노로 부부가 마음을 합쳐 젓는 배도 있지만 오직 하나의 노소리만 조용하게 들려온다고 얘기했다.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주아는 시의 맛을 충분히 음미한 듯 은율이 촘촘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지만 자신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처럼 소모와 주아는 낡은 시집과 필사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학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과거 상해 거리 풍경과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진 이 장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는다.

소모와 호생은 주하의 집에서 약 1시간가량 머문 뒤 건물을 나와 영화관을 지나 북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주하가 지닌 차분하고 기이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모는 그녀가 가족에게도 다정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주하의 부모가 구역 노동조 간부로 늘 바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호생은 함께 항공모형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형 전문점으로 상해가 시대를 앞서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흔쾌히 동의했다. 길을 건너 항공모형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두 칸짜리 매장 안에 가득한 손님들을 보고 놀랐다. 카운터에는 간단한 고무줄 비행기와 모형부터 구축함 설계도 고급 항공모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진열되어 있었다. 1960년대의 배모형은 모두 수공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게에서는 각종 작은 기자재도 판매하고 있어 소모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소모는 손으로 9,000톤 원양선 모형을 가리키며 자신의 이웃인 은봉의 남편 해덕이 이런 배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구축함 설계도가 피트와 인치로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고 호생이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집 앞에 도착한 호생은 소모에게 자신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소모는 저녁 시간이니 돌아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호생의 강한 권유에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영국인 고급 직원 기숙사로 매우 넓었고 한 층에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철 창문과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호생이 문을 열고 소모를 안으로 들이자 동쪽에는 큰 주방이 보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원형 케이크가 놓여 있어 소모는 깜짝 놀랐다. 이때 서쪽 방에서 몇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고 호생은 오늘이 소모의 생일이라고 일러주며 아버와 배체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말이 끝나자 검은 제복을 입은 중년 남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소모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모는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에는 주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1960년대 상해에는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호생의 부모님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생일이고 첫 데이트도 생일에 했기 때문에 생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호생의 아버지는 10월 1일 조국의 생일에는 더 크게 축하할 것이니 모두 꼭 와서 불꽃놀이를 보라고 권했고 다들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소모만은

이런 따뜻한 생일 파티를 받을 줄 몰랐다며 황당한 듯 했다. 사람들은 소모가 케이크를 자르기를 기다렸고 배체는 소모에게 소원을 빌라고 권했다. 소모는 마땅히 떠오르는 소원이 없어 모두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소모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크림 케이크를 맛보며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다.

호생의 부모님은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요리사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해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소모는 들어올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기분 좋게 얘기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자리의 모든 사람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소모의 귀여운 이야기에 웃었다.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를 돌려 호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아주머니는 부대에서 휴가를 받아 돌아왔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허생은 말없이 침묵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아버를 따라 나갔다. 멀리 바라보니 동쪽으로는 국제 호텔이 보였고 남동쪽으로는 대세계의 어두운 세계 탑이 보였다. 소모는 테이블 정리를 도우며 주변을 정돈했다. 다들 다시 홀에 모여 벽에 붙은 책장을 살펴보았다. 책장에는 대부분 정치 관련 서적이 꽂혀 있었다. 다른 작은 책장에는 선박 업무, 군함, 보도, 해류, 기상 등의 항공 및 해양 기술 자료가 꽂혀 있었고 애국어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소량의 문예 서적도 섞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 구석에는 인민일보와 홍기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작은 테이블에는 군함 모형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이 모형이 형 호민이 만들고 있던 전함이며 입대하기 전에 반쯤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소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생이 정말 전문가라고 칭찬했고 호생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며 겸손해했다. 이처럼 당시 상해 청년들의 문화활동은 우표 수집, 책 읽기, 시필사, 모형 제작 등 매우 풍부했지만 이런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오래 누릴 수는 없었다. 머지않아 큰 폭풍우가 몰려왔고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개를 판매하던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도도는 정말 용기하고 사업에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담배를 판매했고 이후 대개 가게를 열고 작은 호텔까지 운영했다. 그의 호텔은 결혼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숙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비교적 잘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도도는 지인의 소개로 어류 양식장 주인과 연결되어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에는 기생충이 있었고

하고 관련 부서에서 생식을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행조각, 조림, 장어 등의 요리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상해에서는 해산물 사업이 급격히 흥했다. 복건과 광동 출신의 해산물 상인들이 상해로 몰려와 식당의 해산물을 위탁 관리하고 오류 공급 시스템을 총괄했으며 양식 해산물도 인기를 끌며 도도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운이 좋게도 대게는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었고 남북시장 모두에서 호황을 누렸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대게를 선호했고 도도는 다시 본업인 대게 사업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를 차리고 전화로 고객과 직접 연계하며 회사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다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 문서를 구하는 과정과 같았고 사업가들이 제시하는 맞춤형 선물 세트에서는 대게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가 가장 유행했다. 선물 세트는 대게 수십 바구니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 수십 대, 추가로 디스크 여러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도도는 이런 주문을 꾸준히 처리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이 단연간 용정에서 살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한 장경매 시인을 소개하라.
0: 네.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장경매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장경매 시인은 1958년에 로터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로터구 진 중학교를 졸업하고 로터구 그 진 양식 창고에서 사업했습니다.
0: 예.
1: 1979년에 연변문학의 시 직장에서 쓴 시를 발표하고 1980년 3월에 용정시 궤도 간행물이 이름이 진달래인데 여기다가 어머니 그 마음 알만해요 이런 가사를 발표한 후에 그 대출혈성 쇼크로 인해서 자습대학도 다니던 것도 접고 그 다음에 문학창작도 또 잠시 접게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2013년부터 다시 또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연변작가협회에서 그 조직하는 그 러시문학원 그것도 수료하고 수료증도 타고 2017년에 연변작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0: 네. 예. 예, 그럼 장경매 시인이 문학에 대한 뒤에는 어떤 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문학이란 그냥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꿈일 뿐 이루기가 쉽지 않더군요. 문학 소양이 옅었던 20대 초반에는 시를 모르면서 시라고 가득 써놓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쓰고 쓰다가 언젠가는 시를 터득하게 되었고 유명시를 접하면서부터 내가 쓴 시들이 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명시들을 탐독할 때마다 머리가 확 트이는 것 같았지만 자기 시를 만드는 일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다운 시를 단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써낼 것 같아 모지름 썼죠. 어쩌다 겨우 초라한 시를 써놓고도 희열을 느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가 만든 작품 나의 자식이니까 이것이 문학 창작의 매력이라 할까요? 진짜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여 문학은 우리 같은 글쟁이들이 활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언제 한 번쯤 온전한 시를 써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것도 꿈이겠죠. 끝없는 창작의 길에 저의 꿈도 부단히 변하겠죠. 전 아직도 초학자의 줄에 서 있으니까.
0: 네. 네, 그럼 장경매 시인의 구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사랑입니다.
2: 사랑, 장경매. 입을 닫고 눈이 말았는데 이슬 젖은 소리 뭐라 했기에 마음이 문을 열었는가. 눈은 못 보는데 마음은 허수 속 깊은 은밀한 그곳까지 들여다본다. 들떠있는 생각들도 렌즈에 담아 묶어본다. 무릎 꿇고 신끈 메어줄 때 욕심은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터질 듯 뛴다. 사랑이 뭐길래.
1: 예, 이 시는 2016년 봄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입니다. 사랑의 그 순간과 심화를 매우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입니다. 1년에서는 말 없는 눈빛이 교환이 마음이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동양적인 그 심웅의 그 미학과 다 있습니다. 1년은 단순한 첫 인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영적 교감을 묘사했습니다. 렌즈라는 현대적 소재를 사용해서 오히려 고전적인 영혼의 교감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3년에서는 사랑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즉 심장 박동의 가속화를 그립니다. 무릎 끊고 신끈 매어라는 그 일상적이고

0: 의식적인 행동과 대비해서의 감정의 압도적인 힘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사례에서는 결국 화자는 이 모든 격렬함과 깊이 원인에 대해서 뒤묻습니다. 즉 사랑이 뭐길래 이 질문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할 수 없는 본질 앞에서 느끼는 경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적으로 이 시는 서정적이면서도 밀도가 높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사랑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묘사하는 묘한 긴장감이 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필입니다.
2: 연필 장경미 굳은 살을 깎듯 살을 깎아 고시를 하는 낙 할머니 연습장에서 하늘나라 령감님께 삐뚤 져서 달리다가 서른 손 멈춰 섰는데 몰라주는 선준놈 연습장 미끄럼 타고와 칭얼댄다. 그리움 서랍에 감추고 선준놈 연습장에 뛰어넘은 나 아야 어여 어지럽게 콧방아 찍고 늦은 밤 종소리 울려 내일 식단 메시지 계획 순서 일필하고 서랍에서 걸어나온 일기책에 기록 정돈하고 나면 나는 또 깎이는 납품 소소한 일상이지만 깎이고 다스러 몽톡해도 아직 필요한 존재 행복한 이유다.
0: 예, 이 시는 2016년 4월 1일에 연변 일부에 실린 시인데 할머니를 몽토하게 깎은 연필에 비유해서 비록 낡을 때로 낡고 다슬 때로 다슨 몽톡한 연필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도 어딘가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굳은 살을 깎듯 살을 깎아 구실을 하는 나 나는 바로 할머니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작고한 하늘나라 령감님께 뭔가 일기를 써서 대화하다가 손준원 필기장에 아야 어여를 배워주다가 다시 또 나의 생활기록부에 하루 동안 한 일을 깨알같이 쓴 그 돈 그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떠나간 영감 때문에 깎이는 아픔을 감수하다가 문득 아직도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그 복잡한 심태를 그 사연을 또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직 필요한 존재 행복한 이유라고 밝히는 곳에서는 가슴이 뭉클해남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하기 내 삶의 보람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안도감이라 할까. 예.
1: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보모라지입니다.
2: 보모라지 장경매 하얀 양털실 세타가 털뭉치 엉켜 달고 빨랫감 속에서 걸어나와 손끝에 메어 달린다. 앞뒤로 덕지덕지 달라붙어 몸이 오싹하게 근질거린다. 벼룩시장 굴러다닌 흔적, 전철에 앉아 고석고석 묻혀온 도시 먼지들. 가스불에 데워낸 땀냄새와 체온에 끓인 찌개 냄새. 팔할 만한 동지 되어 다닥다닥 손끝에서 오글거린다. 드바쁜 겨드랑이에 찡겨 나의 하루를 닮은 아픔. 차문 날들이 튀기던 서름. 뜯고 뜯고 뜯어도 아침에 뜨면 또 달라붙을 내 삶의 언어들.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시는 2016년 9월에 그 연변 이육사문학재 자료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이 시는 도시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며 다시 묻어오는 보물하지. 예. 보물하지를 통해 삶의 흔적과 노동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 서로 얽혀지는 노동의 강구함을 보여줍니다. 보물하지에 도시 냄새, 체온, 기억이 배어 있으며 그것을 만지는 손끝을 통해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시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는 곧 로무의 중하에 눌린 삶이 어떻게 생활 속에 소화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민감한 시적 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갈망하며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한 세대의 아픔과 분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생활 속에 푹 절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정소경이라는 정소충 그런 여성 시인이 있는데 전문 따국매, 따국매들에 대한 그 시를 쓴 분입니다. 이래서 막 로신문학사람 탄 이런 분인데 이분의 시들은 시들을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개 나누어 소개했는데 이 시에서 나오는 이 벼룩시장, 전철, 도시먼지, 가스불 냄새, 무더운 도시먼지들, 땀냄새, 찌개냄새 이런 거는 그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이 뒤섞인 타국 로마 일꾼들이 그 삶의 현장과 그 공간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가에 바로 방금 우리 그 보물하지란 시가에 바로 정소경이 그런 그 시로 쓴 현장 일과 아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고단한 생활 실생활에서 뿜겨져 나온 마음 짠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1: 첫사랑 장경미. 거짓과 조건 따윈 뒤집고 설 자리 없다. 창이 열리면 온통 황홀한 세상이다. 궁합이 흉하다 해도 상관없다. 눈이 맞아 엉겨붙은 두 마음. 가리면 베어낼까. 베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 세월도 지워주지 못한다.
2: 예, 이 시는 사랑시로 아주 잘 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 시는 연배문학 2016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견정함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첫사랑에는 진짜 거짓 감정이나 그 어떤 조건부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집이나 차나 직업이나 적금 통장이나 등등 조건부는 필요치 않고 그저 이성간에 끌리는 흡인력과 매력, 배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도 지워주지 못하는 사랑. 아무리 세월이 흘러 몇십 년이 흘러가도 첫사랑의 추억만은 영원토록 한 생을 동반하며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거나 거짓 성분이 있거나 상대방의 리용 가치를 따지거나 등등은 벌써 순수한 사랑의 다른 그 잡지를 섞인 허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첫사랑의 사랑 농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 시는 이것을 잘 직시한 순수하고 막진 사랑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0: 예. 예,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1: 외식하는 날. 장경미. 약속한 외식 날. 깔깔 흐트러지게 웃는 우리 집 벚꽃들. 주말 외식 한 마디에 아빠 만세 외침소리. 거센 파도 일렁이었다. 돌 같던 이 가슴에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좋은 걸 왜 미처 몰랐을까.

0: 이 시인이 역시 2016년 3월에 연변문학 발표한 시인데, 시인은 외식이란 아주 간단한 일을 갖고 큰 마음의 파문을 안아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살펴본다면 남편들은 사회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회사원들과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음식점에 드나들며 외식하는데, 아이들은 학교 집 또 학교 집, 보통 식당 언제라도 가볼 때가 아주 적죠.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간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 어쩌다 가정에서 모두 함께 외식한다면 막 아빠 맛이라고 외쳐대면서 거센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 가정 부녀들도 감동을 먹습니다. 시에서 보면 한 구절이 있는데, 아이가 거센 파도를 일구는 위에 돌갔던 내 가슴에 이걸 많은 경우에 그 부모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돌갔던 이 가슴에 지금 따뜻함을 준다는,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이런 그 식구가 있는데, 여기서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것은 아이들 입장이고, 이렇게 좋은 것은 아내의 입장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가정에서의 외식의 중요성과 친정의 그 친칭, 친정의 감정을 잘 표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된소리입니다.
2: 된소리. 장경매.

0: 평생 외길을 고집하다가 외로움의 질풍한 한계를 넘어 같은 서름을 인연으로 어디선가 우리 만났지. 드디어 맺어진 짝꿍 너와 나. 자모음의 합치처럼 이성 사랑은 아니지만 동성끼리 만나 지기가 되기로 했다. 찬 바람의 익은 향기와 끈끈한 우정으로 어우러져 그, 드, 부, 스, 즈 여리던 뒤로부터 그, 드, 부, 스, 즈 똑부러진 소리가 되었다. 그들의 만남으로 더해진 소리의 빛깔.
1: 예, 이 시는 2021년에 인변문학 제2기에 실린 시인데 지금 시인은 같은 자음끼리 합치어 된소리가 되는 것을 내려들면서 짝꿍끼리 단단한 조합을 읊조리고 있는 듯합니다. 즉 짝꿍이란 이 시에서만큼은 이성 간의 친구나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서로 주기 착착 맞는 각별히 친한 그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짝꿍이 있음으로 해서 남성분들은 함께 술잔도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만사까지 담론하면서 회포를 풀고 힐링하는데 여성분들도 또 이런 짝꿍이 있음으로 해서 가정생활에서 겪은 스트레스도 풀고 시험의 흉도 보고 살다 보면 아주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시인은 시인이만큼이 직설하지 않고 우리 언어에서의 그 자모음 배합이야. 네. 자음과 모음이 배합이 아니라 잠끼리 조합으로 예, 그르 끄, 예, 그 다음에 즈르 쯔 무슨 이런 이래서 더욱 단단한 음을 만들어내는 된소리를 묘사함으로써 짝꿍의 필요성을 묘하게 엮었습니다. 참 예, 그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2: 예.

0: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입니다.
1: 장독, 장경미. 할머니, 할머니의 지혜 천년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두만 강물에 담근 우리의 삶, 도라지가락에 부글부글 익고 있다.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무기면 무길수록 천상의 향기. 항아리 속에서 발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0: 이 시도 연배문학 2022년이 실린 작품인데 단순히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와 정체성을 발효의 은유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가족의 전통과 희노애락이 담긴 삶이 두만강의 물과 더불어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장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우리 삶 자체를 품는 공간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혜 천연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여기서는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랜 경험과의 지혜가 세월을 거쳐 지금의 간장이라는 형태로 완성돼서 장독 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만강 물에 담근 우리 삶 도라지 가락에 부르고 있고 있다. 여기서는 두만강 물에 우리 애환과 삶의 정서를 담가두었고 민요 도라지와 같은 흥겨운 리듬 속에서 또 삶의 모든 것이 끌어오르듯 익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무기면 무길수록 천상의 향기. 이건 어머니의 그 손길로 빚어지니 매주에 피어난 그 매주꽃, 그러니까 곰팡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신비로운 향기를 풍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그 정성이 시간의 힘을 빌어 더욱 풍부해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빨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는 고추장 등이 항아리 안에서 완전히 익어가는 그날 비로소 숨죽이며 간직해왔던 우리 삶과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쓴 것 같습니다.
1: 네. 예. 네, 물을 익는 이 봄날 장경미 시인의 짙은 매력을 풍기는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하나쯤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던 집 한 채, 겨울가에 피어있던 노란 봄꽃들이 피어있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잠시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초록이 짙어가는 계절, 5월에 산은 싱그러운 잎새와 들꽃으로 가득하죠. 나무도 바람도 우리 마음도 가끔은 산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죠. 계속하여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양설야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자 이 노래로 가슴을 활짝 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 여행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일 테죠. 계속하여 아내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은 가요,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 마무리는 저녁 노을과 함께 하게 되죠. 붉게 물드는 노을처럼 아름답게 스며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이어드립니다.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후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후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0: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계 가격 4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과계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계 가격 698원이고요.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세왕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17일까지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우대 활동인데요. 본 제품을 아주 손에 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천이 박사는 지금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498원인데요. 이번에는 원래는 이 천이 박사는 15각에 15각을 주는 이런 우대할 때 있었는데 이번에는 12각을 싸도 3각이나 적게 쌉니다. 그래도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천이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400여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파악해서 제때 해결해서는 심장과 뇌혈관을 도출하게 해결해서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12각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심장 지자를 했거나 혹은 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완고성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귀합니다. 그 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곰팥을 관리하는 젤이란 뜻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한각은 원래 25회 복용하던 데로부터 3분 제일 더 많이 복용해 35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각의 가격이 698원인데요. 이번에는 6각을 싸면 4각을 드립니다. 원래는 10각을 싸야 1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6각을 싸면 4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활동은 여러분들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 써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곰팥이 너무 좋아지네, 소화가 너무 잘 되네, 숨이 차지 않네, 여러모로 면역력이 올라가네,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세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지역에 나온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을 해결해 준다는 알아주는 눈병 치료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야드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12각을 싸야만이 그만큼 드렸는데 이번에는 야드각을 싸도 그러니까 이전에 3분째 2만 싸도 되는 거죠. 이래도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귀합니다. 1신에서 1신이 1000양이라면 눈은 지금 900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게 되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여러 가지 심항막 색소변성, 안과 질병은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어째 그런지 겨울부터 예, 이 전번 겨울부터 가슴이 자꾸 침침하다 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 전액이 뭐.
1: 예.
2: 그러면 자꾸 깨어나고 예, 어째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정서서서 안 되고 해서 예. 방송에서 내 들었다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천이 박사가 노벨상을 두 번 받았지 아주 좋은 약을 해서 지금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당장에 예. 예, 잘난다 효과 지금.
1: 예.
2: 요즘에는 가슴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고 집중력도 많이 되돌아왔습니다.
1: 예, 그렇죠.
2: 예, 정서 소설이 안 돼서 어떤 점에 뭐 마음이 슬픈지 어떤 점에 댄스보다도 별로 흐느 끼는 같은 이런 정서 그게
1: 예, 예.
2: 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 중풍 그 다음에는 중풍 진전지 손을 떨던 게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밥 먹을 때 손 떤다 말인데 이게
1: 예.
2: 없어졌습니다.
1: 예, 수전증 예,
2: 예. 그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눈약은 어때도 썼는가 뭐 아이고 눈물을 실수 없이 그런다 바깥 약간 나갔다 돌아 뭐 그래서 시집을 해서 눈앞에 한 시집을 해서 이래 다니던 게 그 눈물 주실란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눈곱이 하나 없습니다.
1: 그렇죠.
2: 하고 댕기던 게
1: 예, 예. 그거는 기본입니다. 예, 예.
2: 예, 그리고 눈이 부옇게 배워서 예. 그냥 눈 자꾸 비비고 벌고 그래도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요즘에 눈도 빤하게 보인다고 뭐 시력이 떨어진다 이래던 게 무슨 계속 그대로 포장하고 있었대다. 또 뭐 서치에서 검사 받은 게.
1: 어, 그렇죠. 대단하죠.
2: 저 또라지 계속 그만 안 들었었대다, 걔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내 방송 들으니까 나 활동도 좋았지, 어려울 때면 끝이 난다니까 내 지금 또 두 가지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1: 예,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청바사야 요즘에 한 반년 썼습니다. 지금 내 이거. 예, 수급은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3: 예, 특히에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리고 왜 귀에서도 점수 자꾸만 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자꾸만 뻣뻣함에 있잖아요. 원래 주변에서 이렇게 아프고 뭐 이래도 증서가 지금 이거는, 이거는 마셔 한 달 다 없을 거나 이렇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예, 가슴이가 항상 답답함에 있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돼서 뭐 제 침침함에 이래도 증서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 손하고 발이 어떤 때는 예, 발가락 손끝이 막 쏙쏙 바늘 젖으니까 이 시릴 때 같은 때는 증서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예, 다리하고 손, 발이 한 많이 작았습니다, 항상.
1: 예.
3: 예. 예, 예. 그랬던 게 이게 지금 몸도 많이 따뜻해 나고 지금 뭐 이 발이 안에 발끝에 어떤 때 바늘 좀 서서 치게 되고 지금 증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어제는 이러고 이게 또 내력이라는 게 예, 많이 올라갑니다.
1: 아, 어, 그렇죠. 예, 예, 예. 예.
3: 내력이 없던 게 지금 예, 영 내력이 나고, 그 다음에 나가 예, 걷어도 지금 예, 크게 바쁜 줄 모릅니다. 옛날에는 예, 조금 걷어도 예, 항상 내력이 없고, 어느 조금 걷으면 쉬었다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예, 뭐, 걷어 나가서 시장도 아침에 갔다 왔다 이래도 아무 일도 없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아예 됩니다. 갔다 오면 숨 차서, 젠게 땀도 막 나고 하는데,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순환장애 원기 부서 종합적으로 문제, 혈관에 문제 생긴 거죠. 예,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편하, 그리고 잠도 옛날에는 애 못 왔습니다. 세 시간씩밖에 못 왔습니다.
1: 예.
3: 그런데 지금 이거 쓴다면 잠도 3달 잡니다, 지금.
1: 예.
3: 예. 확실히 이 약 써보거나 예, 다, 그 여름에는 공도에 다 좋아집니다.
1: 예. 그렇죠.
3: 예. 이런 좋은 약을 내가 지금 안 그래. 일단 그 약도 많이 쓰고 하면 저도 이렇게 효과도 그 좋은 약이 저번에 처음 지금 내가 써봅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을 내가 오늘 이렇게 활동이라는 게 17일까지니까 지금
1: 활동.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은 적게 써도 많이 드리게 되는 우대 활동이니까 예, 귀입니다.
3: 예, 오늘 지금 저에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우리 올케가 지금 중국에 왔어요.

0: 떨덩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 삐뚤어진 입이라 완전히 이렇게.
1: 그 문제가 다 한 가지, 두 가지 해결되는 겁니다. 중풍후유증, 예.
0: 손이 그 오그라져서 예, 되지 못하던 게 다 핀다, 저는. 예.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거 써보니까, 예.
1: 그렇죠.
0: 야, 굉장히 정말 좋아나신다. 말 못하던 게 말할 수 있고, 바깥 출입 못했는데 지금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꽤 모두 물어본다, 친척들이 와서. 무슨 약속이 이렇게 효과 좋은가 물어본다. 그래, 내 쓰고 소개를 해서 지금 쓰는데.
1: 천희 박사. 예.
0: 예. 그 주위 사람들도 어전에 호기심이 들어서 쓸까 한데 안 돼, 완전 쓰든지 안 쓴다. 그래, 우리 올케를 보면 좀 지내보고 쓰겠다면, 우리 올케 들어오면 사람마다 써라고 해서 전달합니다. 그게 너무 좋다고 했으니. 그래, 이번에 원래 저기요, 먼저 날에서 배달을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좋을 때 그 약을 굉장히 좀 써야 되지 그만.
1: 그렇죠.
0: 중풍 환자들이. 그래, 오늘 또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지 그만.
1: 그렇죠.
0: 그래, 오늘 또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래라 하셔. 501-7766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소변이 급하고 빈도 나고 저리고 통쇠 나서 정말 영 고생이 많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기내 내기 없고 소변이 너무들 이렇게 애나게설이 장애 있으니까 소변 검사를 함했습니다. 하마하니까 단백이 안 내나갑니다.
1: 단백이 나가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또 약 성분도 좋고 하니까 그 32가 갑울도 있지만 32가지 약 얼마나
1: 그렇죠.
3: 아무래도 32가지 약이 많이 효과도 그렇게 좋겠지 뭐.
1: 그렇죠.
3: 그래서 밑구슬이 인춤 싸서 쓰는데 지금은 많이 낫습니다.
1: 예.
3: 예. 허리도 지금 시큰거리지 않고 소변이 저리고 통제 나지 않고 내기 나면서 지금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아무튼 완전하진 않지만
1: 네.
3: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아침 식사 후에 소화제를 한 두 가지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던게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소화가 잘 돼서 아무 음식이나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움직임 숨도 차고 또 하품 잡고 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많이 편안하고 가슴이 편안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저는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약을 쓰니까 지금 점점 없어졌어요. 지금 한나도 이 약을 쓴다니까는 한나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1: 어떻게 말하면 그게 너무 작은 증상이요, 작은 질병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에서 해결받았다는 건 큰 해결입니다. 예.
3: 그랬대다. 이게 워낙 떨어도 알진다고 그랬대다.
1: 예, 무슨 질병입니다. 예.
3: 그런 게 이게 없어지는 소리 맥도 난다. 저는 맥이 지내 없어서 그냥 그것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또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건강 치료 얘기를 저는 조금 중요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나쁘던 게 계속 그거 드란시해서 약을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약을 좀 마시고 건강 치료도 지금 건강 치료기를 쌓았어. 그런 선물 주는 거 바꾸서
1: 그것도 쓰고 합니다. 있죠? 예, 예.
3: 예, 합니다.
1: 전 그게 제품입니다. 예, 함께 쓰세요. 예, 예.
3: 소변이 시원히 나가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영에 맥이 나면 영 치료가 잘 됩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가 전이 박사를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소변이 자석고 생겼는데 이 소변 자석가 줄어드니까 밤 편안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밥을 잘못 먹던 게 그러니까 자꾸 맥이 없어 들어놓고 하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이 맥이 난다.
1: 네.
4: 그리고 혈압이 파동이 심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엄청 안 되던 게 혈압 조절이 엄청 잘 된다 지금.
1: 그렇죠.
4: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흐리면 등한장 쪽을 살기 좀 많이 나아졌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네.
4: 그리고 기관지염물로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증가력이 심했는데

0: 나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 많이 나셔졌습니다. 그래서 약이 이렇게 여러 면으로 효과 좋으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최신이로는 우리 남편이 들렸던 비델로설이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예. 잠 자지 못해, 영 고생 많이 하다가 일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아 합니다.
1: 전열선에는 최신이로입니다. 이 세신이로는 믿고 쓰게 되면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혹은 여성들의 요실금 혹은 이제처럼 단백뇨가 나가거나 혈뇨가 나가거나 이런 데는 세신이로가 최고입니다. 예.
0: 네.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 결국 가인 아빠든지 항상 옆구리 키운다던 증상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감각 컴파츠 도와주면서 치료해주니까 그거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얘 눈이 저기 많이 맑아진 감이 난다 생각.
1: 그렇죠. 예, 예.
0: 그 약이 여러 면을 효과 좋으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고 얘 또 이번에 들어보니까 방송 들어보니 영 우리 할도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예.
0: 예, 적게 써도 영 우리가 좋으니까 나 이번 우리 활동에 좀 참가해서 우리 두 가지 약 좀 배달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치료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는 특수한 처방입니다. 무엇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하는가 하며 하나는 세신이로라는 것은 콤파츠를 관리하는 젤이란 이런 뜻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갑을 이 성분들 가운데서 녹혈정입니다. 특히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녹혈정은 무엇 때문에 제가 때때로는 아주 빨리 효과를 본다고 늘 말씀드리겠는가 하면 남성들은 우선 먼저 이 갑을 먼저 드시고 여성들은 을을 먼저 드시고 닷새 후에 나흘 후에 제 닷새 만에 그 갑을 드시는 게 저 녹혈정 드시는 것도 좋은데 자기 전에 이거 선택해서 이거 그 어느 거 먼저 드는가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약에 어디에 문제가 먼저 생기는가 하며 콤파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콤파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으면서 콤파츠는 오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심장을 관리하고 소화계통을 관리하고 소변 그리고 골격 그리고 귀까지 관리하는 이런 그 여러 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세신이로가 이걸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갑은 녹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슴이 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감각 콤파치 양이 부족 콤파치 양이 부족과 간이 많이 그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불면증이 생기고 심장이 후들거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 유증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이제 어느 분이 위에서 말씀하신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건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그 표준 그 농도에서 떨어

0: 붙이게 돼 있으니까 피가 계속 오혈이 생깁니다. 퍼렇게 임은 것처럼 이런 건 주의하지 않고 큰 배입니다. 이것은 조혈 공능에서 문제가 생긴 조혈 병형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해결해주는 데는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 이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특히 쉽게 추위를 타게 돼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숨이 많이 차거나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입니다. 특히 세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너무 소화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 황계라는 성분, 그러니까 닦아서 한 황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닦은 또 백술이라고 있습니다. 건비 이기 역할을 하는, 그리고 허우깨 등이 불편한 거 해결해주는 윤폐 역할하는 맥도이 들어갔는가 하면 관건의 관건은 건파지 양을 도와 부선종양 해주고 그리고 간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평형을 찾아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이 잘 통하지 않을 룬찬 통변해주는 수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이런 전노근, 전노근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데서는 이런 처방이 없습니다. 이 처방의 특수성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처방이 들어갔는가 하면 황차 여기 32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지양간선해서는 저실자,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분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해도 눈은 더 환해지더라. 깔산3, 시력을 개선해주는 역할하는 저실자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부중을 빼주는 이런 역할합니다. 부중을 빼준다는 것은 콤파츠 든든해야만이 부중이 빠집니다. 콤파츠 허하게 되면 뭐 눈덩이 붓기고 얼굴이 붓기고 발이 손등이 붓기고 그 하신이 붓기고 이럴 수 있는데요. 콤파츠를 든든하게 하는 저실자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종을 빼서는 이런 역할도 하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서는 이 우술이란 성분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사 평형이 불평형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하니까 쉽게 추위를 타고 쉽게 추위를 타는 원인 자체는 모든 순환이 산소를 충족하게 되면 이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상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탈 수도 있게 되는데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는 바로 그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원부 선장해주는 차원에서 콤파치 따뜻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쌍한하는 한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적으로서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집에 곁에 식구가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늘 가래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싫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윤폐 역할하는 맥동이 들어갔고 황차, 건비 이기 역할하는 여러 가지 소화계통을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심지어 혈당을 조절해주는 후루바란 성분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뭐 드시는 음식이 그럼 나는 사탕 단 거 먹지 않는데 당이 어디서 와서 내가 당뇨병이라 하게 됐는가. 당신은 날마다 당을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당은 바로 전분입니다. 전분은 바로 쌀하고 뭐 가루 음식 이런 걸 포함해서 모두 전분에 속하는데 이게 위에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 해리해서 마지막에는 포도당으로 해리합니다. 이 포도당은 어디에 들어간? 혈액 속에 들어간. 혈액 속에 들어간 다음에 어디를 들어간?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자동차의 그 기름과 마찬가지로 이 당으로 해서 주식이 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걸 조절해주는 능력이 바로 보통 세신 1호에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3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해 가을밤, 도도는 직원과 함께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 성도로 향했고 대형 디스크 암거래상인 맹 선생님의 집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맹 선생님은 평소 오디오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고객을 접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디스크를 판매하며 양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맹 선생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한 여성 고객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곳은 지하 1층의 앞방과 거실이 합쳐진 큰 공간으로 개소되어 있었고 동쪽 벽에는 온통 디스크 서랍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활동식 나무 사다리까지 준비되어 대형 디스크를 쉽게 고를 수 있었다. 맹 선생님은 큰 서랍을 힘껏 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반적인 상품은 이 정도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고르라고 권했다. 도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랍 안에는 40cm의 사각형 원조 대형 디스크가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표지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 서너 장만 꺼내도 들기 어려웠다. 맹 선생님은 두 사람이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품은 모두 정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물었고 직원은 선물할 것이며 남편도 몇 장 원하기 때문에 약 20장 정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맹 선생님은 상의 사람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며 살짝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맹 선생님은 한 장당 최소 300원에서 400원이므로 그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때 차를 마시던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고 자신도 디스크를 보러 왔으니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도도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상해 천안 사업 유한회사 부총경리 반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정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풀렸고 맹 선생님은 담배를 꺼내 도도에게 건네며 오늘 두 건의 상품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압수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도도는 고급 담배를 받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맹 선생님은 지금 모든 사업가와 간부들이 대형 디스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얘기했다. 직원은 자신은 옆에서 기다릴 테니 맹 선생님과 반총 경비께서 잘 골라달라고 요청했고 반정은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선물할 대상의 문화적 배경, 성별, 직업 등을 물어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장은 자신이 여기서 400장에서 500장 이상의 디스크를 구매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고 함께 디스크를 고르며 사업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반정은 도도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여성들과는 성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도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듬해 가을이 되자 반정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도도에게 대개의 시세를 물었다.
열흘 뒤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 대게를 고르는 방법을 문의했다. 이후 반장은 자주 도더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반정은 그냥 만나자고 제안했다. 도더는 요즘 너무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변명했다. 사실 도더는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뒤 반정은 단호한 어조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도도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내일 꼭 만나달라고 말했다. 도도만 보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도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반정의 회사는 중산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날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전화 통화에서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내비쳤던 반정이었지만 직접 만나보면 웃음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회사 법인은 지금 자신의 친한 친구이며 배경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자신은 회사의 일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이는 다른 곳에 산다고 말했다. 최근 두 채의 집을 살 생각이 있지만 남편을 상해로 불러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도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반정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도는 항상 신중을 기했다. 그는 반정과 비교하면 예전에 만났던 여성들이 훨씬 편안하고 가족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들었다. 옆에 반정이 앉아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조용히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저녁 9시 30분까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밖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는 순간 문이 힘껏 열렸다. 머리가 헝클어진 정업원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달려 들어오며 불이 났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반정을 붙잡고 출구로 달려갔다. 이때 이미 많은 연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도도는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으며 반정을 더욱 꽉 붙잡고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반정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따라갔다. 복도에는 연기가 3분의 1가량 차올라 계단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전진했다. 도도는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옆에 있던 반정은 차분하고 태연한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표정은 초췌해졌으며 팔에는 핸드백을 끼고 한 손으로 도도를 꽉 붙잡고 있었다. 바로 이때 연기 속에서 한 명의 당직 아저씨가 걸어나왔다. 그는 열쇠가 수십 개 걸린 나무 판자를 들고 침착하게 안전 비상 계단이 있다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걸었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히고 차례대로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는 정말 철문이 하나 있었고 철사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저씨의 나무판에는 열쇠가 수십 개나 걸려 있어서 어떤 열쇠가 맞는지 하나씩 시도해야 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한 외지 투숙객은 쇠붙이를 들고 북방 사투리로 아저씨에게 비켜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문을 깨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힘껏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넘어졌다. 그는 이미 연기를 상당량 들이마신 상태였다.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용감해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계속 열쇠로 시도했다. 이때 불과 연기가 뒤쪽에서 들어왔다. 옆에 있던 여성은 갑자기 도도히 팔을 꽉 움켜쥐고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온몸이 마비되고 눈을 꼭 감았다. 연기가 자욱하고 절망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비상구가 활짝 열리고 마침내 살아나갈 통로가 생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아래로 달려나갔다. 이때 소방차의 소리가 크게 울리고 경찰차들도 뒤이어 도착했다. 반정과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은 좌우에서 도도의 팔을 잡아당겼다. 도도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돌지 않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탈출했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격렬하게 숨을 홀떡였다. 하지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화재 현장과 소방차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구급차까지 도착했지만 갓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에게는 전혀 시선이 쏠리지 않았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울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짐이 아직 3층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반정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살아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도도와 반정은 이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함께 탈출한 여성이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자 어쩔 수 없이 잠시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명함까지 교환한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소방대 관계자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소방대원은 불이 이미 꺼졌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고 당사자들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는지 묻는다. 함께 탈출한 여성은 자신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들었고 연기 냄새가 났으며 순식간에 불이 무대까지 번졌다고 진술한다. 도도와 반정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다. 소방관은 현재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호텔 내의 개인 짐들은 불에 타거나 물대포로 적신 상태이므로 현장 처리 후에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여성이 이에 응답하자마자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꽉 안고 데려간다. 도도와 반정이 나란히 걸어간다. 반정은 웃으며 도도에게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도도는 손을 흔들며
문을 열어준 아저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며 그분이 없었다면 모두 끝났을 것이라고 답한다. 반장은 아저씨도 좋지만 자신을 붙잡고 구해준 것은 토도라고 다시 말한다. 토도는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다. 반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도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1시였다. 그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차에 탄 뒤 반정은 도도에게 몸을 기대어 앉았다. 도도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도도는 반정에게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반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도도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자신이 이 아파트 39번 방에 살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열쇠를 도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매우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 박매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매는 몸을 뒤척이며 술 마시고 왔냐고 중얼거린 뒤 다시 잠들었다. 도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불안해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 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연길커피를 노래한 가요,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커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커피 향기가 아쉽게 사라져갈 무렵, 이번에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고향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시냇물,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놀던 그곳,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시냇물은 잔잔한 물결 후에 반짝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조용히 마음을 맡겨보시죠.

시냇물 따라가다 보면 울타리에 예쁘게 핀 나팔꽃들이 고향의 울바자에서 이쁨을 드러내고 있죠.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이 전하는 소박한 고향의 전

살다 보면 인생이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근 가수가 부른 백세 인생은 흥겨운 멜로디로 삶의 려성을 담은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 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와 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예,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예, 소문을 놓고 있는 숙종량 원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숙종량 원장님은 예,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예, 35년이란 정의, 서의, 림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교 회원으로 맥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의 문진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을 장악한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에 관념하고 변증 눈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리는데 이 처방을 내드린 후에도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하늘로 쇼전도라 하는데 칼침에 그리고 또 정황에 근거해서 댄디라 하는데 정맥주사에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래서 환자들이 말이죠. 치료 효과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그리고 뇌중풍이라 하는데 중풍으로 인한 말죠.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사지가 마비되거나 심지어는 반신불수로 고생하거나 언어장애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에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 질병치료에도 아주 특장을 보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통풍, 족근통,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저해나고 마비되는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한진이라든가 기능저하, 갑상선 결절,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또 최근 몇 달간에 보게 되면 우리 관찰을 해봤는데 모든 게 말이죠. 피부병 치료 특히는 반복성이 강하고 자주 재발한단 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병은 말이죠. 오랫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는 이런 피부병. 얘기해 보게 되면 습진이라든가 신마진이라든가 신마진 놓고 보게 되면 치료되는데 말이죠. 얼마 안 되게 되면 또 재발하거든요. 예. 그리고 소보짐. 소보짐을 놓고 본다 할 때 저도 의사 출신이지만 진단하기는 피부병에서 쉽습니다. 잘 치료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상포진 이러한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 결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의 숙청량을 숙사란 숙제입니다. 이 숙청량 원장님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분이 심뇌혈관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거기에서 골라서 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말이죠. 병변이 발생합니다. 이 병변이 발생한 후에는 말이죠. 뇌 공능장애가 옵니다. 공능장애가 오게 되면 환자분들마다 틀리는데 1년이 말이죠. 증상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불어나오는 이런 말이죠. 행편입니다.
1: 네.
0: 매년마다 말이죠. 1,500만 정도로 말이죠. 불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지구촌에 발생하는 이 뇌혈관 질병 환자들 비율을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0: 문제는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치료가 말이죠. 이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하나는 하늘로 쯔찬이라 하는데 우리 뇌라기 시작이 되면 병신이 된단 말입니다.
1: 네.
0: 쯔찬리에 이 비율이 높고 우리 연기신에서도 거리를 지나보거나 혹은 공원에 가보거나 하게 되면 공능단련을 하느라고서는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게 되면 10년, 20년 병사됩니다.
1: 네.
0: 도저히 낫지 않거든요. 들뚝거립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0: 중국의 행편을 보게 되면 대략 10만 명에서 근 150명 정도가 치료가 되지 않고 사망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뇌혈관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도대체 어떤 질병들이 속하는가. 노동마이화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뇌에 혈전이 생기거나 뇌에 전색이 생기거나 이걸 또 말이죠. 통체적으로 말이죠. 우리 개념적으로 서의학으로 말하게 되면 노경스라 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또 출혈성 병변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이런 병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말이죠. 뇌혈관 계통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뇌혈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모든 말이죠. 현대 이기로 검사를 하게 되면 절바진다는 말들이 되는데 그리고 뇌에 자라나는 말이죠. 동맥류에 그리고 고혈압 거기에서도 발병률이 제일 높은 것이 말이죠. 창시식 노경스라 하는데 창경합니다. 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저는 어떤 증상 있는가 뭐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녁에 자다가 누우면 그래서 자꾸 심장 툭툭툭툭 뛰는 것 같고, 예. 그래, 왜 잠을 잘 못 잡니다.
0: 예.
2: 그래, 골이 아프고, 예. 낮에는 또, 맥이 없고, 식은땀이, 저녁에 잘 때도 식은땀 나지만, 낮에도 식은땀 나고, 예. 밥 먹어도 식은땀 줄줄 흐릅니다.
0: 야,
2: 그래, 예. 원장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저기 박윤동 주임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미 썼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합니까?
3: 아, 제가 며칠 잠을 못 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박윤동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후로부터 잠도 잘 자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더니 혈압도 잘 온정돼 있고 해서 약을 한 번 더 쓰자 그랬다.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3: 예.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오전에 일찍 네. 오십시오. 예.
3: 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예.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뭔가 그 길태중이병원에 박창호 선생을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전화를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저는 감기 걸렸는데 용 이렇게 뭔가 며칠 약을 먹었습니다. 괜찮게 낫지 않습니다. 계속 골이 아프고 밤에는 자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열도 좀 살짝 나 온몸이 싹쑤시느라고
0: 예.
4: 결국 눈 눈물 콧물 고소 지지범벅입니다. 지네 목.
0: 예, 예.
4: 예, 그래서 그저 요새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서 친구네 그 집 시키들은 다 그 감기 막 걸리면 이전엔 댄디 맞던 게 지금 그 박창호 선생 치료를 받고 그래서 한 번만 약 먹으면 낫다고 나를 너무 권고하길래
0: 예, 그랬다. 예.
4: 결국 그 친구가 며칠 소개했답니다. 며칠 소개했는데 다 좋아한다면 나를 내 말 안 들까봐 빨리 그 길을 가라 해서
0: 예.
4: 오늘 저도 그 길을 가려고 요약하려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예, 다 그 됐습니다.
4: 선생, 그 선생 이런 감기람 잘합니까?
0: 이야 감기다 무슨 깁니까? 호흡기통 질병에 영 소문이 있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0: 예,
4: 너무
0: 예.
4: 힘드니까 그랬다.
0: 예, 예, 예, 됩니다. 예, 예.
4: 예, 예, 예.
0: 예.
4: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0: 예, 그러세요.
4: 수고하세요.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게 되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이죠. 알아봅시다. 이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에, 장시식 노경스라 하는데, 입면 간단히 말하면 창경이라는데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위험한가요?
0: 예, 위험할 수도 있죠. 예.
1: 네.
0: 일명 말이죠. 예,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말하면 성명으로 중풍이라 합니다. 중풍이
1: 네.
0: 왔다. 예, 중풍을 맞았다. 예. 당연히, 예, 어제 아나운서 선생도 물어봤지만,
1: 네.
0: 그 증상 표현이 어떤 것에 따라서 예, 관계되는가 하게 되면 그 말이죠. 끙스에 생긴 부위가 어딘가에
1: 네.
0: 끙스가에 그다음에 그 면적이 어떤가 여기에 말이죠. 예, 환자들이 증상 표현이 말이죠. 직접 관계됩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네. 그 저는 이 그 대중의 박윤덕 주임 의사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예, 지금이 소변을 연급하고 작고 예, 그리고 또 수전벌 때문에 막 저런 증상도 있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뭐 자체하거나 조금 불쌍 웃거나 이래도 소변이 샜단 말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5: 예, 그래서 하루에 빈소 가는 하수도 용 여러 번까지. 그리고 또 평소에 맥이도 없고 아랫배 자꾸 잠이 겨우 다리도 시리고 이래서 소전 자꾸 이렇게 새니까 침피도 적고 영도 편하는데 우리 활동소에 그 친구들이 여럿이 여기 그 대중의 강연도 중기사 있으니 대한병 자취를 한다.
0: 예예 그렇죠. 예예.
5: 예. 예 그래서 그 박주님이 하고 한번 겨다 먹었는데 지금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5: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5: 그 박주미 하고 또 쓰기 쉽습니다.
0: 예, 예.
5: 네, 그래, 오늘이 지금 약으로 다 떨어지니까 그 박윤덕 주임 이사를 예약하시오.
0: 예.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하겠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됩니까?
0: 예, 맞습니다.
6: 예, 두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6: 나는 예, 그 박윤덕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환자인데 이미 초약 몇 번 먹었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치료로 위도 좋지 않고 어서 병이 많습니다.
0: 예, 예, 예.
6: 그래서 먼길 좀 나서 이제 한 번 더 먹자고 해서 오늘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어떠네. 예,
6: 전화로 연결한데.
0: 예, 예, 됩니다.
6: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7: 그, 오늘 그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그 머리가 예, 좀 윙하면 소리 납니다.
0: 예, 예.
7: 밥맛이 없고 맥이 좀 없고 좀 어지럽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이 그 중량 몇 번 갖다 썼는데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윙윙 소리 나는 게 많이 났는데 밥맛도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첨약을 더 떼려고 하는데 박성호 주임 좀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7: 예, 예, 알았습니다. 그냥 오시면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0: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예.
8: 예, 우리 집사람이 예. 가슴이 둥근둥근 그런 게 약성 그 호흡감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8: 아, 강철수 선생님께서 병제 호흡감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8: 그래, 오늘도 약질러 가겠으니까 연락을 해 주시오.
0: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8: 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선생님. 주차됩니까?
0: 네, 맞습니다. 예.
9: 예. 저는 이 방송을 항상 중시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9: 그런데 요즘 제가 이 밥맛이 없고 위가 좀 소화 안 되면서 배가 붓고 더불어 가다말린다. 변비도 또 생기고 해서.
0: 예.
9: 그래서 방송을 듣던 중에 이 박창호 주임이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맘대로 가도 되니까.
0: 예, 예, 어전 오후 다 됩니다. 예.
9: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네. 길태숙 의원이죠.
0: 예, 맞습니다.
10: 요즘 제가 어깨가 모질 아파가지고 원산 선생님을 좀 만나보려 하는데 어떻게 연락될 수 있어요?
0: 예, 시간도 안 해서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됐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아까 부위마다 위험 정도가 다르다 하셨지 않습니까?
0: 예, 예,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이 장시식 녹응서라 하게 되면 현대의학 진단 명칭인데 예, 중의학에서는 이게 중풍이라 하는데 예, 중풍 환자 중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장시식 녹응서로 말이죠. 예, 고생하는 분들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내지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뇌에 있는 동맥이가 폐쇄 현상이 생깁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뇌 조직이 말이죠. 혈이 모자라고 산소가 결핍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괴사현상이 생깁니다. 그 병자로 놓고 본다 할 때 직경을 보게 되면 대략에 15ml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뇌의 깊은 곳에 많이 말죠 발생합니다.
1: 네.
0: 연령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님들 속에서 이 노경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어떤 단에 말죠 그 정황을 보게 되면 단에 말죠 혜택을 받아가지고 연변병원 티젠 중심 같은 데 가서 티젠을 해보게 되면 CT를 하거나 MRI를 하게 되면 40대 분들도 말죠 이 노경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세 내지 60세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죠 30% 내지 40%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불어가 점차적으로 더 많이죠 높아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경하게 되게 되면 얼굴이라든가의 사지라든가의 이런 데 말이죠 좀 이상한 감이 납니다. 마비되는 것 같고 절연하고 어떤 분들도 사지가 냉해지고 맥을 쓰지 못하고 이것은 경감 표현입니다.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본인이 했는데 다른 사람 말이죠. 잘 알아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말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이죠.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시력이 모호해지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길을 걸 때 말이죠. 평영을 말이죠. 잡기를 영 바빠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심할 때는 메스껍고 토하고 이식이 말이죠. 똑똑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또 펜탄이라 하는데 한쪽은 말이죠. 오른쪽이라든가 왼쪽이라든가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할 때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 첸탄이라 하는데 온구몸을 말이죠. 다 움직이기 바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또 간질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부들거리면서 환병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뇌중풍을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결혈성 뇌중풍이 있고 하나는 말이죠. 출혈성 뇌중풍이 있는데 이 장근을 놓고 본다 할 때 엉근 그 뇌졸중 이 환자 중에서 대략 말이죠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께 꼭 교대를 해드릴 내가 임무가 있습니다. 평시에 보게 되면 이 노경 진단을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증상 표현이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증상 표현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나 가족에서 이 질병에 대한 인식하고 질병을 말이죠 치료하려는 이 욕망이가 열버집니다. 중시를 말이죠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죄송합니까?
0: 예, 맞습니다.
12: 예, 수고한다.
0: 예.
12: 선생님, 나는 무슨 증상 있는가 난 지금 안수 못 가봤습니다. 길대중일 그래가나. 이 위가 그런 밥 먹으면 그냥 영육이 올라온다.
0: 예, 반산이라.
12: 그지? 예. 그리고 또 이 온몸이 차면 또 하고 차기는 계속 찬다 또.
0: 예, 예, 예.
12: 그냥 밤에 맨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올라와서.
0: 예, 예, 예. 반류 현상이 있구만. 예.
12: 예, 그 이런 위는 어느 선생님 배운가?
0: 야, 나도 거리 아픕니다.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위를 잘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한 번은 선거를 해드릴 거예요. 예.
12: 예.
0: 박윤덕 선생님 찾아.
12: 선생님, 잘, 이술이 높은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0: 예. 어느 분이나 다 특장이 있는데, 환자분이 한 분은 선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를 하게 되면 어느 분을 보여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12: 예.
0: 그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12: 아, 그래라니까?
0: 예, 예.
12: 그 오늘 오전에 보일 수 있습니까?
0: 완전히 되지요. 이분은 또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예.
12: 아, 예.
0: 예.
1: 네.
4: 네, 알았습니다.
0: 예, 예.
4: 네,
0: 건강하십시오. 예.
4: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3: 예. 네, 나 기차정리에 저 박차호선 조임을 예약하다.
0: 예, 어떤 정화입니까?
13: 네, 허리 시리고.
0: 예.
13: 예쁘고.
0: 예.
13: 소화해야 됩니다.
0: 예. 중요하게서 말하면, 콩팥이 선천지부이라는데, 콩팥하고 비장에 후천지부이랍니다. 이 피설장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예.
13: 네. 오늘 됩니까?
0: 예, 예.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1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예.
14: 그, 오늘 그 주원장님 좀 또 여행해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4: 예. 아이고, 요새는 저 혈압이나 온정되지 않고 이 심장이 자꾸 뛰고 이래서
0: 예, 예.
14: 또 한번 가서 좀 보자고요.
0: 예예 예. 됩니다. 예, 예약이
14: 예,
0: 됐습니다.
1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이 장경을 놓고 본다 할 때 아까도 예,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예, 장경에 걸린 분들 속에서 예, 증상이 명확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이러게 되면 예, 치료에 말이죠. 중시를 예, 불러일으키지 못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뭐 예,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예, 이 출혈성 중풍보다 예, 사망률은 적습니다. 예, 사망률은 적지만은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중시를 해야 됩니다. 기초질병이 예, 고혈압이라든가 예, 고혈당, 당뇨병이라도 좋습니다. 예, 고혈지 상태 이런 기초 질병이 있는 분들이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치료의 중시를 돌리지 못하게 되면 예, 병세가 말죠. 예, 갑자기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예, 사망이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예,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아, 이거는 말죠. 예, 최신 질병인데 결혈성 질병인데 에,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예. 뇌출혈 알지요? 에, 중풍 환자 중에서 대략 말죠 20% 정도를 타질하는데 머리가 말죠 몹시 아파납니다. 갑자기에 에, 특히 말죠 예, 어느 부에 출혈이 왔는가 이기 예, 부위가 말죠 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대뇌에 있는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런 두통증이 말이죠. 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이 심합니다. 에, 병증이 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분사성 어투라 합니다. 예, 분사성 예, 그리고 이식장애가 오고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수수이라는데 하루 종일 자도 말이죠. 예, 깨어나지 못하고 이런 정황을 말이죠. 우리 병원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예, 혼미 상태에 말이죠. 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죠. 구급을 한 다음에 봐도 말이죠.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팔다리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고 어떤 분들도 예, 돈인곤란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 여러분들에게 예, 뇌혈관에 대해서 예, 교대를 했는데 꼭 예방이 목적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인서를 절대적으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지라든가 예. 이런 위험인서를 공제해야 이 예방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장 정치국체 25차 집단학습 시한 중요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장 정치국제 25차 집단학습 시한 중요연설은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 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중요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 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과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 방지 중점 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 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 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치리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하에 응급주의 기재를 구축하고 상시와 위험 공동의논 및 연구 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해야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치리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 관리를 엄격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병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 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선 종료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첨품, 산업토대, 지역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축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협동인재육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연구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연구 인재대우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에 부합되는 과학기술평가, 인재격려, 성과전화 등 제도기제를 수립, 완선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12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시책을 견지하며 전면의법치조 사업의 질과 효능을 힘써 제고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치조위원회 부주임인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협조소조 사업세칙 시행,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구성인원, 판공실 협조소조 구성인원 조정건의 명단,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5년 사업총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사업요점,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2026년도 립법사업계획, 연변주인민정부 2026년 립법사업계획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 좌표를 정하고 배치하며 힘써 실행해 전면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형성했는 바 법치 중국 건설이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소집된 중앙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의법치국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려 더욱 완성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새 로정에서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변강민족적 법치 건설의 실제에 립각해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이 서로 협동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 공평 정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고 전주 각 방면의 사업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강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법규 체계를 다그쳐 완성해야 합니다. 립법에서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통괄 추진해 립법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립법을 잘 다잡아야 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촉진조례 등 법규의 제정, 수정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장례관리 관련 립법조사연구 론증을 착실히 전개해 량법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선취를 보장해야 합니다. 등록심사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부문의 행정 규범성 문건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동급인대 등록심사 범위에 전면 피복을 실현해 문건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규의 관철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자치조례,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등 중점 법규에 초점을 맞추고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한 특별조사연구 검사를 깊이 전개하며 문제 반영, 정돈 시정, 추적 감독 기재를 건전해 법규 조문이 전면적으로 락착되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정부 건설의 주체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치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진정으로 법치 궤도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과학적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의 참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 집체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참답게 이행하며 결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책임 추궁 기재를 건전해 중대 행정 결책이 법적 근거가 있고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수, 자연 자원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 집법 중점 문제를 바로잡아 군중 주변의 구체적인 실사 추진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며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조 정법기관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 혜택 조치 4.0판을 깊이 실시하고 각종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법치의 보장, 수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법 공평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사법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사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며 사법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 여러 민족 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고 부녀,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법구조와 기소지지 등 법률 봉사 통로를 원활해 대중의 소송 난제, 권익 수호 난제 등 실제 문제를 알심드려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복잡, 간단 분류 기재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시범성 소송 플러스 일괄 조정 기재를 완성하며 소액 소송 절차, 간이 절차 적용을 강화하고 규범화해 비슷한 분쟁을 원천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 공평 정의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법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 간섭 방지, 세 가지 규정 등 금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 민사,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며 집법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법에 따라 시정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사회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사회치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법치문화를 선전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해 전 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활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치리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과 상사조정의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강화하며 소송과 비소송 접목 기재를 완성하고 각종 조정의 접목 연동 구도를 구축해 모순 분쟁이 기층에서 해소되고 맹아 상태에서 해소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법률 봉사 자원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공공법률 봉사 규범 제고 3년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호사, 공정, 조정, 중재,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공공법률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학교, 상가, 새 취업인원 등 분야로 법치봉사 피복면을 점차 확대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다차원, 다분야, 다양화, 고품질 법률봉사 수요를 힘써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을 깊이 추동해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 제9차 5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

0: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진 신소사건 도합 1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연결씨가 6건, 중점사건 1건, 도나씨가 1건, 훈춘씨가 1건, 왕청현이 3건, 안도현이 1건입니다. 목전 조항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1: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개였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 저건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의 농사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요즘 시기 사과배 생산에 꼭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그럼 먼저 최근 발표된 종료한 농업 전망보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부는 2026년부터 2035년 중국 농업 전망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곡물과 주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항 1호 문건이 핵심 과제인 시장 관측과 정보 발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조항 1호 문건의 중점 사업인 농산물 시장 관측 조기 경보와 정보 발표 강화를 실행하고 정보가 생산을 인도하고 얘기를 안정시키며 봉사 결책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자 일전 농업농촌부에서는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양곡, 목화, 식용유, 설탕 등 20가지 주요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14호 시기와 2025년의 시장 형세를 총화하고 회보했으며 향후 10년 특히는 2026년, 2035년 등 중요한 연도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는 향후 10년에 량곡과 중요한 농산물의 종합 생산 능력이 뚜렷이 증강되고 다원화한 음식물 공급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며 농산물이 공급과 수요가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이라는 새로운 단계

0: 예로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육 분야의 알곡 절약 실천 소식입니다. 농업농촌부는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행사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료용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절약은 곧 증산이며 손실 감소는 곧 소득 증대라는 인식을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현장 탐방과 생생한 사례 전달을 통해 알곡 절약의 기술과 성과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 전 농업농촌부 사육업 량곡 절약 결렬 행사가 가동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사육업 량곡 절약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는 것은 대식물관을 수립하고 국가의 량식 안전을 보장하는 등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관철하는 구체적 조치이며 량곡 절약 행동과 관련된 당 중앙과 공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시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료용 량곡이 량곡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육업이 량곡 절약이라는 끈을 시속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계를 행사의 가동은 바로 좋은 업종에 동원령을 내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을 짊어지며 절약은 곧 증산이고 손실 감소는 곧 효익 증대라는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래도록 공력을 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주요 산지에 깊이 들어가 생산 현장을 탐방하고 라이브 방송과 다큐멘터리 등 생생한 형식을 통해 정책 조치를 해석하고 실천 효과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사례를 홍보해 량곡 절약의 기술 성과가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인 경험이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료용 콩깨무기 감량 및 대체 행동을 실시한 이래 전 업종이 힘을 모아 성실하게 실행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계를 행사는 농업농촌부 축산수의국이 전국축산번소, 중국사료공업협회, 중국농업영화텔레비전센터와 함께 주최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육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이제 우리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4호 농촌도로 건설을 통해 민족 단결과 공동발전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도 3억 9천 2백만 원을 투입해 농촌도로를 새로 만들고 개조했으며 지금은 모든 행진과 행정촌에 버스가 다니고 택배도 100% 연결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여러 민족이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단결의 길로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는 시종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4호 농촌도로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심층적으로 융합시키면서 도로 건설을 틀어주어 농촌도로를 물자교류, 대중봉사, 융합촉진,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행복의 길로 만들어 여러 민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마음을 잇는 길을 건설해 민족융합의 고속도로를 활짝 열었습니다. 변경마을과 외진마을의 도로망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민족 대중의 출행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재 전주 농촌도로의 총길이는 6,975km에 달하고 향진 3급 이상 도로 통행비를 행정촌과 자연촌이 포장도로 보급률, 행정촌의 버스 통행률이 모두 100%를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3.92억 원을 투입해 108km의 농촌도로를 신축 개조하고 10개의 위험 교량을 개조했으며 69km의 안전방호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지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 영종 구간 등 중점 선로를 개통해 마을들을 연결시키고 마지막 1km를 뚫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적으로 교류하며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데 견고한 교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동 7위의 도로를 잘 관리해 단결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는 구심력을 응집했습니다. 현향 3촌 3급 로장제를 전면 보급해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당원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으로 도로 보호 관리, 환경 정비 및 안전 순찰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다방면으로 협동하고 전민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치리하는 그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왕청현은 홍색 민속 단결 시범 도로를 건설해 항련정신 민족문화 및 도로 건설을 융합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과 도문시 백룡촌의 여러 민족 대중은 함께 도로를 수호하고 공동으로 치리하며 손잡고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정을 두텁게 쌓아 서로 의지하고 돕는 선명한 기층 발전 바탕색을 조성했습니다. 평안도로를 잘 수호해 민생 행복의 따뜻한 바탕색을 지켰습니다. 상시화 보호와 정밀관리를 견지하고 농촌 도로 안전의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치부의 도로를 잘 운영해 공동부유의 새 엔진을 활성시켰습니다. 교통 플러스 산업 플러스 관광 플러스 여객 운수, 화물 운수, 택배 운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 전주 행정천의 버스 통행률과 택배 피복률은 모두 100%를 유지했으며 다섯 갈래의 여객 운수선로 버스화 개조를 완성하고 총급 물류봉사소 천여 개를 건설했습니다. 네, 다음은 안도현 송강진의 덕화로건 과일 농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딸기 재배의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는데요. 이 전통 품종과 함께 향인 백설공주 같은 특색 품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결과 이 흰 딸기는 이미 이 농원의 금빛 간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바람이죠. 네, 하루 우리 150kg 내지 200kg의 딸기를 수확하며 우리 주민들이 과일 바구니를 풍성하게 하고 농가 소득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덕화로건 과일남세원 책임자 장지영은 몇 년 전부터 이 딸기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가격도 수시로 변동해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재배 품종을 바꾸고 반복적인 시험 재배와 선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향인, 백설공주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딸기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장지영이 소개에 따르면 현재 흰 딸기는 덕화로건 과일남새 농업원이 금빛 간판으로 됐습니다. 새로운 특정 품종과 전통 품종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시도는 효익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농업원은 매일 150 내지 200kg의 딸기를 채집할 수 있어 현지 주민이 과일 바구니를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배 농가의 소득도 늘려 명실상부한 치부 과일로 되게 했습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요즘은 사과배 농가들에서 꽃 인공수분, 착과 관리 등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앞으로 한동안 사과배 생산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농업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먼저 올해 우리 수 사과배 꽃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여름에 그 극심한 가뭄에서는 올해 그 꽃눈 분화가 잘 안 됐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나 그 올해 개화 시기는 네.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0: 네.
1: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개화 기간은
0: 네.
1: 길어지고. 또 그 나무 개체지간이 차이도 많이 크고
0: 네.
1: 또 그 한 나무라도 그 꽃이가 피는 그 부위가
0: 네.
1: 일치하지 못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인공수분한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 시간은 지난해와 시기가 같지만 예. 비슷하지만 이 꽃이가 피는 것이 뭐 한꺼번에 핀 것이 아니라
1: 예.
0: 시간을 들여서 피니까 아마 예. 인공수분에도 많이 어려웠겠죠.
1: 네 예, 그렇습니다.
0: 네. 예. 네 그러면 인공수분 지금 그 하고 있겠죠?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1: 금방 끝났습니다.
0: 금방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공수분에 우리는 화분이 필수인데요. 이 화분은 올해 어땠습니까?
1: 그 올해도 제가 지금 몇몇 그 중개상들이 그 순도하고
0: 네.
1: 발열 이런 걸 측정해 봤는데
0: 네.
1: 당지 화분은 다 그만큼 그 발열 50% 이상이고
0: 네.
1: 순도가 90% 이상에 달해서
0: 네.
1: 매 품질 보장됐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일부 그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분을 조사하면 되면
0: 네.
1: 그 순도가
0: 네.
1: 50% 이상이고 이하이고.
0: 네.
1: 왜냐하면 그 너무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0: 그렇네요.
1: 그리고 그 발열을 맞아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분들 보고 이런 걸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0: 네.
1: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0: 네.
1: 근데 이런 분들 계속 이렇게 쓰면 진짜로 그 피해볼 수도 있는데.
0: 네.
1: 이 세계가 나 왜 잡질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보면 그 화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0: 네.
1: 작년보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별히 높았는데
0: 네.
1: 올해는 이 옛날보다 평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안전하게
0: 그렇죠.
1: 당지에서 그 아는 사람들 데서 싸고
0: 네, 그렇죠.
1: 나중에 혹시 그 이거 올해 안 썼으니까 다행히 써서 맛이 손실 보면
0: 그렇죠.
1: 피해를 어디가 보장받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 권장하고 싶은 건 꼭 그냥 당지에 싸서요.
0: 그렇죠.
1: 예.
0: 당지에 상가들에 가서 사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잘 예.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1: 예.
0: 아니면 뭐 우리 그 배상도
1: 예.
0: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영수증 꼭 착용이 필요하고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면 필경은 외지니까요. 그 아마 뭐 그 인터넷으로 산 만큼 뭐 어떤 그 플랫 폼을 통해서 아마
1: 그것도 어렵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리고 그것을 그 외지다 보니까
0: 예.
1: 그 찾기도 어렵고
0: 예.
1: 배상하는 그 시간도 경비하고
0: 그렇죠.
1: 모든 것이 그만큼 불편하고
0: 예.
1: 예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입니다.
0: 그렇죠. 네. 아마 이런 빙타이라고 하죠.
1: 네.
0: 우리 이런 플랫폼에서는 해결해 준다 해도 제3자의 그 각도이니까요. 이쪽 말 저쪽 말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1: 아니, 그것이 그리고 또 그 뭐 검증해야 되고
0: 그렇죠.
1: 뭐
0: 이렇게, 오히려 예 네. 당지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공수분이 지금 금방 끝났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관홍들이 해마다 인공 이 수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어떤 점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0: 네.
1: 그 단기에 일시에 필 때는 괜찮습니다.
0: 네.
1: 그냥 원래 다 인력을 동원하고 하니까나.
0: 네.
1: 그런데 이게 올해철 이렇게 개화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처음에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이 최적 그 수분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그냥 꽃이 피해서 그 4일 정도만 그 유효기가 제일 좋아요.
0: 네, 그, 최소 그, 수분 시기. 예.
1: 그러니까 그 시기 지나면 그 수분 잘 안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주도가 마른다거나 퇴화된다 이런데.
0: 네.
1: 어렸을 때 이게 개화식 한 처음에 핀과 눕기까지 하면 그 열흘 됩니다.
0: 그렇네요.
1: 이럴 때는
0: 네.
1: 좀 꽃이 필 때도 보입니다. 먼저
0: 네.
1: 피는 거는 좀 있고 먼저
0: 네.
1: 피다 보니까나 또 이거 먼저 핀다는 거는 그만큼 이 꽃이 자체 품질이 좋고 실력도 좋고
0: 네.
1: 또 보면 그 좀 높은 부위에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 정당 우세랄까 이런 아마 원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 이 위에 이런 것이 피는데 이럴 때는 또 많지도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거 시기를 놓치면 이게 후에 그 울 수분해도
0: 네.
1: 달리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될 겁니다.
0: 그렇죠.
1: 이럴 때는 그냥 본인절로 꼭 들고 다니면서 먼저 핀 것만 먼저 찍어도 그 우리가 그만큼 적과도 나중에 적과 줄이고
0: 네.
1: 또 그 큰 과실 생산하기도 도움이 되니까나
0: 네.
1: 꽃이 패서 한 이틀부터는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러면 그 큰 배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그 작은 그 과실이 우리 품 저 위치 높다 보니까
0: 네.
1: 나중에 인공 수분할 때도 그 어떤 사람 빼놓을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나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도 불안정할 때
0: 네.
1: 먼저 핀족도 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렇네요. 네, 해마다 같은 정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지난해 월동 정황, 지난해 나무 세력,
1: 네.
0: 또 올해도 이 기후에 따라서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같이 네. 피고 천천히 피고 아마 그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차이에 따른 그 아마 인공 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꼭 최소 수분 시기를 잘 장악해서 힘들더라도 먼저 핀 거는 먼저 인공 수분하고 천천히 핀 거는 천천히 해서 우리 과일이 착과되는 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1: 네.
0: 해마다 이렇게 하면 올해도 이렇고 내년에도 이렇고 후년에도 이렇다 이런 보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네. 네, 이 수분 작업과 함께 이 착과 후에 가장 중요한 과수원의 작업은 무엇인지요? 아마 이 적과 방법과 시기 언제가 좋은지 좀 말씀 주실까요?
1: 아, 적과 시기는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먼저 한 거는 먼저 더 클 거고
0: 네.
1: 이러니까 그 먼저 보는 것부터 하면 좋은데
0: 네.
1: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람이 적잖아요.
0: 네.
1: 그 적과 하는 건 이게 숙련공이 필요하고
0: 네.
1: 또 그래서 지금 또 관홍들이 보통 냄새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해마다 이 적과 작업이 점점 지체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0: 네.
1: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다른 사람과 일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 올해는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0: 네.
1: 먼저 핀 것도 있고 늦게 핀 것도 있고
0: 그렇죠.
1: 이렇게 가나 어떤 집은 한 3회 4회 한 응수반 집도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조금 피고
0: 그렇죠.
1: 그리고 한 4일 지나 또 한 번 피고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안 피해갖고 그 인력들이 왔을 때
0: 네.
1: 할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 간 다음에 나머지 또 자기들 보충조를 한 이런 경우니까나
0: 네.
1: 올해는 그 먼저 자기과 손이니까나 보면서
0: 네.
1: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돌 때 보면 어느 부분 그 작과된 정황을 볼 수 있는 작과 상황에 따라서
0: 네.
1: 그만큼 그 처음에 반 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0: 네.
1: 꽃잎도 크고 그 꽃 그러니까 꽃잎 핑계서 꽃 화발
0: 네.
1: 화발이가 세력이 때문에 또 잘 떨어져요.
0: 네.
1: 다른 건 다 떨어지도.
0: 네네.
1: 그러니까 이런 건 남겨도 그 나머지 작은 것을 따버리되고.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인력이 지금 좀 긴장하니까나.
0: 네.
1: 그 사람들 순서 오기 전에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0: 그렇죠.
1: 마음 좋고.
0: 네.
1: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했지만 그. 후회한 것도 그만큼 잘 보이지 않을까 그건 좀 길다 하고
0: 네.
1: 이래서 잠깐 될 수 있는 보는 적도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갖고
0: 네.
1: 그 부위에 있는 그 과실 경쟁을 줄이고
0: 네.
1: 예, 그리고 그다음 또 보통 그 나머지는 정상적인 그런 게겠지만은
0: 네.
1: 그 과총하고 과총
0: 네.
1: 이 사이 간격 한 20% 남겨도 20cm 이상 남겨도 갖고
0: 네.
1: 그 안전 기간 그 잎 확보량을
0: 네.
1: 해주면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고 이랬지만은 네. 그래도 그 과실비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어찌 보면 그 관농들한테 인력을 아예 안 쓰는 관농들한테는 꽃이 천천히 며칠 후에 피는 것도 좋은 일일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런 분 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은 작은 집은 낫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왜냐면 그 꽃이 먼저 핀 것도 있고 저기 핀 그렇죠. 것도 있고 또 늦게 핀 것도 하다 보니까 네. 인력을 쓰려면 그것도 안 돼요. 애매하고
0: 네.
1: 또 안 쓰면 자기가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농가에서는 잘은 낫죠.
0: 그렇죠.
1: 그래서 한 3, 4일 동안 그냥 부부간에서 네. 다니면서 해도 완전히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0: 그렇네요. 네. 올해는 이 꽃 피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인공수분 또 뭐 적과도 좋고 착과에도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과배 나무의 정상적인 발육에는 영양 공급이 필수이죠. 요즘은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 사과배 생산할 그 옛날에 80년대, 네. 90년대 이때 제일 우리 생산 사과배 면적도 최고고.
0: 네.
1: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것이
0: 그렇죠.
1: 없었고 네. 이 재배 기술도 자기된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그 주산지 그 연구 기술 네. 그대로 갖다가 많이 썼는데
0: 네.
1: 지금 보면 거기 좀 우리 그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그 이 비탈에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그 관계 시설이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는 그 생산량이 네. 우리 지금 현재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여기 토양하고 기후입니다.
0: 네.
1: 토양은 우리 유기질 함량이 거기 2배 이상 되고
0: 네.
1: 하지만 우리 그 제일 큰 단점이라면 이 생산기가 짧습니다.
0: 네.
1: 그래 이런 좀 극한 이 환경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많은 연구 노력을 거쳐갖고 지금 이 우리 가져왔는데
0: 네.
1: 지금 저도 여기 와서 거의 10년 동안 그 어떻게 그 조건에서 좀 더 네. 전략 시비도 줄이고 그 어떻게 말하면 인력도 적게 투입한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보면 그 전반적으로 그 생산 저 비료를
0: 네.
1: 원래보다 절반 이상 줄여도 됩니다.
0: 네.
1: 완전히 가능하고요.
0: 절반.
1: 예.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우리 생산기가 그렇게 흡수하는 기가 짧고
0: 네.
1: 또 우리 생산량이 그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줄여야 되고.
0: 네.
1: 근데 이 비료 시기는 그 자꾸 그 주차캔에서는 가스레 쏘고 또 어떻게 해라 하는데
0: 네.
1: 그거는 우리 여기와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0: 네.
1: 거기는 보통 8월 달이면 다 배 뜯고 시비하잖아요. 그러니까나
0: 네.
1: 가스레 비료를 줘도 흡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갖고
0: 네.
1: 저산양분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 연변에는 9월 25일에 따각 시작해서 따서 10월 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0: 네.
1: 10월 29대부터는 이미 서리가 와갖고 입
0: 그렇죠.
1: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가스레 뭐 비료를 줘라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0: 그렇죠.
1: 정보고 이런 그 상식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저는 우리 여기서 보면 그 그냥 봄에
0: 네.
1: 봄에 그 청명지에서 땅이 녹잖아요.
0: 네.
1: 그때부터 우리 개화선
0: 네. 네,
1: 개화선 보통 우리 4월 25선까지만
0: 네.
1: 비료 수용하면
0: 네.
1: 이것이 그 토양 속에서 그러나 온도 따라서 그 그만큼 그것이 용해야 되고 흡수되는데
0: 네.
1: 그 25선까지만 주면
0: 네.
1: 그 우리 봄에
0: 네.
1: 꽃이 피고 잎이 펴지고 가자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비료 사용하는 이때 용 공급이 충족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좋기는 이 4월 25 좌우까지
0: 네.
1: 꼭 살펴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좀 경제 효력이 낮아갖고
0: 네.
1: 많은 농가에서 좀 비료를 적게 한 집도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우선 먼저는 이 이번에 그 백 후에
0: 네.
1: 제일 1회 농약 때
0: 네.
1: 좀 그거나 그 수용성 복합비료에 네. 이런 것을 꼭 한 번에 같이 농약 사업할 때 보충했으면
0: 네.
1: 저 먼저 급한 거는 공급할 수 있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요 적과하기 전에
0: 네.
1: 적과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그 시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시비량은 원래부터 좀 줄이면 돼요.
0: 네. 네. 아마 이거는 연면 시비가 되겠죠?
1: 네. 예, 예,
0: 네. 네, 이 비료 효율을 높이려면 나무가 어느 시기에 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지 아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그 비료 흡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볼 때
0: 네.
1: 제일 많이 흡수하는 부위가 뭐냐면 네. 잎이하고 세 가지입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과실은 실제로는 그 그냥 물이잖아. 수이고잖아. 수이고. 네. 그러니까 네. 물이 100분의 85 이상 거의 90 되는데
0: 네.
1: 이것은 물, 물이가 관계 많고.
0: 네.
1: 그러니까 그 우리 제일 그 잎이 나오고 가 세 가지 자랄 때까지만 양분 흡수가 제일 많습니다.
0: 네.
1: 그거부터는 영양생산에서 생산을 들어갈 때 7월 중순부터인데
0: 네.
1: 우리 여기를 보면 거의 7월 초부터 다 먹기 시작해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 멎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꽃눈 분화가 시작된 겁니다.
0: 네. 네. 그렇네요. 네, 최근에 많이 권장되고 있는 초생재배에 대해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초생재배 우리 과원관리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1: 그 초생재배하면 좀 네. 좋은 점이 뭐 100분의 99는 다 좋은 네.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우리 그 연변의 과수원이 100분의 99가 다 산비탈에 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그 7,8달 집중 강우
0: 네.
1: 네. 그리고 또 봄에 보통 어떤 데 해 눈이 많이 오잖아요.
0: 네.
1: 눈이 왔다가 녹을 때면
0: 네.
1: 우리 표면은 녹고 밑에 땅은 그 심톤 녹지 않아갖고
0: 네.
1: 그 표토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 그 어떤 많이 올 때는 좋은 것 같아도 그만큼 토양유실 대단히 심합니다.
0: 네.
1: 그 위에 그 물이 나갈 때 골짜기처럼 막 이렇게 뜨는데
0: 네.
1: 이런 경우를 했을 때 보면 그 풀 키운 과수원은 거의 뭐 유실이 없다고 봐야 돼요.
0: 네.
1: 그리고 또 이 초장재배하면
0: 네.
1: 이 풀도 녹색 작물이다 보니까 나
0: 네.
1: 이 자기도 자라면서 그만큼 뿌리 부에다가 그 광합성 물질을 많이 보냅니다.
0: 네.
1: 그러면 이 뿌리에서 이 뿌리 부에서 뿌리의 광합성 물질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면 풀을 주면
0: 네.
1: 토양 속에 유기물이 늘어나고
0: 네.
1: 또 이제 말했던 그 미생물균
0: 네.
1: 이런 종류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0: 네.
1: 그래 보니까나 이런 각종 미생물 다 자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분비한 효소를 넣어서 토양 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료를 공급할 수 없는 미량 원소를 대단히 많이 그만큼 우리 이용하게 됩니다.
0: 네.
1: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과실이
0: 네.
1: 풍미가 있잖아요. 풍부해지다 보니까나
0: 네.
1: 그만큼 품질이 높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0: 네.
1: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이 사과배 옛날보다 거의 맛을
0: 네.
1: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그 단점이라면
0: 네.
1: 결국은 그 풀 베는 작업인데
0: 아, 풀 베는 작업.
1: 근데 지금 그 최근에는 그 이 풀 베는 기계가 대단히 선진화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 하나 기계를 사는데 뭐냐면
0: 네.
1: 이것은 그 전정목도 분쇄하고
0: 네.
1: 그러니까 전정목 10cm 이하만 굵게 10cm 이하면 그냥 옛날에는 농가에서 다 이걸 주워내고
0: 네.
1: 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그냥 이걸 그 40마리 그 트랙터
0: 네.
1: 이거를 완전히 가능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지금은 농가는 다 이렇게 트랙터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을 다목적 기계로 할 수 있는데 전정하면 전정목 분쇄라고
0: 네.
1: 그 그냥 직접 그래서 유기물을 원래 그 과수원다 대비 돌려드리고
0: 네.
1: 또 이제 풀 나면 풀도 저리 지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좌우로 이렇게 막 이래 그 과수나무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이 기계가 비싸잖아요. 한 13,000이니까나 네. 약간 규모된 농가에서는 제초제 뿌리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0: 네.
1: 첫째, 두 번째는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네. 해놨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 제초제가 우리말하면 제일 발암 물질입니다. 그랬잖아.
0: 네, 주저지.
1: 예, 네. 주저지.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 이 기계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네.
1: 인력도 줄이고,
0: 네.
1: 푸푸, 뭐, 전자목도 분쇄라고 이러다 보니까나 풀도 빌 수 있고.
0: 네.
1: 앞으로는 정말 이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0: 네. 그, 이 기계는 아마 그 보조를 받을 수,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보게 되면.
1: 이게 아마 앞으로는 보급되면 좀 량이 상당히 많으면 그렇게 네. 정책 제안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최근에는 또 드론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러모로 좋은 기술, 좋은 장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사과배 생산에서는 그 인력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감하면서 우리 관농들에게 신심의 말씀 좀 부탁해볼까요?
1: 네, 뭐 이제 금방 인공수분이 어렵게 끝났지만
0: 네.
1: 앞으로는 이 과수원 작업이라는 것이 한시라도 저 그러니까 좀
0: 방심해서는
1: 네, 방심해서는 안 되니까나
0: 네.
1: 이제부터 특히 올해 그 개화기 비가 왔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개화기 비 오는 거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특성병 네. 방제가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 지금 원래 때로만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하면
0: 네.
1: 권장했는데
0: 네.
1: 올해는 제가 그 지금 떨어지기 이제 시작할 때부터
0: 네.
1: 본래보다 한 3일 정도만 앞서서
0: 네.
1: 그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네. 그래서 꼭 좋은 효과 봤으면 좋겠죠.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농업 농촌부의 향후 10년 농업 전망 사육업 알곡 절약 실천 우리 조의 아름다운 농촌 도로 이야기 안도현 덕화로군의 특색 딸기 농사 그리고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한 사과배에서의 적과 비료 관리 초생재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향 땅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소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바람도 잦은 철에는 우리 과수원의 밭에 어린 꽃과 새순이 상하지 않도록 한층 더 살뜰히 보살펴주기를 바랍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오늘의 정성스러움은 분명 가을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